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 학생의 학습 참여와 진로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에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3일까지, 선정 결과는 7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7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어제 단편 경쟁부문 출품작을 6월 30일까지 공모합니다.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이거나 장애인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 작품이면 장르와 형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데요. 제주DPI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영상 파일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7월 중에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선정된 작품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영화제 기간에 상영될 예정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포 라이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과 맞춤형 교육을 해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스카우트홀에서 정신건강개혁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등 4개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함께 정신건강 분야의 제도개혁을 추진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요. 각국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6월 24일까지 포스터 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장애인의 휴식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주시 장애인 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꾸몄는데요. 1층은 장애인의 휴식 공간과 함께 재활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이 있고요. 2층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비장애 보호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지난주 내용 짧게 요약을 좀 먼저 해주시죠.
1: 네, 지난주 이야기가 이런 거였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집에 와서 오늘 친구한테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는 게 주제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가 있든 발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든 없든 요 영유아기 시기에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서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서로 때리고 맞기도 하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인트로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고등학교 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 영유아 시기에는 다들 고만고만 하거든요. 자충우돌 하죠. 제가 여기까지만 말해도 그 맞았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하는 어머니들 몇 분이 얼굴에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고 경직되어 있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긴장도 좀 풀 겸 농담 삼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맞고 오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모두가 맞고 오는데 어머니들, 아버님들 도대체 누가 때리는 거죠? 제가 맞기만 하는데 사람이 맞기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이제 그래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얼굴에 미소가 좀 번지고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0: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네, 또 한 어머니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배려받는 것처럼 보이나요? 우리 아이가 역차별 받는 건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장애아랑 통합 학급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교사 중에요. 20대 이제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교사의 질문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왜 저 친구만 더 도와줘요? 뭐 이렇게 하거나 나는 혼자 하는데 쟤는 왜 선생님이 도와줘요? 뭐 이렇게 물을 때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차원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나 이런 게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이요. 왜 누구는 더 많이 도와주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자녀나 아동이나 학생에게 도움이라는 거는 언제 주면 좋을까?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한 번 더 스스로 해보라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자, 발달 시기에 따라서 어른의 개입 정도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도움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질문한 보호자와 교사분들께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항상 아이에게 항상 득이 될까요? 도움은 언제 진짜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은 아이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더니 모두가 정적이 흐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고요. 제가 조금 후에 말문을 열어봤죠. 장애가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아이들은 스스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골똘히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어른이 대뜸, 성큼, 매번 도움을 준다면 아이의 이 중요한 사고 과정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아이 사고 그 더 확장되는 사고의 흐름을 깨버리는 게 아깝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또 말하고요. 그 이 말을 정말 손으로 짚으면서 이 전두엽이, 아이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늘 어른들이 방법을 생각하고 도움 주느라 혹시 우리 어른들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우스갯처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아이는요, 과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면 어떤 아이는요, 그 애정에 대한 갈증, 관심 받고 싶어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질투가 나서 또 교사에게 도와달라고 교사를 내 옆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도움의 요청일 수도 있거든요.
0: 예. 아이들은 보통 10명이 넘는데 교사는 한두 명이니까 현장에서는 순간순간 적절하게 대처하는 일이 예, 정말 중요하고 쉽지는 않겠는데요.
1: 맞습니다. 잘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뭐 부모든 교사든 어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중심을 세우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연습해서 실행하면 정말 놀랍도록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반이 되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반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가 중심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중심이 바로 뭐냐면요. 아이들이 뭔가 실행할 때 좀 이렇게 완벽한 작품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아이들 그룹별로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과제를 좀 제공하고요. 또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완성했다고 느끼면 되는 그런 활동도 좀 섞어서 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완성했을 때 뭐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멋지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 아마 선생님들 다 하실 겁니다. 색칠을 하든 만들기를 하든 각자 다른 모양을 그대로 있는 바대로 의미를 둘 것. 그리고 또 끝났다고 하는데도 다소 마무리가 좀 거친 작업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럴 때 막 너무 애써서 완벽하게 교사 색깔로 수정해 주지 말고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그리고 누가 제일 잘했다라는 식의 칭찬 자제하기. 이런 게 좀 중심을 세워줘야 되겠고요. 도움을 줄 때도 어떤 아이는요. 멀찍이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잘하고 있다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지가 되고요.
0: 예.
1: 또 어떤 아이는요. 잠깐만 들러서 살짝 알려주고 또 아웃 빠져나오는 거. 또 어떤 아이는요. 과제를 또 쉬워서 너무 빨리 끝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더 만들기에도 되고 살짝 어려워하는 도움 친구한테 가서 살짝 좀 도와주라는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지요.
0: 예, 교사 혼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면서 학급을 운영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0: 예, 그렇게 하면 학급이 더 협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서로 분주하게 그 몰입하고 작업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2~13명, 많게는 15명이 한 학급인데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거 어떻게 하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갈게 끝나가 뭐 이런 말도 들려오고요. 선생님 그러면 좀 기다려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아 됐어요. 안 오셔도 돼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제가 직접 나가서 아이 학급 아이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교사 선생님들과 미팅도 하고 코칭할 때요. 놀랍도록 몇 개월 전과 다른 전혀 다른 학급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만났는데요. 아직도 한 어린이집의 그 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로 기억나는 학급이 있습니다. 이 아이 저 아이가 그 반은요 서로 고자질하고 자폐성향 아이로 인해서 불편하다 불평이 나올 때 처음에는요 선생님이 정말 바빴습니다. 재판관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미팅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시범도 좀 보이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말랑말랑하거든요. 몇 번만 하면 또 달라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부지런히 실행하셔서요. 3개월, 4개월 후에는요. 처음에 봤던 이 학급이 정말 지금 학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크게 바뀌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바다의 뮤직.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0: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 주제가 말을 바꾸면 운동이 달라진다는데요. 오늘은 실패를 다루는 지도자의 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동에서 실패를 다루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2: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놓칠 수도 있고 동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단순한 운동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는 경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운동 능력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빨리 고치는 방법보다는 실패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안면 장애는 신체 기능의 제약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2: 맞습니다. 안면 장애는 움직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나 움직임을 보고 감정을 추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집중하고 있는데도 화가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무표정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 공간에서도 내가 실수하면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나요?
2: 있었습니다. 한 회원분은 거울 앞에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동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속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은 거울 말고 몸, 느낌만 한번 볼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 그러면 오늘 배워볼 운동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오늘은 거울보다는 몸, 스스로의 평가보다 감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잘하는 운동이 아니라 느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먼저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등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볼게요. 손등을 멀리 밀어내고 등 뒤 날개뼈 사이가 넓어지고 이때 목 힘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다시 가슴 쪽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이때는 양손을 양옆으로 살짝 당기고 어깨는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등을 앞으로 밀고 등이 넓어지고 양팔은 길어집니다. 자,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 봅니다.
1: 예, 등 쪽이 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2: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자세 그대로 이번에는 손바닥을 뒤집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양팔을 하늘로 위로 길게 뻗어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장을 밀어내고 내 옆구리 길어지고, 자, 이때 어깨는 힘을 빼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마시면서 조금 더 길게 뻗어볼게요. 손바닥은 위로 갈비뼈 사이사이 넓어지고 내쉬며 어깨에만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 올리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느끼는 겁니다.
1: 정말 몸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2: 자, 이번에는 이어서 양팔을 크게 벌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거울은 보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자, 앞으로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양팔을 천천히 하늘 향해 올리고 이제는 양손을 양옆으로 넓게 열고 최대한 크게 하지만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양팔과 가슴을 크게 열고, 자, 이때 몸 공간이 넓어지는지 느껴보시면서 천천히 두 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양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양 가슴 넓어지고 천천히 내려오며 편안하게 제자리.
1: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운동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주변 반응 때문에 더 위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 자체보다 실수한 뒤의 분위기를 더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어 균형을 놓쳤을 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몸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몸은 조금 더 도전해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안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미 시선에 대한 긴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안전감을 주는 언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예, 운동을 할 때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중요하군요.
2: 맞습니다. 실패는 내 몸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늘은 크기가 조금 작아도 괜찮고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1: 예.
2: 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고리를 걸듯 서로 교차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위로 올리고 천천히 팔꿈치를 접어보겠습니다. 손바닥은 나의 뒤통수 방향을 향합니다. 자, 이때 가슴 앞이 열리고 겨드랑이 쪽 시원한 자극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이때 손바닥과 뒤통수가 멀어지도록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살짝 힘 뺐다가 다시 한번 손바닥과 뒤통수 멀어지면서 자, 가슴이 살짝 올라오고요. 턱은 살짝 끌어당겨주세요. 답답했던 가슴 공간 열리고 숨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1: 예, 가슴이 정말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자, 몸이 긴장하면 우리는 자꾸 몸을 작게 만들게 되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몸이 차지하는 공간을 조금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보겠습니다.
1: 예, 오늘은 명상처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자, 눈을 감으셔도 좋고 편안하게 멀리 앞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역시 천천히 내쉬어보겠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내 손의 온기를 느껴보시고 어깨 힘 내려놓고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느껴봅니다. 숨 마시고 몸 안쪽 공간을 느끼고 숨을 내쉬며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봅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운동을 따라해보니까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면 근육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패해도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 이런 경험 자체가 몸에 긴장을 줄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믿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주의 거짓말.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준 특별한 공연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 영산 아트홀에서 열린 공연인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라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올라서 성악과 기악, 실내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0: 현장의 분위기만 들어도 공연의 감동이 전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그렇죠. 이번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와 비장애라는 구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무대를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연주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관객들과 진심을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공감을 확장해온 공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시즌을 맞았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전문 클래식 음악단체 더 좋은 음악 세상이 주최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노소영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노소영입니다.

0: 이라고 하고요. 더 좋은 음악 세상의 대표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장애인들만 연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모두 한꺼번에 통합적인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무대를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아,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리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취지에 맞게 이제 시리즈 공연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거는 우리 이웃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었죠. 다 문을 닫고 서로 이제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 이웃에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은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너무 몰랐잖아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 예술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저희 옆집에 있는 이웃 사람을 돌본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이번 공연의 의미를 들으니까 실제로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2: 네, 이번 공연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소통해온 연주자들이 함께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 만난 신종호 씨는 비올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해온 연주자입니다. 국내외 수백 차례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만나왔고요. 장애를 딛고 예술의 길을 걸어온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화려한 이력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는 진심입니다. 신종호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회에서 비올라 연주를 하는 신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트리오로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제가 비올라 연주하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 곡을 통해서 마이 웨이, 그 내 일생을 나의 길을 쭉 따라온 것을 그 제목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정상급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 역시도 장애인으로서 평생 비올라 연주를 해왔는데 그런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고 내 자신이 감동을 받고 남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음악이라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먼저 만족스럽고 즐겨야 되는 게 음악이고 그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희망적인 느낌을 갖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함께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서로의 음악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소프라노 이정우 씨 역시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소프라노 이정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페라 린다 샤마오닉스라는 그 오페라의 여주인공 린다가 부르는 올루체 디 퀘스트 아니마라는 내 마음의 빛이여라는 노래인데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의 뭔가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사랑을 이루는 그 장면에서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에 굉장히 조용히 우아하게 시작해서 마지막엔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멋있게 딱 끝나는 느낌이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행복한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장애 음악가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많은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관객들에게도 음악이 주는 위로가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2: 네, 이번 공연의 부제가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였는데요. 이 무대 위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히 잘 연주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야말로 이번 공연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바퀴 달린 성악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남현 씨도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안녕하세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또 전 세계에 인기가 많은 곡 중에 꼬랭 그렇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무정한 마음 곡인데요. 많은 연주자들 부르고 또 많은 관객들도 아시는 곡이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연주자의 또 스킬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장애

0: 예술가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곡하게 됐습니다. 눈으로 무대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무대를 봐주셨으면, 그리고 그 무대를 소리로 들으시고 그냥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는 또 다양한 연주자분들이 계신데 그 연주자분들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실현자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또 저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으로 다시 보여드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음악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6는 그렇게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번 공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통합형 공연이라서 이 무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하나의 음악 안에서 호흡하며 만들어낸 시간이 이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기쁨을 건네줬는데, 앞으로도 좋은 무대가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빅뱅의 하루하루.

0: Say goodbye.
1: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2: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2: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시나요?
3: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정승으로 황희정승을 소개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황희정승만큼은 뭐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시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이 있습니다. 이 호조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호조라는 분은 척추장애를 가지셨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어떤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황희와 더불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실제 기록에도 보면 우리 조정에서 어진재상을 들어 말하면 황희와 허조를 으뜸으로 일컫는다. 모두 세종을 섬기면서 정사를 도워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런 그 기록이 그 허균의 형 허봉이라는 인물이 쓴 해동야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허조는 좌의정 등 정승직을 역임하면서 조선시대 이 세종대의 예와 악을 정비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고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습니다.
2: 예, 허조라는 세종시대 정승이 척수장애를 가진 분이셨군요.
3: 예, 그래서 실제 세종실로 그 기록에 보면 허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졸개 기록에 세종이 이분을 아주 칭찬하는 게 나아요. 허조는 나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이 소고종이라는 사람이 쓴 피론잡기라는 기록에 보면 허조는 어려서부터 몸이 와이어 비쩍 말랐으며 어깨와 등이 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요즘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중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지만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이 척추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은 좀 놀라운데요.
3: 예,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편견일 수 있는데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뭐 장애에 대한 처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장애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낮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속단을 하지만
2: 예.
3: 사실은 그렇게 큰 차별이 없었고 장애를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2: 예.
3: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겉모습보다는 실력과 인품을 중시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조선시대에도 뭐 아주 고위직에 오른 사람 중에서도 조금 뭐 이게 말이 어눌했던 사람 뭐 시력이 좀 손상이 되었던 사람 바로
2: 예.
3: 지금 허조처럼 척추장애가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재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2: 아, 장애가 있어도 실력이 있으면 등용이 됐군요. 허조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3: 예, 이분은 그 경상도 하양현 출신이에요. 지금 저 대구 근처에 있는 하양인데요.
2: 예.
3: 17살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바로 생원시에도 합격을 해서 바로 이제 그 관직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때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때 같이 이제 그 과거 시험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이 염종수라는 인물이 뭐 이렇게 좀 뭐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처형당하고 이러면 그 가까이 하면 좀 부담이 될까 봐 감히 그곳에 가보는 이가 없었는데 허조는 홀로 시체를 오르만지며 슬피 울고 관각을 준비하여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거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어몽도 딱 느낌 나죠. 단종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을 때 어몽도가 그렇게 이제 시신을 수습했던 그 장면처럼.

0: 하셨군요.
1: 예, 그래서 또 이런 또 뭐 미담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이 나오는데 처제가 또 있었는데 일찍 과부가 되었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 허조의 장자인 허우로서 후계자를 삼고 이제 노비라든가 뭐 집 같은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 허조가 이제 굳이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내 자식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이제 이런 재물을 너무 많이 얻게 되면 그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면서 그 처제가 이 허조의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준다는 그 제의를 굳이 거절하고 이제 끝내 따르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보입니다.
0: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되게 검소했던 삶을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몸가짐을 검소하게 하면 옷은 몸가리기만을 취하고 먹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만을 취하여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소위 뭐 뇌물 같은 거 가져오는 건 뭐 절대 받지 않았고
0: 예.
1: 이 산업을 경영하지 않고 뭐 재산 증식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고 또 뭐 이런 좀 성색 또 뭐 어디 뭐 여성을 좀 가까이 한다거나 뭐 성희롱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았다.
0: 예.
1: 그리고 관청에 있을 때는 상관 성기기를 매우 존경하고 또 밑에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나 또 상당히 또 엄격하게 대한 그런 장면도 나와요. 낮이나 밤이나 직무에 충실하고 만일에 말할 것이 있으면 지휘 밖으로 나오는 것을 혐의하지 않고 다 진술하여 숨기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딱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아마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들어가 보시면 신하들이 왕 앞에서 아니되옵니다.
0: 예.
1: 동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저 직언을 항상 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0: 그렇군요. 어깨와 등이 굽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정승이 된 허주의 모습. 서거정의 필원잡기라는 기록으로 확인이 된다고요.
1: 예, 이 서거정이라는 인물은 우리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예요. 그래서 이 서거정은 성종 때 이제 동문설이라는 이런 책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명문장을 잘 모아놓은 책이고 또 역사서인 동국통감도 편찬하고 또 이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정말 많은 그 뭐 저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당시에 그 내반언이라 그래 가지고 내시들을 위한 간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록 같은 거 그래서 조선전기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0: 예.
1: 요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쓴 수필이 필원잡기입니다. 그래서 요 수필이 필원잡기라는 그 수필에 바로 이 허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척추장에도 바로 요 기록에 딱 그 등장을 합니다. 서거정에.
0: 예.
1: 그래서 요 필원잡기에 보면 매일 닭이 울 때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각각 띠를 갖추어 게으른 빛을 보이지 않았으며 항상 나라의 일을 근심하고 사사로운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조 판서가 되어서는 상하 복식 대조를 엄격하게 구별을 하니 시정에 경박한 무리들이 여기 또 흥미로운 기록인데요. 수웅재상.
0: 수웅재상이
1: 그러니까 아주 마른 매 이런 뜻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는 이제 살이 찌면 먹이가 많게 되면 그냥 쓱 날아가지만 여의면 뭔가 이렇게 새를 찾기 위해서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이 잘못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항상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여의 매와 같은 정성. 바로 이런 청렴하고 결백한 점을 인정받아서 훗날 청백리에 그 녹선되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오늘은 척추장애를 가지고 명재상에 오른 정승 허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활에 사랑할수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하는 2026년 허그 드림홈 지원사업인데요. 무주택으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서울 지역은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 가운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 환산 금액이 서울은 1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며, 장애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자립준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 같은 이 자세한 사항, 전화 02-2077-396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7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바비킴이 부릅니다. 고래의 꿈.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독서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데 서울 국제도서전 관람객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반대네요. 단순히 책을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기 작가의 강연, 체험 부스 같은 게 늘면서 하나의 문화 축제가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그저 뭐 유행을 쫓아서 방문한 거라고 해도 이런 행사를 계기로 책과 친해질 수 있다면 좋겠죠. 네, 이번 주에 귀로 듣는 책 이야기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영화 2018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공작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핵개발을 위해 북한이 어떤 공작을 펼치는지, 또 남한은 이에 맞서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자, 자라 라슨이 부릅니다. Lush Life.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상진 씨 독서 모임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독서 모임에서 생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1: 네, 최근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의 일회성으로 초대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곳에서 아찔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독서 모임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었는데 최근 인기 있는 책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저는 최근에 초대된 독서 모임 방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에게서 받은 질문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간결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3년째 운영 중인 모임의 단체 대화방이었던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회원분이 물어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언어의 무게를 아찔하게 경험한 듯합니다.
0: 예, 실수인 것 같긴 한데 막 아찔한 네. 실수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1: 아니 왜냐면
0: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래도 그날의 대화가 또 그분이 궁금해했던 책의 주제와도 절묘하게 연결되었었어요. 일회성으로 일했던 모임에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 주제 도서로 그 책을 추천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제가 운영하던 모임에서도 함께 읽기로 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두 독서 모임 회원분들이 대부분 또 책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의 서사 자체가 낯설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가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었던 이유를 위주로 설명해드릴까 해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이요.
0: 그러니까 상진 씨는 재미있게 읽었지만 다른 분들은 아 이거 뭔가 내용이 낯설다라고 느낀 책 그거잖아요. 그죠?
1: 네.
0: 어떤 책인가요?
1: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대상 수상작으로 최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제작인데요. 현대를 배경으로 한 현대 사람들의 소설이지만 고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해서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전의 문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보여주는 다정한 방식이라고 이 책을 평했어요. 단순히 괴테의 명언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괴테의 문장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는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0: 아,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괴테 이렇게 나오니까 살짝 부담이 느껴지는데 자, 먼저 이런 책을 쓴 스즈키 유이 작가 어떤 분인가요?
1: 네, 스즈키 유이는 2001년생으로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난 젊은 작가입니다. 아쿠타가와상 대상을 수상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2000년대 이후 출생자이기도 해요. 네. 네, 현재는 세이난 다쿠인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연간 무려 1,000권의 책을 읽는 어마어마한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잠깐만요, 그럼 하루에 2권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1: 2권 이상, 3권씩 막 이런데? 특히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은 탐독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집필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토록 밀도 높은 이야기를 단 한 달 만에 써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자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식사 중에서 홍차 티백에 적힌 명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0: 네, 명언이 적혀있는 홍차 티백이 있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1: 네.
0: 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떤 책인가요?
1: 네, 독일 사람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명언을 이용할 때 일단 괴테가 말하기를 이라고 덧붙여둔다고 해요. 일종의 농담이죠. 그만큼 괴테가 방대한 지혜를 담았다는 뜻이기도 할 테고요. 소설 속 주인공 히로바 도이치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괴테 전문가이자 교수입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중에 홍차 티백에 적힌 괴테의 문장을 보고선 혼란에 빠져요.
0: 네.
1: 평소 본인이 생각하던 괴테의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정작 본인의 머릿속에는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누군가 괴테의 이름을 빌려서 지어낸 농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죠. 도이치는 이 문장의 출처를 찾아서 일상 속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0: 일상 속의 모험을 떠난다? 이게 네. 무슨 뜻일까요?
1: 흔히 생각하는 모험이라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막 다니거나 네. 로맨스라고 하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베르테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창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겠는데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 소설은 평범한 가장인 도이치가 문장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 또한 충분히 흥미로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아내와의 로맨스, 그리고 딸의 야간 외출에 대한 추리, 그리고 동료 교수의 거짓 인용의 사정을 알아내는 그런 미스터리까지 문장의 출처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도이치의 세상이 다채롭게 흘러갑니다. 행복은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네 일상 속에서 발견할 만한 여행에 대해서 곱씹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별일 아닌 일상, 우리가 그런 걸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모험처럼 이렇게 그린다는 건가요?
1: 맞습니다. 특히 도이치 가족이 어두운 방 안에서 괴테의 색채론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이 악본인데요. 세 명의 대화는 하나의 빛과 어둠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삼원색을 거쳐서 또 무지개를 일곱 빛깔로 나누는 스펙트럼으로 흘러가는데요. 아무리 언어가 다양해져도 다채로운 색깔을 말로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0: 네. 네.
1: 하지만 간결한 문장 안에 진리를 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여러 명언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책에는 한계가 있는 언어를 가지고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적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대화가 심오하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주인공 도이치가 하나의 문장을 따라가다가 그런 소소한 여정 속에서 깊은 주제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0: 네, 이 책을 주제도서로 이제 독서 모임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에 남으세요?
1: 독서 모임의 마지막에 괴테가 말하기를 뒤에 평소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라든가 마음에 담을 만한 문장을 나누면서 총평을 가름했는데요. 한 분은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었어요. 명언으로서도 이 책의 현줄평으로도 절묘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었던 회원분은 짧은 우화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진정한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우화는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인상 깊었죠. 잘못 보낸 메시지 탓에 진행하게 된 독서 모임에서 책의 새로운 감상을 나누고 또 감동적인 우화도 듣고 이러한 경험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1: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티백 속의 명언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았었는데요.
0: 네.
1: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라는 문장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거창한 철학보다 또 곁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대화가 아닐까 해요.
0: 네.
1: 그 언어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향한 관심과 인정,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만 전달할 수 있겠죠.
0: 네.
1: 우리와 평생 가까이 있을 일상과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곱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0: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책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강서점자도서관에서 음성도서와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1: 네, 악뮤가 불러요. 소문의 낙원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여진입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교수님이 주신 학습 자료 같은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손에 라는 기기로도 안 열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걸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짚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무리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그런 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를 여러 봤는데 그 이후로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근로장학생 학습 도우미를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분야인데 또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헬스케어 기기를 이제 판매하고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여진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수업 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을 체감을 했다고요. 또 전공이 헬스케어 쪽이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분야에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학습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보니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 직접 느끼신 모양이에요. 전공이 또 헬스케어 분야니까 이 경험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공 공부 잘 이어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꿈을 펼쳐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미스터 빅이 부릅니다. To be with you.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남북한 해소제라는 영화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영화 공작이네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작품으로 흑금성 박채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첩보물이에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에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스파이가 북한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면서 수년간의 공작을 벌이는 내용이고요. 주인공인 공작원 박서경은 황정민, 안전기획부 해외실장 최학성은 조진웅, 북한 대

0: 외교경제위원회 처장 리명우는 이성민, 북한 보위부 과장 정무택은 주지훈이 연기했어요.
1: 네, 와 캐스팅이 화려했는데, 네. 자 이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네요. 영화 내용은 어떤가요?
0: 네, 박서경은 국군 정보사령부 공작관이었다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생에게 대북 비밀 요원으로 특채가 돼요. 신분 세탁에 성공한 박서경은 첫 임무를 받고 조선족 핵물리학자 김장혁 교수를 한국에 입국시킵니다. 최학성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김 교수의 실토를 받아내고 네. 박서경에게 대북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위층에게 접근을 한 뒤에 핵 개발 진척도를 알아오라고 하죠.
1: 그러면 이제 대북 사업가로 활동을 하다가 북한 감시원들의 눈에 띄겠네요.
0: 네. 박서경은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속여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게 하는 공작을 벌여서 네. 북한 무역회사 사장 장성훈을 공안에 체포되게 합니다. 그런데 장성훈을 풀려나게 하려면 25만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 측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명우는 급하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박서경을 고려관이라는 북한 식당에 불러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대담해지는 박서경의 모습을 보고 리명우는 호염지기가 있다면서 칭찬을 하더니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나만 의 기밀을 넘겨주라고 요구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윤승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케이스부터 무브먼트까지 롤렉스 본사에서도 진품이라고 판정할 만큼 완벽하게 모사된 걸작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 아이템은 반드시 대북 침투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해. 사업 시차를 빌미로 원자로가 있는 평안북도 영변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이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연이나 철광석 수입 같은 거.
3: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4: 박서경이 최학성에게 꼬박 인사한 뒤 시계가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간다.
2: 이제 쟤네들 목소리 좀 따야지 않겠어? 분석관들한테 승인 받으려면 녹취 정도는 필요할 텐데 말이야.
4: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열어주자 박서경이 대외경제위 사무실로 들어온다.
5: 네, 안녕하셨습니까?
4: 박서경이 리명훈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정무택이 박서경을 주시한다.
5: 장성훈이 고발권에 대한 물품 대금 25만 불에 공안들 기름칠할 돈 만 불 플러스 해서 총 26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탁하신 정보 문건.
4: 리명훈이 서류 봉투를 받아서 정무택에게 건넨다.
6: 인사하시죠. 이쪽은 대외경제위 정무택 동무입니다.
5: 아, 예. 반갑습니다. 서울무역의 박서경입니다.
7: 정무택이요.
4: 박서경과 정무택이 악수를 한다.
6: 그럼 두 분이서 말씀 잘 나눠보시죠.
4: 리명훈이 일어나 나가자 박서경이 의아해한다. 정무택이 정보 문건을 보고 있다.
7: 남조선 김상태 의원이 두 집 살림을 한다.
8: 상대는 탤런트 안수신. 이거 뭐란 말이오?
5: 뭐긴 뭡니까? 글자 그대로지.
7: 사실이냐 말입니다.
5: 예전에 그랬다는데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뭐.
7: 안수진이가 놀랐구만 그래.
4: 정무택이 재킷을 벗는데 어깨에 권총집을 차고 있다.
7: 이것 말고는 야전규범 위성지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데 말입니다.
5: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보사에서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게 한계입니다. 아이고 한만 봐주이소. 아이고 속이야.
7: 난 보위부 해외반탐수석으로 경제위에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리명훈 동지와는 서로 노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박 선생은 어떤 노선이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거요?
5: 아니 당연히죠. 돈 벌라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4: 정무택이 박서경이 내민 라이터에 담뱃불을 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7: 기카만 북조선 물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군사기밀을 내게 독점적으로 넘겨주시오.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탑시크릿일 경우 건당 30만 달러 이상 쳐줄 수 있습니다.
4: 박서경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5: 아이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 되노. 야 내가 군복 벗고 처자식 한번 먹여 살려보려고 지금 너희들 앞에서 구심거리고 있는데 내가 군에서 반군 교육만 20년 받은 사람이고 빨갱이라고 하면 체질적으로 기급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보고 간

0: 집 노릇하라는 얘기 아이가?
1: 정무택이 한 걸음 다가선다.
2: 그 정색하지 마. 사학과가 돈을 마다한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구만 그래. 물론 최종적으로는 당에서 판단할 일이 같지만 앞으로 박 선생이 하시는 모든 사업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0: 아이고 됐습니다. 됐어요. 내 더럽고 앵커봐서 안 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돈 벌 데가 없는 줄 아나.
1: 박서경이 가방만 챙겨 들고 나가려다가 꺼내놓았던 돈다발을 챙긴다.
0: 하여튼 조선 같지라 안 된다니까.
1: 박서경이 나가버리자 정무택이 입구에 서 있는 홍서를 흘낏 본다. 박서경이 밀레니엄 호텔 9층 복도를 걸어오다가 휴대전화를 받는다.
3: 박선생, 그 인사도 없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0: 장난하나?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3: 이거 박선생님 불이 많이 나셨구만. 식사나 하실까요?
0: 아, 식사요? 돼서 고마. 배 안 고파요.
3: 아직 밀레니엄 호텔에 묵고 계십니까?
0: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는데요? 인자 짐 싸서 집에 가려고요.
3: 그럼 집에 가시기 전에 배하니까 30분 뒤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1: 박서경이 휴대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쥔다.
4: 박서경이 정무택한테 화를 낸 것도 이게 심리적인 공작이었네요.
5: 맞아요. 박서경은 리명훈 일행과 그렇게 다시 만나고 정무택과는 좀 마찰이 있었지만 리명훈의 신뢰를 얻는 데는 성공하죠. 리명훈은 고려청자를 주면서 남한에서 현금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박서경은 고려청자가 가품이지만 진품으로 치면 5억 원 정도라는 감정을 받고요.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돈을 리명훈 에게 주고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 박서경은 북한에서 광고를 찍는 게 꿈인 광고 기획자 한창주에게 동업을 제안하고요. 리명훈에게 광고 기획안을 보여줍니다. 몇 달 뒤 박서경은 리명훈의 전화를 받고 최고 지도자 동지가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죠.
4: 야, 최고 지도자 동지가. 네. 그러면은 평양에 가나요?
5: 네. 네. 박서경은 전염병 조사차 피검사를 받다가 잠시 정신을 잃고 고요. 네. 안대가 씌워진 채 정무택 일행에게 끌려가면서 소매에 숨겨둔 자결용 독침을 꺼내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무택이 총을 겨누더니 박서경을 신문했을 때 녹음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소속은 공작관이고 평양에 온 거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답을 네네. 했는데 상부가 누구냐는 질문에 사업가한테 상부는 돈을 대는 전주라는 답이 나오면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박성혁은 리명훈을 만나고 회의실에 들어가요.
4: 화면 해설 영화 공작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6: 코트 벗으시죠.
1: 박서경이 코트를 벗는다. 리명훈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은색 쟁반에 내려놓고 물수건을 뜯는다. 박서경도 만년필을 꺼내 손목시계 옆에 내려놓고 물수건을 뜯는다. 진위대 장교들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6: 장군님을 뵐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무엇보다 장군님 말씀을 절대 끊거나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오.
1: 대자가 들어온다.
7: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1: 진위대 장교들이 나가고 리명훈과 박서경이 돌아선다. 박서경이 긴장된 얼굴로 문 쪽을 힐끗 본다. 한쪽 벽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김정일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애완견 말티즈가 종종거리며 들어오고 그 뒤로 진위대 장교들을 거느린 김정일이 응접실로 들어온다. 박서경이 김정일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려 정면을 본다. 김정일은 키가 장교들의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정일이 테이블 상석에 와서 앉는다. 진위대 장교들이 각자의 경호 위치에 가선다. 리명훈과 박서경이 김정일에게 인사한다.
8: 앉으러.
1: 리명훈이 의자를 가리키자 박서경이 자리에 앉는다. 흰 장갑을 낀 여장교들이 쟁반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여장교들이 세 사람의 앞에 술잔과 간단한 안주를 세팅하고 양주병은 김정일의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돌아서서 응접실을 나간다.

0: 김정일이 술병을 집어들고 잔에다 술을 따르더니 박석영에게 내민다.
1: 아,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이랬나?
2: 아, 네,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0: 박석영이 리명훈을 슬쩍 보자 리명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정일이 자신이 따른 술을 마신 뒤 술병을 박석영에게 건넨다. 박석영이 김정일의 잔에 술을 따른다.
2: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땐 기쁜 마음으로 위원장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1: 그 참 호연적이 넘치는 멋진 대답이요.
0: 김정일은 술을 마시고 박석영은 가볍게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1: 기감은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0: 박석영과 리명훈이 서로 흘낏 본다.
2: 계약금으로 미화 60만 불, 본 계약은 최소 500만 불 보장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결단만 있다면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
1: 맨날 하는 결단 뭐 어렵겠어? 말해보시오.
3: 금액을 키우려면 남조선 대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남조선 대기업 상품을 저희 조선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2: 그를 위해선 저희가 북한 지역에 대한 답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0: 김정일의 표정이 굳어지며 박석영을 주시한다.
2: 이를 통해 남측 대기업의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서 광고로 진행된다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3: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박 선생께서 광고를 시작으로 한 다른 사업들도 구상하였습니다. 장군님, 저희의 가방을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0: 김정일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명훈이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건축 도면을 꺼내더니 김정일의 앞에 펼쳐놓는다.
2: 금강산 관광지 호텔 구상도입니다. 호텔 건축부터 주변 조성까지 총액 1300만 불 제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수익은 위원장님과 공화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0: 리명훈이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김정일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끈다. 김정일이 잔에 남아있는 술을 한꺼번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4: 야, 이거 어떻게 고민 끝에 김정일이 허락을 내렸을까요?
5: 네. 그렇게 북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답사와 촬영이 시작되는데 핵시설이 있는 평양북도 영변은 접근이 쉽지가 않았어요. 박석영은 영변 근처에 아직 발굴이 안 된 고구려 릉을 발견해서 이득을 보자는 말로 정무택을 설득하고 영변으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네. 박석영은 리명훈에게 북한의 휘장을 받고 대외경제위 부장 김명수와 단둘이 릉을 답사하다가요 거리에 가득한 거지들과 시체들을 목격해요. 마음이 약해진 김명수가 북한 체제와 지도층에 대한 불만을 말해버리는데
4: 아이고, 예.
5: 네, 박석영은 휘장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죠.
4: 설마 이거 리명훈이 도청하고 있었던 걸까요?
5: 맞습니다. 답사를 그렇게 대충 끝내고 네네. 박석영은 고위층 파티에 참석하고 리명훈에게 김명수의 행방에 대해 묻는데요.
4: 네.
5: 리명훈은 박석영의 멱살을 잡더니 사업가인 거는 믿지만 어떤 공작을 벌이는지 몰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합니다. 1997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최학성과 여당 의원들이 베이징에 도착하자 박석영은 이 이상한 상황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리명훈의 호텔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팩스를 해킹하는데요. 아래층 객실로 돌아온 박석영은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돼요.
4: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6: 지난번 총선 때와 같은 판문점 도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7: 아니요, 지난번 총선 때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허설 끝났으니까 본 공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8: 이번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비롯한 전 휴전선에 걸친 전시 상태에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6: 이보시오, 안기부 양반. 모든 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지금 광고 사업으로 북남 관계에 온풍이 부는 마당에 휴전선 무력 시위라는 찬물을 끼얹으면은 광고부터 북남 관계에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은 모르시오. 적당함을 아셔야지.
1: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색깔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자,
2: 남북관계는 어차피 지난 40여 년간 늘 얼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얼음의 두께가 상당해졌는데 조금 더 얼어 있다고 해서
1: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최항동지, 어차피 우린 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 사안을 올려서
4: 결론을 받읍시다.
5: 도청하던 박서경의 눈이 커진다.
6: 어쨌든 차장님께서는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실 의무가 있으시니 물어나 봐주시죠. 우선 저희는 이번 노고에 대해서 밀가루가 아닌 미국 달러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 최학성이 종이에 금액을 적는다.
3: 고생하십니다. 처장동지, 제가 평양의 부부장실로 직통 전문을 보내겠습니다.
5: 리명우는 입을 꼭 다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무택이 팩스를 발송한다. 박서경의 팩스에서도 수신이 된다. 박서경이 팩스 용지를 집어든다. 결제 대금 400만 달러가 적혀있다.
7: 박근살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들은 잘 나누셨습니까?
5: 박 의원이 리명훈의 잔에 술을 따른다.
8: 자, 얼마 전에 북측 인사에게 들었는데 북에서도 김대중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0: 그 북측 인사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인데 그 무슨 소리요?
3: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9: 남측의 노련한 정치인을 상대하는 건 녹록치 않긴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남조선 정권에서 김대중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각인시켜 사상적으로 의구심을 갖는 인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에 반해 오히려 강력한 반공정책을 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0: 정동호, 혀 조심하라.
10: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도 외부에 적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텐데 친북 성향인 김대중이 당선되면 욕을 하기도 애매하고.
3: 그러니 북과 남이 공동이익을 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0: 정 과장!
5: 정무택이 안주를 먹으며 희죽 웃는다. 최학성이 둘의 기싸움을 바라보는데 정무택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3: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중 후보는 키가 커서 친애하는 장군님께서 올려다 보셔야 되지 않겠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디요.
5: 정무택이 얼른 전화기를 돌아본다.
11: 당에서 온 전화일 것 같은데 승인이 네. 떨어진 건가요?
12: 네.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한 박서경은 최학성에게 이번 공작을 무조건 마칠 거라고 화를 내고요. 네. 리명훈과 함께 김정일에게 가서 대남 도발은 김정일에겐 이득이 없고 부패한 남측 기득권과 북측의 강경파만 좋은 일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정무택과 북측 강경파가 무력 도발의 대가 400만 달러 중에 40만 달러를 몰래 빼돌린 일도 폭로를 하면서 네. 네, 김정일은 대남 도발 대신에 내부 반동군자들을 숙청해요.
11: 그렇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고요.
12: 네, 박서경은 리명훈의 집에 초대 받고 서로가 진심으로 친구가 된 걸 느끼면서 처음으로 술을 함께 마십니다. 리명훈이 선물한 넥타이 핀에는 호연직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죠. 얼마 뒤에 안기부는 총풍 작전을 덮어야 한다면서 언론사의 흑금성의 정체를 폭로하고 정보를 알게 된 리명훈은 박서경의 거처로 찾아가요.
11: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마지막 내용입니다.
13: 아, 차장님.
5: 리명훈이 복사한 신문기사를 세면대에 내려놓는다. 대북공작원 흑금성, 안기부 지시

0: 그 정치인구만. 근데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설명 필요 없어. 어차피 당신은 나나 서로 조국을 위해 일한 거 아니겠어. 나도 사적인 감정은 없어.
2: 리명훈이 박서병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다.
1: 전역하시오. 그럼 내 박 선생과 박 선생 가족들의 안전은 책임지고 보자 하겠소.
2: 박서경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다가 거울에 비친 리명훈의 얼굴을 응시한다.
0: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제 가족들의 신변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2: 박서경이 두 눈을 꼭 감는다. 리명훈이 박서경이 머리에 총을 겨눈 채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총을 거둔다.
1: 남조선이란 나라 참 재밌는 나라요. 어떻게 정보국에서 자국의 비밀 공작원을 스스로 노출시킬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구만.
2: 리명훈이 들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쓸어버린다. 리명훈이 손목시계를 보고 가방을 집어든다.
1: 당해서 아직 모르고 있어.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 시간이야. 이 신분증이면 평양시를 빠져나갈 때 붙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최단시간에 국경을 넘으셔.
2: 리명훈이 박서경에게 신분증을 내민다. 그러고는 들고 온 가방을 건네고 총도 쥐어준다. 박서경이 불안한 눈빛으로 리명훈을 본다.
0: 그럼 처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전에서 외화벌이를 지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 설마 죽이기야 하소? 가오.
2: 깊은 밤 기차가 철교 위를 달려간다.
3: 증명서 보겠습니다.
2: 장교가 승객들을 검문한다.
3: 증명서 봅시다.
2: 검문 중인 기차칸에 박서경도 타고 있다.
3: 증명서 봅시다.
2: 박서경이 장교를 날카롭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내민다. 박서경의 사진이 붙어있는 당 중앙위원회 과장의 위조 신분증이다. 사진과 박서경의 얼굴을 확인한 장교가 얼른 거수경례한다.
3: 누추한 곳에 계실지 몰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장교가 뒷자리로 이동한다. 박서경이 안도하며 리명훈을 떠올린다.
0: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1: 볼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보게 되겠지.
4: 그렇게 리명훈의 도움으로 박서경은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5: 네.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새 조직이 되었고 책임자들도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박서경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공작을 했고 공작원이 되었는지 회의감을 느끼고요. 시간이 흘러 2005년이 되고 박서경과 한창준은 10년의 노력 끝에 북한 여자 가수 조명애를 섭외해서 가수 이유리와 같이 통신사 광고를 찍는데 성공하죠.
4: 그리고 리명훈 어떻게 됐을까요?
5: 박서경은 북한 측 인사들 사이에서 리명훈을 광고 현장에서 보게 돼요.
4: 네네.
5: 사건 이후로 정무택 일행은 노동형을 받았지만 리명훈은 근신 처분 정도로 끝났던 건데요. 리명훈은 박서경이 선물했던 시계를 슬쩍 들어보이고 박서경은 넥타이 핀을 슬쩍 보여주고 이렇게 둘은 서로에게 가까이 걸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4: 이게 확실히 첩보 영화이긴 한데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총격전 없이.
5: 네.
4: 박서경은 어떻게 그 뒤로도 계속 대북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5: 맞아요. 그 실제 주인공 박채서 씨는 1998년 대선 총풍 사건으로 정체가 발각되면서 버림을 받았지만 인맥이 남아 있어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결국 2010년에

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2016년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영화와 달리 북한을 출국한 직후에 공작원 관련 보도가 나와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시계가 8시 10분에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윤종빈 감독은 세월이 흘러도 남북관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묘사하려는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영화 공작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새소년의 여름빛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독서할 때 이것들은 필수품이다. 이런 도구 없이 앞에 문장들을 읽었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재미있을 리 없다. 그래서 설명과 이해가 목적인 책은 재미없다고들 말한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책이 나쁘다며 책임을 전가한다. 뉴스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도 똑같다. 뉴스에 나오는 기본 용어, 전문 용어, 지명들을 시청자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다.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니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귀등을 스쳐 지나간다. 뉴스 속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타인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세상 일을 이해할 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나 독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치다. 모르면 알려고 하면 된다. 귀찮아도 사전과 지도를 펼친다. 역사 지도를 활용해도 좋다. 여기에는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에 대한 설명까지 실려 있다. 세계 지도와 자기 나라의 지도 정도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좋다. 책이나 뉴스에서 낯선 지명이 들려오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사소한 준비 하나로 책과 뉴스가 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글로 된 정보를 하나의 체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나열한 딱딱한 책도 소설책처럼 가슴 두근거리며 읽을 수 있게 된다. 훑어보기로 어려운 책을 제압하라. 어려운 책은 우선 바라만 본다. 비싼 책이나 고전이라 불리는 책은 겉모습부터 으리으리하다. 줄바꿈도 거의 없고 깨알 같은 글씨가 숨막힐 듯 빽빽하다. 번역서도 다르지 않다. 처음 보는 단어와 외래어가 가득하다. 제목도 딱딱하고 목차도 근엄한 것이 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두께는 또 어떤가? 이런 걸 읽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기가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 나처럼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우선 훑어보기를 한다. 훑어보기란 책을 정색하고 읽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일단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사오면 아무데나 둔다. 책상이나 책장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나 소파 위에 무심하게 툭 던져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서 마파두부나 카레를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막 다루다 보면 책은 어느새 방풍경에 녹아든다. 처음에 느꼈던 위화감과 거만한 기운이 옅어지고 위엄도 조금씩 사그라진다. 이런데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나 하는 체념이 책에서 배어나온다. 책이 한결 순해진 느낌이 든다. 설렁설렁 읽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식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슬쩍 펼쳐본다. 배가 고플 때는 좋지 않다. 배가 불러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건드려보는 것이다.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놀리듯 설렁설렁 넘겨본다. 책을 정면에 두지 마라. 옆에 내팽겨쳐 두고 심심풀이 삼아 한 손으로 상대하는 느낌이면 충분하다. 목차를 펼쳐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귀를 파면서 견눈질로 목차를 훑어본다. 에어컨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옆에 물컵이나 리모컨을 둬도 괜찮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책을 휙 뒤집어 놓아도 된다. 찢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막 다룬다. 그러면 어느새 책의 위엄이 반토막 난다. 그때 목차부터 대충 훑어본다. 시시한 무늬를 쳐다보듯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겁먹었던 마음도 사라진다. 이제 소파에 벌러덕 누워 장난치듯 페이지를 넘긴다. 몇 줄 읽다가 다시 다른 페이지를 펼쳐본다. 그러다 보면 문장에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저자가 어떤 리듬으로 글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가는지가 보인다. 요컨대
저자의 글버릇을 파악하게

0: 되는 것이다. 이제 첫 문장과 끝 문장의 느낌을 비교할 차례다. 처음만 기세등등하고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책이 있다. 니시다 기타로의 선의 연구가 그렇다. 반대로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탄력이 붙는 책도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그런 경우다. 이쯤 되면 책도 처음에 콧대 높던 기세가 꺾인다. 바로 그때가 시작할 타이밍이다. 읽기 만만해 보이는 부분부터 설렁설렁 읽으면 된다. 책상 앞에 각 잡고 앉아서 읽지 마라. 최대한 건방지게 심심풀이 삼아 읽는다는 태도로 대충 읽어라. 며칠 동안 내킬 때마다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절반쯤 읽게 된다. 절반을 읽으면 내용은 대강 파악된다. 그 시점에서 권말 해설을 재미삼아 읽어본다. 남은 절반은 이제 훨씬 수월해진다. 어렵다고 소문난 대부분의 책은 이런 훑어보기만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어떤 명작은 의외로 엉터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책이 있다. 그럴 땐 그 책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된다. 내용이 빈약하거나 저자의 사고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엉터리는 있다. 예를 들어 니체의 논문 중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글이 적지 않다. 다만 그런 글은 기묘한 픽션처럼 읽으면 나름의 재미가 있다. 논문이라기보다는 사상적 실험에 가깝다. 니체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은 신약 성서의 문체와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풍자와 패러디가 살아난다. 그런 맥락 없이 읽으면 과장되고 난해하게 느껴질 뿐이다. 나는 니체의 매력이 정연한 논문이 아니라 짧은 단상, 아포리즘 속에 담긴 자유로운 발상과 가치 전복의 사고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이데거의 저작에 대해서도 나는 박하게 평가하는 편이다. 형식만 거창할 뿐 핵심으로 좀처럼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많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적다. 존재와 시간이나 형이상학 입문 역시 굳이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니콜라이 베르디아예프의 책은 곰곰이 읽을 가치가 있다. 그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태어난 철학자로 깊은 인간의 가 배어있는 글을 남겼다. 그의 글에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힘이 있다. 또한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나 알랭, 본명 에밀 오게스트 샤르티에의 저작은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좋기에 잡지처럼 가볍게 읽어도 무방하다. 특히 파스칼의 책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문장을 그 앞뒤 맥락과 함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에리 프롬의 저작은 모두 중요하며 지금도 충분히 통한다.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프롬의 저작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좁고 안이한지 통감하게 된다. 빅터 프랭클의 책들 역시 지금도 널리 읽힌다. 그의 책은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삶을 버텨낼 용기를 준다. 이런 훑어보기 방식으로 한 권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시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훑어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는 맞지 않는다. 밑줄을 긋고 귀퉁이를 접고 책을 막 다뤄가며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책은 내 돈으로 사는 편이 낫다. 비싸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비싼 책일수록 읽었을 때의 만족감도 크다. 게다가 이런 고전들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절판되었거나 어렵다고 알려진 책도 중고서점을 뒤지면 헐값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술총서나 고전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면 망설이지 말고 집어드는 편이 좋다. 어렵다고 요약본부터 찾지 마라. 겁먹으면 나아갈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어려워 보이는 책이라도 막 다루며 놀리듯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읽히기 시작한다. 요컨대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여도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다. 겁을 먹으면 독서뿐 아니라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스포츠가 좋은 예다. 한 번 겁을 먹으면 예전에는 식은 죽 먹기였던 일조차 갑자기 할 수 없게 된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17살 때까지 스키를 탔다. 그런데 18살 겨울부터 스키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 경사가 고작 30도쯤 되는 설원의 정상에 섰을 뿐인데 알 수 없는 강한 공포가 밀려왔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따윈 몰랐는데 말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스키를 그만두었다. 독서와 스포츠는 분명 다르지만 겁을 먹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점점 익숙한 일만 하려든다. 어려운 책이나 고전을 읽지 않는 어른들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괜히 건드렸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덧붙여 이제 와서 읽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멋대로의 계산까지 한다.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과 사물을 쓸모의 유무로만 재단하게 만든다. 독학으로 매일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기계가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진 시시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손익계산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책이나 제목만 들어본 고전을 직접 손에 들어야 한다.
2: 자, 스탠바이! 큐!
3: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사실 해설서가 더 어렵다. 고전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어렵겠지 하고 지레 상상할 뿐이다. 글자가 빽빽하다고 내용까지 촘촘한 것은 아니다. 특히 철학서는 난해해서 전문가나 학자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비 지식이 없어도 차분히 읽으면 많은 철학서를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해설서나 요약본이 훨씬 어렵다. 마침 옆에 있는 해설서를 펼쳐보겠다. 철학고전 101가지 이야기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다. 값도 싸고 무척 실용적인 책이지만 그건 이미

이미 철학을 아는 사람에게나 그렇다. 초심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예를 들어 근대 철학의 시초가 된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해설한 부분을 보자.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이 해설서가 방법서설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방법서설의 정식 표제는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방법에 관한 서설인데 원래는 세 편의 과학 논문,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의 서문으로 쓰였다. 전체는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에 따라 표제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전통적 학문의 비판. 제2부 근대적 학문의 방법. 제3부 잠정적 도덕. 제4부 형이상학. 제5부 자연학. 제6부 장래 학문의 구상. 어떤가? 두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야 하는 지면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설명을 읽고 나면 방법서설이 엄청 두껍고 전문적이며 난해한 책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하지만 실제 방법서설은 문고판으로 출간되어 번역서로 85페이지도 되지 않는 얇은 책이다. 문장도 전혀 딱딱하지 않다. 다음은 해설서가 근대적 학문의 방법이라고 이름 붙인 제2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린 시절 궁금한 것이 많아 주변 어른에게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 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그래서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데리고 나왔을 텐데.
1: 말했잖아, 두려웠다고. 네가 벙커에 남겠다 그럼 어떡하나?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0: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 언니?
1: 너랑 떨어져 지내면서 약해져.

0: 싶었나 봐.
1: 그래서 날마다 벙커만 지켜보고 있었다고?
0: 어. 맨날 결심만 하면서. 내일 가자. 내일 만나러 가자. 만나서 나랑 같이 갈 건지 남을 건지 물어보자. 그렇게 차에 피를 미루면서. 그랬는데 여기저기 싱크홀이 생기더라. 지진도 일어나고. 불안했지. 오늘도 건물 옥상에서 벙커를 보고 있는데 땅이 들썩거리더니 애들이 막 뛰쳐나오더라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벙커로 달려오는데 와르르. 미친 듯이 뛰어와서 너 찾았잖아. 근데 살아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1: 그랬구나.
0: 어, 미안해. 좀 더 일찍 널 찾았어야 했는데.
1: 어, 애들이 전부 산으로 올라오고 있어.
0: 저 아래는 위험하니까.
1: 우리 조 애들은. 어, 재현이다.
2: 미아야.
1: 애들 만났어?
2: 어, 우리 조 애들 다 살아있어.
1: 진짜? 축구부 애들도?
2: 어, 다 찾았어. 한 명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급한 대로 나무 꺾어서 부목으로 대줬어. 근데 두뇌조는 한 명도 못 빠져나왔대. 어,
0: 두뇌조?
1: 어, 똑똑한 애들. 책 보면서 연구하느라 출입구랑 제일 먼 안쪽 구역에 있었거든.
0: 곳곳에 싱크홀 생길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벙커 자체도 지을 당시부터 안전에 문제가 많았어. 비리투성이라고.
1: 비리?
0: 애초에 이 도시의 지질 자체가 벙커를 짓는 데 적합치 않다고 지질학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도 다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거지.
1: 뭐야, 부실공사였으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니 뭐니.
2: 내 눈으로 봐도 부실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비 올 때 물 빠지는 시스템도 허술하고.
0: 그래서 세상은 멸망했고 벙커마저 무너진 거야. 경고음을 무시하다가.
3: 세상은 늘 그랬다. 파멸의 징조는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지금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다 같이 눈과 귀를 막았던 거다.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조짐을 받지만 변화 없이 살아간 어른들처럼. 종말이 닥쳐올 때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간 사람들처럼.

0: 박혜선!
1: 나도야!
0: 하나!
2: 나도!
0: 아, 얘들아, 나도 여기 있어!
3: 어떡하지?
4: 왜? 찬년에 있어?
3: 해솔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4: 잊어버려. 어차피 떠날 건데. 최대한 빨리 떠나야 돼. 이 도시는 벙커가 다 쓸어가서 먹을 것도 쓸 것도 없어. 땅도 약해져서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곳에 사람만 있는 게 뭐가 좋겠어.
3: 나도 알아. 아는데.
4: 떠나기 싫어?
3: 떠나야 된다는 건 나도 아는데.
4: 근데
3: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아.
5: 시오다. 로아도 있어. 시오야. 괜찮아?
3: 너네는?
5: 보다시피.
6: 언니 찾았구나.
5: 응.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그래, 반갑다.
5: 다행이다. 미안하고.
3: 뭐가?
5: 거짓말인 줄 몰랐어.

0: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1: 괜찮아. 너 원망하지 않아. 언니도 이렇게 찾았잖아.
0: 그래. 정말 잘 됐어.
1: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0: 다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1: 다시 시작하다니? 뭘?
0: 사람들을 모을 거야. 그래서 부상자를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일을 할 거야.
1: 진짜? 로아도?
2: 시오랑 같이 하려고.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1: 다르게?
0: 벙커에 문제가 많았잖아. 애초에 의도와 다르게 조장들은 책임보단 특권을 앞세웠고 타지 사람을 차별하고 끼리끼리 뭉쳐 패를 만들고. 제일 잘못한 건 약자를 쳐냈다는 거야.
1: 그 새총에 다치네.
0: 다시 만들 세상은 사람을 부품처럼 쓰다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1: 얘는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 생각하고 있어. 나랑 시야 자체가 다른 거야. 난 항상 나 아니면 가족인데.
2: 미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1: 떠나려고. 언니랑 같이.
2: 너도 우리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0: 그래.
1: 그러게. 니들이 만들 세상이 궁금하지만 그 세상에 언니가 없다면 나한텐 의미가 없거든.
2: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떠날 거면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지금은 벙커가 무너진 충격으로 조용하지만 시간 지나고 다들 정신 차리면 여기 상황도 장난 아닐걸. 벙커 초창기 때도 그랬어. 완전 무질서 그 자체.
3: 시호야, 여기 좀 와봐.
0: 잠시만. 미아야, 우린 네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았어.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1: 너희도 행운을 빌어.
2: 잘 가. 꼭 살아남고. 그동안 고마웠어.
1: 나도 갈게.
4: 시오를 뒤따르는 로아를 보며 생각했다. 차로아는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언젠가는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봐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5: 이제 가는 거야?
1: 응. 언니랑 같이.
5: 그래. 그게 좋을 거야. 여긴 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잖아.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좋지.
1: 너는 안 떠나?
5: 어떻게 떠나? 다리 부러지네 뼈 붙을 때까진 돌봐줘야지. 사실 우리 네 명 세상 망할 때부터 똘똘 뭉쳐서 살아남았거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1: 그래. 참, 그 벙커 빠져나올 때 구해줘서 고마워.
5: 빚 갚은 거지 뭐. 네가 내 목숨 살려줬잖아. 진짜 고마웠어.
1: 그래. 이제 작별 인사하자.
5: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
1: 뭘?
5: 작별 인사 같은 거.
1: 나도.
5: 야, 너 죽지 마 진짜로. 약속해.
1: 너나 죽지 마.
5: 그래. 손 줘봐, 손.
1: 자.
5: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서 또 친구하자. 알았지?
4: 우린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있었다. 김재현의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다.
5: 돕고 싶지 않은데.
1: 야, 놔. 가야 돼.
5: 너 먼저 가. 가는 거 보고 갈게.
1: 네가 먼저 가.
5: 아, 진짜. 간다. 잘 가.

0: 조심해.
1: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여.
0: 나만 따라와. 그럼 돼.
1: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고 내일 날 밝으면 다시 내려가면 안 돼?
0: 그냥 가.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
2: 미아야!
3: 찬민아!
2: 시오한테 들었어. 너 떠난다며.
3: 해솔이는?
2: 아직 못 찾았어. 잠깐만. 이거 받아.
3: 사탕이잖아.
2: 가진 게 그거밖에 없더라.
3: 이걸 왜 줘? 너 먹지.
2: 주고 싶으니까. 너 단 거 좋아하잖아.
3: 고마워 찬민아.
2: 건강해. 조심히 가고.
3: 그래. 너도 잘 지내. 갈게.
0: 찬미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자기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까지 언니랑 내가 가는 어두운 산길을 비춰줬다.

0: 와, 이 차들 다 뭐야?
1: K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도로에 차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2: 다들 차 몰고 도망치다가 차만 두고 가루가 돼서 죽은 거지.
0: 아예 가루조차 없는 차도 있는데?
2: 차가 막히니까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래봤자 얼마 못 가서 다 죽었겠지만.
0: 그럼 이 차들 다 우리가 털면 되는 거야?
2: 당연하지. 다 우리 거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0: 대박. 딴 애들은 고속도로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겠다.
2: 그치? 맞아. 한마디로 여긴 망한 세상의 블루오션인 거야.
0: 싸.
2: 일단 문 열리는 차들부터 털어보자.
0: 언니 여기 먹을 거랑 생수랑 엄청 많아.
2: 차에다 싣고 도망치려고 했나 봐. 여기도 많아.
0: 완전 벼락부자 된 것 같은데?
2: 일단 물 좀 마시자. 너도 마셔.
3: 난 이거 먹을래. 초파이랑 에너지바. 언니도 먹어? 맛있다.
2: 저기 휴게소 보이지?
3: 응.
2: 저기 가면 마트 있어. 카트 하나씩 챙겨서 거기 싹 다 집어넣고 그거 끌고 다니면 돼.
3: 오케이, 그럼 되겠다. 아싸, 신난다.
1: 그렇게 도로 생활이 시작됐다. 날이 밝으면 카트를 끌며 차를 털어 필요한 걸 챙겼고 밤이 되면 빈 차에 들어가 잠을 잤다.
0: 여름이 되자 살인적인 폭염이 시작됐다. 아, 언니 너무 더워.
2: 그러게. 아, 어디 그늘 없나?
0: 지금 몇 도쯤 될까?
2: 아, 39도? 40도? 아,
0: 날씨가 미쳤어.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2: 이렇게 하자.

0: 밤에 걷고 낮에는 산이나 나무 그늘에서 자는 거야. 텐트 있으니까.
1: 좋아.
0: 좀만 더 가면 쉴만한 데가 있을 거야. 가보자.
2: 그렇게 쉴 곳을 찾던 중 우리는 캠핑 도구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다.
1: 여기 구급약 상자 있어.
0: 쓸만한 거 다 챙겨.
1: 응.
0: 생존 필수품들이니까.
1: 아. 와, 침낭도 있고 텐트도.
0: 정수기기다.
2: 정수기계?
0: 이것 봐. 이것만 있음 언제든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
2: 근데 안이 텅 비었는데?
0: 가방? 설명서가... 안에 부품이 더 있어야 되나 봐. 겉만 조립된 상태야. 부품을 찾아야 돼.
1: 찾아보자. 어디 있겠지?
0: 무슨 소리 못 들었어?
1: 무슨 소리지?
0: 분명히 뭔 소리가 났는데?
1: 저기에서 난 건가? 저 계산대 뒤에 있는 창고.
0: 내가 열게. 넌 내 뒤에 숨어. 저기요.
1: 언니, 저기 사람.
0: 어디? 누구야?
1: 오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언니. 손에 대걸레 저로 들고 있어.
0: 다른 손에도 뭘 들었는데? 그거 혹시?
3: 정수기 부품이야.
0: 뭐? 이런 방을?
3: 가까이 오기만 해. 너희 둘 다 죽여버릴 테니까.

0: 언니 오빠들이 쫓고 있는 초대형 라투스요.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1: 그 순간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채령이 시온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채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2: 확신할 수 있어?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날 숲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저거 라투스 맞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알던 라투스랑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변이종이거나 아니면

0: 라투스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왠지 오빠여서 저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1: 자신이 쫓고 있는 라투스가 사실은 시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뉴라의 마음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마음은 엄마를 잃던 날의 장면으로 활활 타올랐지만 머리가 그 감정에 물을 끼얹었다. 뉴라는 마음속으로 그 변이 라투스가 시온이 맞는다면 그것을 기필코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0: 언니, 만약에 그 라투스가 라투스가 아니라면, 만약 진짜 우리 오빠라면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면 안 돼요?
1: 뉴라의 속도 모르고 채령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뉴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으나 채령을 생각하니 혼자 달리던 마음이 절벽을 만난 듯 멈춰섰다.
2: 채령일 나처럼 혼자가 되게 하는 게, 시온의 손에 죽은 엄마 이야기를 해서 채령이에게 짐을 지우는 게 옳은 일일까? 난 그래, 노력해볼게.
1: 채령은 원하는 것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유라의 팔에 꼭 매달렸다. 채령이 고맙다고 연신 말했지만 유라는 대꾸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긴 밤이 될 것만 같았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란조는 휴대폰을 열어봤지만 연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1: 이혜진을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문자 하나만 더 남기고 서둘러 움직이자.
0: 베란다에서 강목을 가져오며 효석이 말했다.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 아, 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희도 소초모인데.
3: 그럼 일단 어디로 갈 건지 메시지를 남겨놓자. 이혜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너무 시간 지체했어.
0: 잠깐 고민하다 유라가 말했다. 효석과 유라, 채령이 거실에서 강목에 못을 박아놓는 동안 란주와 현우는 연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너를 기다리다가 이혜진의 생사가 위급할 것 같아서 먼저 이혜진을 찾으러 출발하니 마지막으로 초대형 라투스를 봤던 그 숲 근처의 폐공장 지대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1: 폐공장 안에 있는 게 확실할까요?
0: 강목을 다듬으며 효석이 물었다.
3: 분명히 공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 흔적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간 곳이 재수없게 라투스 서식지였을 뿐이지. 안에 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건물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0: 설명하는 유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분명 숲에서 폐공장 부지로 넘어가는 철조망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미래여고 교복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유라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전했다.
4: 그럼 공장 부지로 간 것은 확실하네.
0: 강목에 못을 박으며 란주가 말했다. 란주는 이번에야말로 그 초대형 라투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작전을 짜자고 말했다. 적극적인 란조의 태도에 현우와 효석도 머리를 싸맸고 죄 없는 체력만 그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유라는 한숨을 쉬며 체력을 방으로 불렀다.
3: 애들한테는 네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5: 진짜 다 같이 우리 오빠 구해주시는 거죠?
0: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유라는 굳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0: 유라는 방문에 기대선 채로 채령이 방에서 나가 소초모들에게 가는 것을 바라봤다. 채령이 소초모들에게 뭐라 말을 하자 세 사람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채령의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란주의 시선은 자꾸만 유라에게로 향했다. 유라는 란주의 근심어린 눈빛을 보고는 그냥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다시 란주를 쳐다봤다. 예전처럼 또 아무 이야기 없이 혼자 고민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채령이 컴퓨터로 간 사이 유라는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1: 사실 채령이가 나한테 부탁했어. 그 라투스가 자기 오빠라면 능력을 없애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린 상태야. 이유는 다들 알겠지.
0: 유라는 말끝을 흐렸다.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역시 이야기하지 말걸 하고 생각한 순간 란주가 유라의 손을 덥석 쥐었다.
2: 그래, 고민되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를 해. 그래,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지.
3: 유라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탁이네. 아직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거지? 채령이는? 자기 오빠가 너희 어머니에게 한 짓 알아?
0: 유라는 채령이 들어간 방을 헐끗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1: 그놈이 채령이 오빠가 맞는다면 나는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아직 엄마 얘기는 못했고.
0: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현우였다.
4: 일단 지금은 이혜진을 찾으러 가요. 맞닥뜨리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든 그걸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 난 변수를 고려해서 계획은 여러 개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USB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아? 밖에 나갔다가 범초본 요원들 또 마주치면 어떻게 해?
0: 유라의 말에 효석과 란조는 채령이 있는 유라 방으로 들어갔다.
2: 우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하자. 여러 계정에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자료도 이메일로 예약 발송해 놓는 거지.
1: 무슨 영상?
3: 장부랑 실험일지를 모니터에 띄워서 영상으로 찍을 거야. 채령이도 인증해 주기로 했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1: 누구한테 보낼 건데?
2: 각 언론 매체 기자들.
1: 그럼 이렇게 해. 우리가 이혜진을 먼저 찾고 그 초대형 라투스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메일이 발송되게 하는 거지. 예약 발송을 걸지 말고 미리 메일을 써두기만 해. 유튜브에는 비공개로 미리 올려두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발송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영상도 공개로 돌리고.
0: 유라의 말에 란주와 효석은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2: 좋은 생각이야.
0: 유라는 효석과 란주가 채령을 데려가 영상을 찍고 메일을 쓰고 업로드를 하는 동안 현우와 함께 무기를 만들고 다른 준비물들을 챙겼다. 연이 없는 전투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기며 유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초인이 다섯이나 되는데 전투에 자신이 없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기는 모습이라니. 한참 영상 찍는다고 부산을 떨던 란주와 효석이 방에서 나왔다.
1: 이제 출발할 준비 됐어?
3: 전부 다 준비됐어. 내 폰 배터리만 빼고.
1: 충전할 시간 없어. 얼른 가자.
0: 다섯 사람은 유라가 나눠주는 강목과 목장갑, 스프레이를 챙긴 뒤 집을 나섰다. 혹시나 간밤에 범초본 요원들이 오지 않았을까 봐 란주가 먼저 내려가 나무들을 더듬었지만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심한 소초모들은 채령을 데리고 은광천변의 숲으로 향했다. 찢어진 철조망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한 명씩 몸을 숙이고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장마철이어서

0: 말을 걸어왔다. 요라는 멍한 표정으로 란주를 쳐다봤다.
1: 너 연휴 생각했지? 귀신이네. 내가 권유라 하루 이틀 보나. 나도 연휴 생각 계속 나는데 너라고 안 나겠냐?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 휴대폰 배터리 다 되기 전에 연희가 연락 줘야 할 텐데.
0: 요라는 란주의 말에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어느새 앞선 현우와 채령, 효석의 뒤를 따라 천천히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1: 그나저나 너 그 라투스 어떡할 거야? 그게 제 오빠면?
2: 몰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0: 란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요라가 자신이 너무 솔직했나 되돌아보며 후회할 무렵이었다.
1: 나라도 그럴 것 같긴 해. 우리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놈인데. 근데 권율, 만일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은 편안할 것 같아? 어때?
0: 란주의 질문에 요라는 앞서가는 채령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란주는 그것으로 충분히 답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질문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보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 요라는 폐공장으로 넘어가는 철조망 앞에 멈춰선 란주에게 근처 식물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초대형 라투스가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 처음엔 철조망을 찢었는데 그 아래로 넘어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컸네. 아래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이해진 옷이 찢어졌어. 철조망 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왼쪽 저 안쪽으로 사라졌어. 근데 최근에 또 혼자 여기를 오가는 적이 있는데? 먹을 걸 구하러 나온 건가 봐. 소형 라투스를 물고 여러 번 이 철조망을 넘어 다녔어. 저 안쪽에 놈의 네스트가 있나 봐. 그리고 최근 오간 기억에 이해진의 모습은 없어.
0: 란주의 말에 소초모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해진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다는 뜻일지 몰랐다. 유라는 모두를 재촉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도련님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는 다른 동네 고양이 두 마리를 쓰다듬으며 귓가에 무슨 말을 속닥이고 있었다.
3: 현우 뭐해? 빨리 와!
4: 가요!
0: 현우는 고양이 두 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고양이들, 도련님과 함께 철조망이 찢어진 아랫부분을 기어 넘어갔다. 지난번에 초대형 라투스의 서식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창고 건물의 왼편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커다란 건물 세 개가 디귿자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양쪽 건물은 굳게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지만 가운데 있는 건물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선택지는 한 가지뿐이었다. 너무 쉽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요라는 이곳에 정말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란주는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 문을 열었다. 사방에 나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지만 거대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의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들어오라는 란주의 손짓에 현우와 효석, 유라가 차례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총 네 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고 양 끝에는 한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냈을 커다란 기계가 놓여 있었다. 머리 위로 고개를 드니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위험해 보이는 철근과 자재들이 눈에 띄었다. 멈춰선 채 어둠과 먼지 속에서 녹슬어가는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건물의 가장 오른편, 즉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부분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유라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소추모들도 소리를 들은 건지 하나둘 건물의 오른쪽을 쳐다봤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이해진이 엎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에는 공장에서 썼을 법한 더러운 천이 칭칭 감겨 있었고 엉망으로 잘린 검은 테이프가 입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절단면이 엉망인 걸로 보아 발톱이나 이빨로 찢은 것처럼 보였다. 란주와 유라는 이혜진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며 이혜진은 필사적으로 뭐라 말하듯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입에 붙은 테이프를 하나씩 벗겨냈다. 접착력이 센 테이프여서 하나씩 뗄 때마다 예진은 고통스러워했다. 고채령이 다가와 예진의 몸에 손을 얹었다. 팔다리 여기저기에 난 상처들을 봤기 때문이다. 몸에 엉망진창으로 돌리고 얽힌 천을 풀고 테이프를 모두 떼자 예진이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내 외쳤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는 그동안 감액 대상이어서 기준인 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이미 감액된 사람들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K-패스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내놨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교통비 규모와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2천 원 이상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추가 부담 없이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6만 2천 원 미만이면 K-패스 방식이 적용돼 이용 금액의 20%를 기본 환급받게 됩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일자리 TF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청년 뉴딜 추진 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더해 신규 과제도 발굴할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사 분계선에서 평균 8km 안에 있는 민간인 통제선을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 보호구역 일부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민간인 출입이나 농약 살포를 위한 드론 비행 승인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제한 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가 9만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어제 오전 기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9만 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오늘 기준 1,2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두 번째 모의평가가 오는 9월 2일에 시행됩니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7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AI를 사용해보길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I 기술 확산을 막기보다는 사회가 시대적 변화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공교육 현장의 민낯을 조명한 참교육이 공개 뒤 2주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집계한 넷플릭스 탑10을 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참교육 시청 수는 2,110만으로 비영어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황원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승부는 이변을 낳고 또 예상 밖의 결과는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번 2026년 월드컵. 어제는 단연 눈부신 선방으로 팀을 구해낸 골키퍼가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요, 카부베르데라는 나라의 골키퍼 보지아냐 선수인데요. 무적함대 스페인의 슈팅을 자그마치 27개나 막아내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단숨에 전 세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이 월드컵이 재밌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스타 선수 이름값이 아니라 투지와 열정의 새로운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각본 없는 드라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 보면서 노래 선물 첫 곡, 클론입니다. 월드컵 송.

아, 우리에게는 이름도 어려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이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인 세네갈 해안에서 약 600kg, 아, 600kg이 아닙니다. 600km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0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이 스포츠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도 한 52만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해가 53만이고 평택이 60만인데 그 정도의 작은 소도시의 인구가 사는 한 나라.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지금 올 월드컵에 우승 후보 첫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스페인을 상대로 0-0으로 비겼다라는 거. 거기에 또 40세 골키퍼가 보여준 희망의 드라마. 27번의 슈팅을 다 막아냈다라는 거. 그래요. 이 한 선수의 꿈을 넘어서 온 국민의 월드컵 그 꿈을 이룬 그런 순간인데요. 스포츠는 정말 기록보다 감동을 또 승부보다 희망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또 멕시코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날 우리 열심히 응원해서 그곳에 있는 한국 대표 선수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봅시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TS가 부르는 바디 투 바디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나른한 점심시간엔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세 분도 축구 좋아하시죠?
2: 아, 피곤합니다.
0: 아, 피곤해요? 왜요?
2: 기상시간이 새벽 3시가 됐어.
0: 어, 일찍 일어나서 봐야 보는.
2: 4시부터 봐야 되잖아요.
0: 아, 게임을 챙겨보시는군요.
2: 오. 처음엔 안 그랬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게임들이 하나하나 다 재미있더라고요.
0: 야, 이번 금요일입니다.
1: 네.
0: 멕시코와의 대결.
1: 맞습니다.
0: 물론 예선전이긴 하지만 32강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될.
2: 이기면 확정, 확정이죠.
0: 아, 지금도 거의 확정인데. 지금도 거의 확정인데. 아무튼 뭐.
1: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0: 근데. 멕시코와의 대결 몇 대 몇으로 예상을 하는지 어떠세요?
2: 저는 한 2-2 정도로 비길 것 같아요.
0: 아, 2-2 정도로?
2: 네.
0: 그래요. 지금 본선 조별 리그 하고 있는데 2-2로 비길 것이다. 송봉주 씨는 이제 또 운동 또 자전거 탄 풍경에서 운동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또 예측을 하려면 멕시코전과의 대한민국과의 게임
3: 2-1로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0: 아, 이긴다.
3: 왜냐면 요번 멤버가 너무 좋아서.
0: 아, 멤버 너무 좋죠.
2: 아니, 이길 수 있는데 그 홈그라운드잖아요. 한번 한수 봐주는 거지.
0: 한수. 아, 그건 아닐걸요.
3: 거기가 좀 고산이라 좀 힘들긴 하겠지만 2-1 점칩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우리 김영섭 씨는 몇 대 몇으로 예측을 할까?
1: 아, 네. 예상 스코어는 제 범주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
0: 정도.
1: 그리고 비기기까지만 해도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어요. 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0: 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몇 대 몇까지는 뭐 바랄 것도 없고.
1: 근데 워낙에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뭐 멕시코 뭐 휴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멕시코인들은 그 경기에 모두 올인할 것이며, 아무리 그 우리 저기 멕시코인들이 우리 꼬레아 한국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자국이랑 하는데 우리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 멕시코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3: 그게 그 전에
1: 러시아 월드컵인가?
0: 2018년
3: 멕시코는 졌는데 우리가 이겼어.
1: 독일을 이기는
3: 거 올라갔잖아요.
0: 우리나라 선수들이 독일한테 지고 그때 스웨덴인 아니야 그 스웨덴인가 멕시코인가 할 때 다 졌는데 우리가 독일전을 2-0으로 이기면서 맞아요. 선수들이 막 뛰었던 이유가 저쪽에서는 분명히 멕시코가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6강을 간다 했는데 멕시코가 졌어요.
1: 아.
0: 3-0으로 졌는데
1: 아, 진짜?
0: 덕분에 멕시코는 우리 때문에 올라갔죠. 16강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우리는 멕시코 때문에 못 가고.
0: 못 가고. 멕시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에 한국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다 몰려가지고
1: 아,
0: 대사 당황해서 대사가 나오니까 행가를 쳐가지고 고맙다고.
1: 아, 진짜.
0: 할 정도로.
3: 아니, 이번에도 네. 경기 전에 저기 봐, 이번 우리가 이거 우리 다음에 이겨줄 테니까 너 올라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이기면 됐죠.
0: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리고 또 그 독일전 때 마지막 골 넣었던 게 또 손흥민 선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번 손흥민 선수가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워낙 근데 약간 분위기가 아무튼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지.
1: 아, 그래서 체코전 때 그 진짜 멕시코가 우리 사람 많이 왔잖아요.
0: 많이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1: 야,
0: 초록 물결이 아주 우리 빨간 물결을 같이 도와줬는데.
1: 대단한 의리다 멕시코.
0: 아무튼 축구 많은 축구인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이번 멕시코전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할 정도로 하니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요. 저도 김영섭 씨하고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1-0이 됐건 2-0이 됐건 2-1이 됐건 3-2가 됐건 이기기만 했으면 좋겠다.
3: 이거 이기면은 네. 그날 저녁에 다들 나왔지.
2: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젖잘싸라는 얘기 있잖아요.
0: 그렇죠. 아, 젖짜서 필요 없어요 형님. 젖지만 잘 썼다는 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2: 잘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기는데.
0: 네. 이기면 돼요. 뭐 못 싸우더라도.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아,
2: 이기면 돼.
0: 아니요. 오늘도 파이팅. 응원송이랑 주제로 오늘 우리 국가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을 응원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응원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기가 어떤 경기일까요? 세 분이 머릿속에 있는 아, 월드컵 경기.
2: 경기요?
0: 예.
1: 아, 경기.
0: 여러 가지 경기가
1: 저는
0: 있었지만.
1: 저는 2002년 그 한국하고 이태리가 안종환 선수가 초반에 그 PK를 얻었는데 못 넣었잖아요. 그때 그 안정환 선수의 그 표정은 난 진짜 끝났다.
0: 아니 머릿속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 어디로 이민을 가야 될까 생각.
1: 와, 1대5로 지다가 그 서울기원 선수가 동쪽골 넣고 그다음에 그 연장전 가서
0: 야, 골든골.
1: 그 안정환 선수가 원래 헤딩을 안 한대요.
0: 네. 헤딩도 잘
1: 못 하고. 헤딩도 잘 못 하고.
0: 근데 바로 뒤에 그 있는 선수가 이태리 전 세계에서 제일 헤딩을 잘하는 수비수 말디니 선수를 앞에다 두고 그냥 골링을 넣어가지고
1: 참 대단한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 2002년 월드컵 이태리전의 세 골은 물론 한 골은 실축이지만 그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 그러니까 축구 역사상 가장 실축한 한 골 그리고 가장 멋졌던 역대급 그 동점골 그리고 골든골이 다 한 경기에 있다라는 거. 크, 대단합니다. 강인범 씨는 어떠세요?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경기?
2: 저는 지난번 월드컵 때 가나전.
0: 아 가나전.
2: 저희가 2대3으로 졌는데 파이팅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간이 한 3분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두 골 넣고 막 공 들고 코너킥 하러 가면서 박수 치라고 관중에서 막 박수 쳐주고
0: 아무튼 어떤 경기든지 송봉주 씨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3: 같아요. 아니요. 저는 모든 경기에

0: 다 좋았어요. 아,
1: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래 한 곡 한 곡 전하면서 이제 응원에 대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응원송 하면 떠오르는 곡 어떤 곡인지 강인복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방금 BTS 노래도 들어가 있던 멜로디죠. 네. 아리랑. 아리랑은 정말 영원한 우리 민족의 뭐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대한민국의 주제가 아니까.
2: 그렇죠. 네. 이 노래를 또 응원가가 있죠. YB가 노래 부른. 굉장히 힘있는 아리랑입니다. 오피슨 코리아와 함께 이 노래 부른 사람은 없잖아요.
1: 맞아요. YB라는 그러니까 윤도현 밴드, 윤도현이라는 가수를 가장 사랑받게 만들었던 노래가 아마 오피슨 코리아가 아닐까.
2: 그렇죠.
1: 아, 근데 또 아리랑이, 근데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제가 살짝 이게 AI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특별한 뜻은 아직까지 확정은 없으나 아리고 쓰리다라는 그런 슬픈 마음을 담아냈다. 그러니까 아리다, 쓰리다.
0: 일리가 있네요.
1: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리랑, 쓰리랑. 그게 슬픈 노래인가?
0: 아픈 노래죠. 그 노래는 그렇죠.
2: 예. 나를 버리고 가시는
1: 아, 나를 맞아 버리고 떠나는 이모에 대한 아쉬움. 발병 나라는 거는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겠죠. 아이고 다시 뭐, 다시 돌아가겠다.
0: 예예예. 예.
1: 다시 돌아가.
2: 떠나지 말라는 거죠.
0: 떠나지 말라는 너 그러면 너 저 개고생이야.
1: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YB입니다. 아리랑.

0: 저녁 같은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오늘도 화이팅 응원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응원송은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젊은 그대가 있습니다. 김수철 작사가 안양자님이시네요. 네. 84년 김수철 2집 타이틀곡이었어요. 이 뭐 김수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 대학가와 축제 현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청춘들의 응원가였죠. 이 노래는 뭐 보통은 이렇게 구장마다 다른데 여기는 뭐 축구장, 야구장 뭐 모든 스포츠 행사에서 공통으로 불려지는 그렇죠. 그 노래입니다.
0: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또 불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꾸준한 국민 응원성이죠, 이 노래. 그래요.
0: 자, 김수철의 젊은 그대, 이 노래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동네 이길 것 같은데.
1: 이길 같은 기분 들고 이게 동네 뭐 있잖아요. 그 운동회 같은 게 열리면 그 우리 또 아이고. 젊은 형들 네. 형들께 러닝샷에 또 한잔 하시고 시작부터 막걸리 통 들고 막 그 응원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으쌰라 으쌰 야야 야야 야야 하면서 아 예. 아 어지러워.
0: 으쌰라 으쌰가 진짜 백미네요. 그렇죠. 없던 건데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1: 아 근데 그 노래를 배울 때 그 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아무튼 이 가사가 참 신이 납니다.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태양을 마시자라는 그런 가사도 참 멋지고 아무튼 대한민국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2: 네.
1: 시작부터 너무 힘 빼면 안 되니까.
0: 목 쉬었어.
1: 목 쉬었어요.
0: 응원하다가.
1: 그래요. 자,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도 파이팅 응원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응원성은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2002년에는 어 필승 코리아 이게 있었다면은 2006년에는 버즈의 Let's Go Together.
1: 아.
2: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함성과 함께 울려 퍼졌던 추억의 응원송입니다.
1: 그러니까 Let's go가 아니라
2: Let's go.
1: 레드에 S 붙인 거예요. Let's go.
2: Let's go.
1: 아, let's go.
2: Let's go together. 이 노래가 2006년 그 피파 독일 월드컵 공식 응원 앨범의 대표 수록곡인데요. 이 월드컵 응원 프로젝트 앨범에는 인순이 씨 그리고 마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그 실력파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가운데 버즈의 Let's Go Together는 붉은 악마의 열정과 국민들의 응원 에너지를 담아낸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목 그대로 붉은 악마여 함께 나아가자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월드컵 응원 분위기를 한껏 아주 한껏 끌어올린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1: 그래요. 붉은 악마여 함께 가자. 근데 이게 붉은 악마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게
2: 네.
1: 80년대 그때 박종환 감독이 네.
2: 아 83년 83년
1: 아, 83년
3: 세계 청소년
1: 세계 청소년 그 4강 들어가면서
2: 네. 아 그때는 진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 어, 예. 아마
2: 우리 그때 수업을 예. 그때 안 했어. 수업 안 하고 예. 그 시간에 수업 안 하고 다 TV 보면서 응원했어요.
1: 맞아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근데 최근에도 이게 네. 그 체코와의 경기 때 초등학교에 수업을 안 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응원했다고 해서 좀 또 학부모들이 좀 약간 그
3: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1: 그렇죠. 이런 분들 계시고 근데 그 기억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시간에 뭘 배웠고 수학 시간에 뭘 배웠고 보다도 진짜 친구들과 함께 목청 터져라 그렇게 응원했던 붉은 악마 그때 그 청소년 그 박종환 감독의 그 게임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실에서.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또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때만 이제 붉은 악마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또 2002년도 때 온 국민이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거리를 아주 그냥 응원의 물결로. 야, 체벌 많이 오시죠.
3: 아, 그때 생각하니까.
1: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왠지 모르게 좀 자랑스럽고 그렇죠.
3: 이제 또 한번 되지 않아?
2: 아, 그러니까 그런 기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뭔가 이번에 좀 이렇게 일을 해서 그 아침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그런 걸 상상을 좀 해보니까 아, 이거 막 가슴이 좀 벅차오르네. 어쨌든 열심히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열심히는 기본이겠지만.
1: 좋은 결과가.
2: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오늘 아침에 봤는데 대표팀 지금 슬로건이 네. 하던 대로.
2: 하던 대로. 아, 정말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 하던 대로만
2: 영향받지 말고 그래요. 하던 대로.
1: 자, 하던 대로 잘 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버즈의 Let's Go, Let's Go Together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오늘도 파이팅 응원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응원송은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예, 응원이라는 게요. 네. 우리 팀의 사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0: 이 노래 뭔 줄 알아요? 아, 나 이 노래 진짜 나오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1: 상대 팀에서
0: 아니 부르면... 진 것도 화가 나는데 이 노래까지 부르면 더 화가 나. 아. 예.
1: 이현 씨의 잘 있어요라는 노래인데요. 원래는 응원가는 아니었죠. 근데 이 가사가
0: 저는 가사 아니 제목이 잘 있어요가 아니라 잘 가세요인 줄 알았어요.
1: 아, 잘 있어요.
0: 그게 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잘 가세요.
1: 요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휩차로 야구나 배구에서는 잘 들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나기 한 3분 전, 5분 전 되면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죠.
0: 그렇죠. 우리는 그 축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1: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노래가 아직도 나오는데
0: 끝날 때쯤 되면
1: 야구장에서는 듣기 어렵고요.
0: 아. 이 노래 나오면 이제 상대팀은 일어나야 돼요. 빨리 빨리 나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근데 끝까지 이긴 팀은 이 노래를 남아서 부른다는 거예요.
1: 끝까지 부르죠.
0: 아, 그래요.
1: 자, 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0: 자, 그 노래.

0: 모든 응원가에는 짜라 짜짜
1: 으쌰라 으쌰
0: 그거 다 있을 거예요.
1: 아, 아유 이긴 팀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진 팀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오늘도 파이팅 응원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응원송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파이팅 해야지 이 노래입니다. 어. 이게 파이팅 해야지 이건지 네. 파이팅 해야지 이건지 잘 모르겠죠. 짧은 한마디지만 정말 가장 확실한 응원 메시지 아닐까요?
2: 그것도 있어요. 어? 야 파이팅 해야지.
0: 아, 네.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네요. 부석순의 노래고요. 피처링은 이영지가 했습니다. 부석순은 13인조 보이 그룹이었죠. 세븐틴에서 가장 처음으로 독자적인 활동 유닛을 했던 보이 그룹이죠. 이 멤버가 승관, 도겸, 호시 이래서 앞에 자 이제 부승관의 부자를 따고
1: 한 글자씩 따가지고
0: 예, 이석민의 석자를 따고 예, 권순영의 순을 땄네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조합한 거라고 합니다.
1: 부석순이라고 해서 나는 석순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석순아, 석순아.
2: 있어요, 석순. 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석순이라고 있어요.
0: 괜찮네 이런.
1: 우린 순자로 끝나면 야구선수 박철순 정도까지 나는데 그래요. 자 이영지가 피처링하고 부석순이 부르는 파이팅 해야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오늘도 파이팅 응원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자전거 탄 풍경이 만든 응원가입니다. 저희 응원가는 그 경기 중에 부르는 응원가가 아니라 네. 경기가 끝나고 이제 뭔가 정리하는 아. 그래서 그동안에 흘린 땀과 아하. 그리고 어떤 본인만의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흘린 그 눈물.
2: 왜 학교 대항전 같은 거 하면 마지막에 교가 부르잖아요. 아,
0: 그 교가 부르면서 또 울죠. 아, 눈물 나요.
3: 뭐 지든 이기든 예, 아, 그 지든 흘려왔던 이기던. 땀과 아.
0: 그렇던 그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하지 말고 진 팀에게는 약간의 응원 격려를 해주고 또 이긴 팀에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는 자리.
1: 네, 맞습니다. 예. 크, 그래? 마무리 좋은데?
0: 아, 그래요? 그런 뜻인가요? 하나가 되는
1: 거. 네네네. 아,
0: 제목이?
1: All for One.
0: All for One. 그래요. 자전거 탄 풍경의 All for One.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버전이에요? 빠른 버전이에요? 네? 어떤 걸로 갈 거예요?
2: 한 마디밖에 없는데.
3: 빠른 거 돼. 느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0: 는 거의 뭐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재미를
1: 맞아.
2: 아, 그래요.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위해 또 온 국민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 응원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참 재미있는 노래인데요. 크라잉 나사의 필살 옵사이드. 락 증언가로 응원송 드문 노래 중에 하나인데 크라잉 나시도 그 거리 문화, 거리 응원 문화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2: 아, 근데 옵사이드 하니까 또 체코전이 생각나네요.
3: 아, 고마운 옵사이드.
2: 스로인에서 아, 그때 그 진행하시는 이용표 해설위원도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냥 먹었단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VAR? 그렇죠?
0: 네.
2: 딱 체크를 하면 업사이드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가슴은 그냥 천만다행. 근데 참 업사이드라는 거 아, 근데 좀 앞서가는 것도 괜찮아요.
3: 너무 앞서가면
2: 네, 너무 앞서가면
0: 업사이드 없으면 네? 재밌을까요 축구가?
2: 축구?
1: 이상해지지.
0: 정말 산만할 것 같기는 해요.
2: 다 골대 앞에만도 있고 막 그러고. 근데 우리가 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역대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축구 선수들도 이름이 떠올라요. 뭐 차범근 선수도 있고.
1: 김재환.
2: 아? 누구요?
1: 김재환. 김재환.
3: 포스트 플레이.
2: 김재환.
1: 차았다 차았다 차범근 센터링 올렸다 떴다 떴다 김재환 헤딩 슛골인.
3: 아. 김재환.
1: 김재환.
2: 어. 그러면 그 차범근 선수와 그때 함께 뛰었던
3: 아. 같은 시기에 오. 키가 190cm가 넘었어요.
1: 유일하게.
3: 그래서 포스트 플레이.
2: 그래요. 아 맞다. 그러면 그런 선수들 많이. 저는 최순호 선수도 떠오르고 아. 그리고 또 홍명보 선수 지금 제가 감독으로 가고 있지만
0: 이영표.
2: 이영표 선수. 아 이영표 선수는 그 헛다리 짓기라고 하나요?
3: 홍명보 감독이 선수, 코치, 감독으로 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2: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월드컵에 대한 열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뭐 게임 우리가 솔직히 지더라도 뭐 절차상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좀 아쉬움은 K리그로 또 다시 돌아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리그도 좀 더 사랑해주고.
1: 네. 네?
2: 너무 멀리 갔나요?
1: 어쨌든
3: 아니, 축구는 또
1: 파이팅을
3: 제가 진심이기 때문에
0: 모여
1: 파이팅
0: 모여서 봐야 되는데
1: 파이팅 아, 해야지.
2: 이긴 게임은 계속 돌려봐도 괜찮은데 진 게임을 이렇게 하면 이제 뉴스도 보기 싫어. 오늘 대한민국이 멕시코전에서 뭐 어떻게 멕시코하고 일단 조별 예선리그 잘 치르게 우리가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크라잉 넛이 부르는 필살 업사이드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폭염을 대비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질환자 수도 지난해 대비 약 2.6배 정도 늘었는데요. 온열 질환자의 증상을 보면 고온 현상으로 탈진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 고온으로 인한 경련과 실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 3년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의외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보다는 도로에서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강한 햇빛과 열에 노출되면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 월드컵 응원한다고 한낮에 야외 광장에 모이는 분들 많잖아요. 모자, 양산, 수분 섭취 잊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자우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구 사업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과 다음 주 2회 동안 에이블 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 전쟁과 장애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남부 아일랜드 팀의 휠체어 테니스 리그 1위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와 출전 국가들의 경기 결과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안내견학교의 박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안내견학교에서 아이들 태어나는 이제 번식 과정이랑 그 다음에 퍼피워킹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니까 이제 18년 차인가요? 19년 차인가요? 네. 저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정말 마음적으로는 내 반려견 키우는 것처럼 또 예뻐하기도 하곤 하긴 하지만 무조건 또 이렇게 예뻐만 한다고 또 우리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이 친구가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계속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 항상 일하면서 보면은 눈앞에 있는 강아지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얘네가 또 잘 크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얘네를 이제 키워주는 사람들, 또 얘네랑 앞으로 또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있으려고 해요. 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퍼피워커 분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케미가 잘 맞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 정말 뿌듯한 기쁜 마음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너무 이쁘고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주시는 우리 퍼피워커 분들, 네, 이분들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저희랑 같이 동행하시는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이제 퍼피워커 분들도 계속해서 안내견 학교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안내견들도 응원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H.O.T의 빛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1: 네, 최근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보 접근을 돕는 IT 보조기기부터 이동과 자세 유지를 위한 재활 보조기기, 장애아동 맞춤형 유모차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접수 중인 주요 보조기기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IT 보조기기 지원 사업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코스콤과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IT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IT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해당되고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정보 접근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6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비교적 마감이 임박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IT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품목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1: 이번 사업에서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사용을 돕는 다양한 IT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수키보드와 특수마우스, 대형 스위치, 터치 입력 장치,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지원 품목에 포함됩니다. 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위치 장치나 특수 입력 장치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신청자의 신체 기능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선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보행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1: 롯데칠성 음료와 굿피플에서는 보행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 사업인 함께 걷는 맘 편한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재활치료와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행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이고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7월 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 보행 장애아동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죠?
1: 해당 사업에서는 아동의 이동과 자세 유지,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특수신발과 휠체어, 보조의자 등 성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고요. 단순히 원하는 품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장애 특성과 현재 기능 상태,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데요.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 가정이라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자, 다음은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이네요.
1: 미랄복지재단에서는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인 산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성장과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모차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아이가 성장하면서 일반 유모차 사용이 어려워졌거나 이동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총 50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0: 이 사업에서는 어떤 유모차를 지원하는 거죠?
1: 네,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유모차는 장애아동의 신체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제작된 맞춤형 유모차인데요. 일반 유모차와 달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장시간 착석 시에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넓은 시트와 안전벨트, 대용량 수납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의료기기나 각종 보조용품을 함께 수납할 수 있어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기존의 장애아동용 유모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1: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유모차는 기존 장애아동용 유모차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우선 시트 각도를 약 95도에

0: 중에서 175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앉거나 누운 자세를 보다 편리하게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넓은 확장형 와이드 시트가 적용돼서 성장기 아동도 보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의료기기나 산소호흡기 등 보조 장비를 함께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용량 수납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실제 사용 환경까지 고려해 개발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이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0: 해당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장 115cm 이하, 체중 25kg 이하의 장애아동으로 유모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청은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신청서와 장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계속해서 장애아동, 청소년 재활과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하나금융그룹과 푸르메 재단에서는 장애아동 청소년의 재활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해 학습이나 이동,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고요. 재활보조기구와 학습보조기구 분야로 나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네, 이 사업이 이제 재활보조기구와 학습보조기구로 나눠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0: 이번 사업은 크게 재활보조기구와 학습보조기구 두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재활보조기구 분야는 이동과 자세 유지, 신체 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자세 유지 기기, 기립 훈련기, 보행기, 특수 유모차 등의 품목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학습보조기구 분야는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학습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 키보드와 의사소통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재활보조기구 최대 250만원, 학습보조기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인데요. 신청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그 같은 사업이지만 신청 분야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르다고요?
0: 네. 해당 사업에서는 재활보조기구와 학습보조기구 분야의 접수기간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먼저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은 6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은 7월 11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신청기간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두 분야 모두 만 24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분야의 접수 기간을 확인해 마감일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장애아동 청소년 재활 그리고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0: 해당 사업은 푸르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가까운 복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요. 신청 분야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푸르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강수지의 노래 이어드리죠. 흩어진 나날들.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주년이 됐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제 집중에서는 전쟁과 장애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에 아주 오랜만에 모신 분입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대표님, 내일은 푸른 하늘에 거의 한 7년 만에 오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하고 지난 1992년부터 제가 2019년 5월까지 이렇게 함께 했다가 만 7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0: 예, 네. 저랑은 이제 또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1: 그렇죠.
0: 호흡을 맞췄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내일은 푸른 하늘 하실 때 장애인물들 소개하는 코너 맡으셨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물 토파복이라는 이런 코너를 통해서 예. 현대 우리 장애인 복지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를 맡았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장애인 언론 기자였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1900

0: 1992년부터 이 장에게 뉴스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1: 네. 안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이번에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한국전쟁과 관련된 장애인물 이야기로 대표님 모시게 됐습니다.
0: 네.
1: 다음 주 목요일 이제 한국전쟁 기념일인데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나 상이용사가 얼마나 될까요?
0: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군인 즉 유엔국까지 참전용사 이렇게 합하면 약 18명에 달하는 인원이
1: 18만 명.
0: 예, 예. 전사하거나 이렇게 목숨을 잃었고
1: 아이고, 예.
0: 약 55만 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상이용사가 되었다는 정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리고 이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에 100만 명이 넘는 남한 지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1: 예, 예.
0: 사망이 되거나 부상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 중공군까지 손실을 더 합하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25 전쟁의 비극은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1: 예, 진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0: 네.
1: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전사자와 상이용사를 위한 지원제도들이 만들어졌나요?
0: 사실은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이제 뭐 종전되었다고 하지 않고 휴전 상태라고
1: 네,
0: 말하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네.
0: 휴전 이후에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고요. 그래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전사자나 상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매달 뭐 원호국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미국의 원자물자를 받아가지고 밀가루나 보리로 이제 식량을 배급을 했고요.
1: 예.
0: 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상이 군인 전쟁 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는 했지만 상이 군인 또 전쟁으로 장애인이 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살아갈 길이 굉장히 막막했던
1: 그렇죠.
0: 시기였죠.
1: 국가도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물론 이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상이용사들의 정착촌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뭐 양계장이라든가 수공업을 통해서 국가에 납품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지원을 해주는
1: 네네네.
0: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계장의 경우에는 뭐 계란을 군대에 납품한다거나 또 옷을 만드는 수공업을 하도록 해서 군복, 뭐 체육복을 납품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도도 상이용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당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부 상이용사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행패를 부리는 이런 일들이
1: 예.
0: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상이용사를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정착촌을 지어줬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 정착촌에 입촌하지 않는 상이용사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1: 그래서일까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게 이 상이용사들의 안 좋은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0: 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의 현대사 특히 이제 또 보훈사라고 하는데 보훈사 장애학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실제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상이용사 중 일부가 사회적 난동을 부리거나 또 뭐 이권에 개입한다라든가 또 행패를 부렸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1: 네.
0: 저는 뭐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런 경험도 있고요.
1: 예, 예.
0: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많은 정부 기록 또 학술 논문 연구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죠?
0: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언론 보도나 정부 기록을 보게 되면 전쟁 직후에 대다수 상용사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기차나 버스 시장에서 껌 같은 거 이런 물건을 강매하고요. 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일부 상용사들은 단체를 구성해서 정부의 그 원호 물자 배급권이라든가 암시장 이권 또 고철 수지권을 독점하려 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충돌을 빚는 문제들이 발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충성을 했는데 네. 국가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줬는가 뭐 이런 것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지원 문제가 소홀했고 홀대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1: 이해되네요. 예.
0: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용사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뭐 어떤 두려움, 혐오 대상, 뭐 낙인 찍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지요.
1: 네네.
0: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으신 분이나 산업전선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들 그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네. 경험한 것들인 것이죠.
1: 예, 사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애를 갖게 됐으니 그때 좀 제대로 대우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요.
1: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 과학과 의학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전쟁은 과학, 의학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이런 가장 강력한 기폭제였다고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그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막대한 비용의 문제 또 관료제적인 절차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릴 연구들이 전쟁기에는 당장 사람을 살리고 이겨야 한다라는 이런 절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단 몇 개월 만에 현장에 도입되고 이제 어떤 제도라든가 뭐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1: 네네.
0: 가령 의학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항생제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데 이 페니실린이 전쟁 속에서 급속하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됐는데요.
1: 네네네.
0: 페니실린은 사실은 1928년 이내에 발견되었 기는 하지만 대량 생산 기술이 없어하고 초기에는 극소수의 환자만 치료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화학자들이라든가 기업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연구한 덕분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군인들에게 이 의약품을 활용해가지고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한 것이
1: 그래요.
0: 의학계의 이런 신화 같은 성공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문명의 뿌리가 된 컴퓨터, 오늘날의 스마트폰 발전도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포나 미사일의 탄도 계산을 사람의 머리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 예.
0: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뭐 내비게이션, 배달 앱,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과학은 위성항법 시스템 즉 GPS라고 하는데 이 GPS는 미군이 핵잠수함이나 미사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군사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시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 예. 그러면 상이용사처럼 전쟁 중에 다친 사람들을 지원하는 보장구의 발전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장웅 앵커께서 이제 정확한 이렇게 통찰력을 보여주시는데
1: 네.
0: 전쟁 중에 팔다리를 잃은 분들에 대한 보장구 그러니까 뭐 의수, 의족, 휠체어 같은 이런 장애인 보장구도 전쟁을 거치면서 그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꾼 것이고요.
1: 예.
0: 전쟁 이전의 의족은 단순히 가짜 다리를 달아서 서 있게만 이렇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6.25 전쟁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장애인이 일상으로 복귀해서 직업을 갖게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으로 생체공학기구로 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기에 미국 연구진들이 한국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돌아온 수많은 청년 상이용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의족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의족을 탄생시킨 것이고요.
1: 아하.
0: 휠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무거운 나무라든가 뭐 주철 뭐 무거운 철이죠.
1: 네.
0: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혼자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이런 휠체어였거든요. 근데 전쟁 이후에 휠체어가 굉장히 가볍게 쉽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네. 2차 대전 6.25 전쟁 당시에 전투기를 만들었던 가볍고 단단한 알루미늄 또 파이프 기술이 휠체어의 제조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으로 하반신 마비된 척수장애 상위 용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반으로 접히는 엑스브레이스 구조의 오늘날 수동 휠체어가 이때부터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당시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서는 전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의 대우가 미흡했지만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선진국이었잖아요. 네네. 승전국에서의 지원이나 대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0: 2차 세계대전 1939년에 일어나서 1945년에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전사자가 약 7천만 명.
1: 아유.
0: 예. 예, 수천만 명 민간인 사상자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 아시아 전역에는 전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군인 민간인들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었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예, 전쟁에서는 승전국이나 또 패전국도 크게 다르지 않는 손실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소위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상위 용사들, 상위 군인들을 이제 전쟁 영웅으로 대접을 해야 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944년에 군인 재취업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뭐 제도, 뭐 대학 교육이라든가 직업 훈련 또 주택 구입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요. 상위 군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또 확장을 시켜왔습니다.
1: 네.
0: 또 뭐 패전국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충성을 했던 전쟁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 없었죠.
1: 예.
0: 그래서 독일은 1954년에 중증장애인법을 통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법으로 제정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장애인 고용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인 것입니다.
1: 예.
0: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신체 장애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해서 오늘날의 장애인 고용 제도를 출발시킨 것이었습니다.
1: 네. 전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상용사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식과 장애인 복지 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한국전쟁 관련 장애 인물 이야기 해 주실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전쟁 중에 장애를 입은 당사자분이 우리나라 장애인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발달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에이블 뉴스 백종환 대표였습니다. GOD의 노래 이어드리죠. 반대가 끌리는 이유.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파라 컬링 리그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고요.
1: 네. 하이코업의 2026 코리아 파라 컬링 리그 1차 대회가 지난주 의정부 컬리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장애인 컬링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컬링 리그이고요. 4월 농아인부를 시작으로 6월 휠체어 컬링, 9월 휠체어 믹스 더블 컬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0: 네.
1: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제 휠체어 컬링 리그란 이름으로 치러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농아인 종목이 추가되면서 파라 컬링 리그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의정부 컬링장을 비롯해서 이천 선수촌 컬링장 그리고 강릉 컬링센터에서도 진행이 되는데요. 2차 리그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처음 리그가 열리는 농아인 컬링 종목에서는 농아인 컬링 남녀부 그리고 믹스 더블까지 전 종목에서 서울 농아인 컬링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서울팀은 내년 열리는 데플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남부 아일랜드가 휠체어 테니스 리그 1차 대회에 이어 2차 대회에서도 1위에 올랐네요.
1: 네. 세종시, 대구, 제주, 부산 이렇게 네 곳의 선수들이 뭉친 남부 아일랜드 팀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충주 탄금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휠체어 테니스 리그 2차 대회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파이널에서는 DGB 메트로라는 이름으로 준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파이널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차 대회 3위였던 중부 매치 포인트가 2위를 차지했고요. 지난해 챔피언인 GGN 피닉스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번 리그는 3차례의 예선 라운드를 거친 뒤 정규리그 순위에 따라서 11월에 플레이오프를 치러 우승팀을 가립니다.
0: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이 경남 김해에서 열리네요.
1: 네,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축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경남 김해와 일대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함께 경기하는 생활체육 최대 축제입니다. 올해로 제5회 대회를 맞이하는데요. 골프와 농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트라이애슬론, 낚시, 조정 등 12개 종목이 열립니다.
0: 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은퇴 선수를 위해 진로 역량 교육 사업을 진행하네요.
1: 장애인체육회는 안정적인 사회 재참여와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2026년 장애인 은퇴 선수 진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선수 개인의 진로 준비 수준과 경력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가 됩니다. 선수를 그만둔 이제 은퇴 선수들이 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강화, 현장 실습, 그리고 취업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고요. 좋은 예도 있습니다. 이 스포츠 분석가 과정을 들었던 육상의 이무용 선수의 경우에는 2급과 1급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2014

0: 파리 패럴림픽 전력 분석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비장애인 스포츠 소식 들어보죠. 이 북중미 월드컵 소식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 승리로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0: 네,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겼습니다. 예. 후반 14분 상대 스로인에 의한 헤더골을 먼저 내줬지만 8분 뒤 황인범 선수가 수비수와 골키퍼를 모두 제친
1: 예술적인
0: 찐 칩샷으로 예. 동점을 만들었고요. 예. 후반 35분에는 오연규 선수가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체코가 이 장신 선수들을 앞세운 위협적인 세트피스 예. 네. 우리 팀을 괴롭혔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정말 벽처럼 네. 상대 장신 공격수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또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던 송흥민 선수 슈팅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부지런히 이 수비수들을 끌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우리 대표팀 최고의 공격 옵션이죠. 이강인 선수 정말 위협적인 예. 드리블과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인범 선수가 경기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전 세계가 지금 찬사를 보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이 월드컵 첫 경기부터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에서 비티냐의 백업 역할을 맡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몸값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이강인의 활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AT 마드리드가 올여름 영입 대상으로 삼고 그러니까요.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이강인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민재 선수와 함께 수비진에서 활약한 미트윌란의 이한범 선수 예. 이 빅리그 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역전골의 주인공이죠. 오연규 선수 부모님이 응원하는 추어탕집에 이 높은 별점이 쏟아져서 미소를 자아냈어요.
1: 휴무하고 계신 거죠.
0: 네. 이거. 맞습니다. 지금 멕시코 현지로 가 계신데요. 네. 오연규 선수 경기 당일에 38도의 고열이었는데도 꼭 참고 뛰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BBC 라디오 코멘테이터죠. 모리슨의 경우에는 이 손흥민 선수를 후반 중반 오영규로 교체하자 의아한 결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경기 뒤에는 감독들이 큰 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1: 체코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하면 이제 우리는 고지대에 적응을 했잖아요. 이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0: 네. 선수들도 경기 뒤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팀은 지난달 16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자마자 이틀 만에 해발 1460m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동을 해서 고지대 적응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베이스 캠프도 1, 2차전이 열리는 해발 1541m 과달라하라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꾸렸습니다.
1: 그렇죠.
0: 덕분에 우리 대표팀은 경기 후반까지도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저지대인 미국 댈러스에서 베이스 캠프를 꾸렸던 체코는 아무래도 신체가 고지대로 인한 증세를 느끼기 이전에 경기를 치르는 플라이인, 플라이아웃 전략을 택했는데 네. 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표팀은 2차전도 같은 과달라하라에서 치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향후에도 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조의 개최국인 멕시코 남아공을 역시 꺾으면서 조 1위로 올라섰어요.
0: 네, 멕시코는 훌리안 키뉴네스와 라울 히메네스의 골을 앞세워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이겼습니다.
1: 네.
0: 무려 8만 명의 홈팬들이 정말 예. 일방적인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 강한 압박과 많은 활동량으로 남아공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역시 멕시코의 경기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1: 해볼만 하겠던데요.
0: 역대 우리가 만나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멕시코지만 예. 그동안의 팀들에 비하면 이번 팀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1: 것 같기도
0: 있거든요.
1: 하고, 예.
0: 그래서 승부를 걸어볼만 할 듯합니다. 특히 멕시코의 수비 중심이자 세트피스 공격 옵션인 장신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 선수가 예. 퇴장을 당했죠.
1: 우리 김민재랑 같은 그
0: 맞습니다.
1: 예.
0: 네, 이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2차전 금요일인 19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1: 네. 네, 이래야 되는데 참 10시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응원해야죠. 네. 자, 이제는 다른 나라 경기 결과도 살펴보죠.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0: 네, F조의 일본이 네덜란드와 2-2로 비겼습니다.
1: 예.
0: 일본은 15일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6분 반다이크에게 선제 헤딩골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6분 뒤 쿠보 다케우사의 패스를 받은 나카무라 케이토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서머빌의 멋진 왼발 감아차기로 다시 앞섰지만 총공세를 펼친 일본 후반 44분 코너킥에서 오가와 코키의 헤더슛이 들어가면서 이게 가마다 다이치

0: 나이는 25세 이하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수는 총 11명이 뽑혔는데요. 김진욱, 최민석, 소영준, 오원석, 곽빈까지 선발 투수가 5명입니다. 네. 그리고 류지환 감독은 선발진과 1, 3루수를 볼 선수가 필요해서 29세 이하로 제한한 와일드카드로 곽빈과 내야수 문보경 그리고 노시환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선수는 김도영 선수죠.
1: 예, 김도영, 예.
0: 뭐 2014 시즌 MVP 올해 홈런왕 경쟁 중인데요. 김도영 선수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았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0: 또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 현재까지 명단에서는 병역 미필자가 총 16명입니다.
1: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배구 연맹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은퇴한 이후에 우리 대표팀의 첫 우승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 나갔다 왔는데요. 네, 차상현 감독과 우리 선수단 정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14일 필리핀에서 열린 ABC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대만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이겼습니다. 네. 주장 강소희 선수가 팀 내 최다인 14점을 올렸고요. 나연수 선수가 12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소희 선수는 MVP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 최상위권 국가들이 참가하는 발리볼 네이션스컵에서 강등이 됐는데 이번에는 7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예. 김연경, 양효진 등 이제 주축 선수들의 은퇴 이후 좀 하락세를 그려왔었는데
1: 맞아요. 예.
0: 세계 랭킹은 40에서 3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우승과 랭킹 상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고요.
1: 네.
0: 대표팀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진천 선수촌으로 다시 모여서 8월에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과 9월 아시안 게임 준비에 들어갑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화문이 부르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미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 출자가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금은 민간 투자 수단으로 미국, 아시아, 중동 등의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들이 거론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제 유가 하락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최고 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종전 MOU 체결 여부 등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내일 저녁 7시 최고 가격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물가 점검 보고서를 보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1, 2월 2%로 목표치를 유지했던 물가 상승률이 5월에는 3.1%까지 치솟으며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핸드볼 경기장 2회1 출입구를 막아선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원 등이 특정되는 대로 본격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허리에 성조기를 두른 채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2시간 가까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군 조종사나 관제사들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행 연습 없이 수당만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규정엔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8월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인원이 2,236명으로 33%에 달했습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비행 연습을 하지 않은 47명에게도 수당 5,729만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가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어제 오전 기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9만 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1인당 청구금액은 30만 원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오늘 기준 1,2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고 남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서울 경기 부근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2도입니다. KBS의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2시 5분입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최근 독일 스포츠 의학 저널은 노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어떤 사람은 나이 들면서 근력이 먼저 감소하고 어떤 사람은 균형 감각이나 심폐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는 반면에 또래보다 오랫동안 활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같은 나이를 살아도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만으로 늙었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신체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 노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운동을 할 때도 목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령 그저 오래 걷는 것보다는 근력과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노년계는 스스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고 걷는 능력이 건강 수명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나이 들어가는 몸에 중요한 건 운동 기록이 아니라 생활 기능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 운동할 때 꾀를 부리지도 않게 되고 또 운동에 욕심을 내지도 않게 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저소득 무연고 노인들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하는 양로원이 운영난에 빠졌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요양보험 수가로 충당하는 요양원과 달리 양로원은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해 재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특히 지원 규모가 작은 지역은 인력 이탈로 돌봄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양로시설 153곳 가운데 최하위 F등급을 받은 곳은 31곳.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가 8,26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수송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만 4,48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체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 원가는 1,817원이지만 실제 운임은 1,0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원가 보전율은 50%대에 머물러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열매를 따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활동으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외로움과 불안, 우울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치매와 편마비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된 치유농업시설 인증 제도를 통해 올해 초 91곳이 인증을 받았고 농촌진흥청은 올해도 100곳가량을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단법인 블루 환경 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트롯 팬덤 투표 앱 소비자 주의보를 준비하셨네요.
2: 네, 최근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좋아하는 가수에게 투표하기 위해 팬덤 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1: 네네.
2: 이런 앱에서는 별이나 하트, 픽 같은 유료 디지털 재화를 사고 모아서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고나 홍보, 기부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네.
2: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트롯 팬덤 투표 앱 세 곳을 조사한 결과
1: 네.
2: 유료 재화를 산 뒤 환불받기 어렵고 청약 철회도 제한하는 약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앱을 이용할 때 소비자로서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네. 트롯 팬덤 활동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실제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니까 소비자들께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2: 네. 이번 조사 대상은 구글 플레이

0: 스포티파이에서 트롯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앱 가운데 누적 다운로드 수가 5만 건 이상인 3개 앱이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이었고요.
1: 네.
0: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네.
0: 하나는 환불 절차 등 취소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 있는지, 또 하나는 청약 철회 제한이나 사업자 면책 같은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1: 네네. 특히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은 앱 서비스라면은 더 친절하고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확인이 됐나요?
0: 네. 가장 먼저 확인된 문제는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1: 네.
0: 조사 대상 3개 앱 모두 앱 안에서 소비자가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었습니다.
1: 네, 네.
0: 즉, 유료 재화를 사는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환불을 하려면 별도의 문의하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1: 네.
0: 트롯픽은 1대1 문의를 통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었고, 나머지 앱은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 아, 네, 네.
0: 이런 구조는 가입하고 결제하는 과정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 놓고, 취소나 환불은 복잡하게 해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방식인데요.
1: 네, 네.
0: 온라인 다크 패턴 가운데 취소 탈퇴 방해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 네, 네. 사는 것은 쉽게 해놓고 취소는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시니어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불편을 느낄 수 있겠어요.
0: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 이용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네.
0: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앱 안에 환불 메뉴가 없고 문의 절차만 있으면 사실상 환불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겠어요. 환불 문제도 심각하지만 청약 처리에 대한 제한도 있었다고 하죠?
0: 네. 조사 대상 3개 앱 중 2개 앱은 이용 약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아, 네네.
0: 그런데 앱 사업자가 약관으로 미리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 된다, 구매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놓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앱 약관이 앞서서 막는 셈인데요. 또 약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0: 네. 첫째, 약관 변경 통지 방식입니다.
1: 네, 네.
0: 조사 대상 3개 앱 중 2개 앱은 약관을 바꿀 때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공지사항 게시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약관 변경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 변경입니다.
1: 네.
0: 그래서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1: 네, 네.
0: 둘째는 사업자 책임을 너무 넓게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1: 네.
0: 조사 대상 3개 앱 모두 약관에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 같은 모호한 표현을 써서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전산 시스템이나 서버 운영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사업자의 과실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까지 모두 불가항력처럼 표현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서비스 장애나 결제 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잖아도 디지털 서비스 약관이 어렵기도 한데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많으면은 소비자는 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나타난 문제들은 개선책이 추진이 됐나요?
0: 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몇 가지 권고했습니다.
1: 네.
0: 앱의 환불 신청 메뉴를 새로 만들 것, 청약철의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사업자 면책 조항을 개선할 것, 그리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네.
0: 이후 조사 대상 3개 사업자 모두 이런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실제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정리를 해주시죠.
0: 네, 첫째는 유료 재화를 구매하기 전에 환불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별, 하트, 픽 같은 디지털 재화는 액수가 작아 보여도 여러 번 결제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막상 마음이 바뀌거나 실수로 구매했을 때 환불 절차가 복잡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구매 전에 환불 신청 메뉴가 있는지 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0: 둘째는 이용 약관 안에 청약 철회 조항을 꼭 봐야 합니다.
1: 네.
0: 보통 앱 약관은 길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유료 결제가 들어가는 서비스일수록 청약 철회와 환불 기준, 결제 취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네네.
0: 특히 구매 즉시 사용 간주 또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같은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구독형이나 충전형 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1: 네네.
0: 한 번에 소액만 결제한다고 생각해도 반복 결제가 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이 나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응원하는 마음과 소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바로 결제하기보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0: 넷째는 약관 변경 공지나 서비스 장애 안내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앱 서비스는 업데이트가 잦고 운영 정책도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제 방식이나 사용 조건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가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네, 정말 이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군요.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트롯 팬덤 투표 앱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우성입니다. 사는 게 뭔지.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젠다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시회 선물이 있습니다. 전희수 작가의 최근 작품을 포함해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인 고향에 초대합니다.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안내 문자 확인 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게 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강현숙의 마음 공부의 연사이십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마음 공부는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0: 네, 네.
1: 옥시토신 그러면 대부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죠.
0: 네.
1: 다시 말해 산모가 출산을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평소보다 2, 30배는 올라가니까 산모는 강한 모성애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아기를 돌보게 되죠.
0: 네.
1: 하지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단순히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이 말은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옥시토신은 암과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통증, 수면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따뜻한 마음이나 공감, 연민 그리고 친밀감을 길러줘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0: 네, 옥시토신이 사랑하는 마음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관계가 깊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옥시토신은 만병통치약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옥시토신이 우리 몸에서 더 많이 분비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먼저 옥시토신은 음식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음식은 일례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채소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아 같은 유익균은 옥시토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면역 기능과 사회성을 높이기 때문이랍니다.
0: 네네.
1: 물론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식사 방식도 중요한데요.
0: 네.
1: 무엇보다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 옥시토신이 더 올라간다고 해요.
0: 네.
1: 그 이유를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음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소통과 평화의 가장 강력한 신호였답니다.
0: 네.
1: 맹수나 적의 위협이 없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만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뇌는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 주변은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안도감과 유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마구 뿜어낸다고 합니다.
0: 네. 예전에 그 양푼에 여러 가지 나물들이나 열무김치 넣고 쓱쓱 비벼서 다 같이 둘러앉아 먹었잖아요.
1: 네.
0: 그게 바로 옥시토신 식단이었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두 번째로 신체적 접촉인 스킨십이 옥시토신의 수치를 높여준다는 건데요.
0: 네.
1: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옥시토신은 천연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0: 네네.
1: 왜 우리가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면서 배를 문질러 주셨죠.
0: 네.
1: 그러면 신기하게도 조금 있다가 정말 배 아픈 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0: 네.
1: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피부에는 부드러운 마찰과 온기를 감지하는 특수한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뇌하 수체에서 즉각적으로 옥시토신을 뿜어낸답니다.
0: 네, 네.
1: 다시 말해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손길이 아이 몸속에서 천연 진통제라 할 수 있는 옥시토신을 분비되게 만든 것이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는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는 아픈 어깨를 토닥여주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통증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0: 네,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플 때 더 힘들다고 하는 게 이마라도 한번 짚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처럼 스킨십을 통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0: 네.
1: 이런 연구가 있어요. 참고로 인간과 관련하여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그건 인간과 쥐는 유전자의 약 80-90%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0: 네.
1: 이 실험에서는 세 마리의 쥐가 동시에 출산을 하도록 상황을 만든 후에 한 집단은 한 마리의 어미가 새끼를 낳아 혼자 키우도록 했고 다른 집단은 세 마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서로 살을 부대끼게 했답니다.
0: 네.
1: 그랬더니 엄마와 함께 자란 쥐에 비교해 엄마뿐 아니라 다른 쥐들과 같이 자란 쥐들이 뇌, 특히 해마와 전두엽에 큰 변화를 보였을 뿐 아니라
0: 네.
1: 옥시토신 수용체의 발현이 더욱 높아졌다고 해요.
0: 아.
1: 이 말은 어렸을 때 엄마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스킨십이 정상적 뇌 발달에 중요하다는 말이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혹 어린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어릴수록 많이 안아주

0: 주시고 또 스킨십도 많이 하면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네. 어렸을 때 스킨십을 많이 받고 자라야 뇌가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독창보다 합창을 할 때 옥시토신의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뭐냐면 합창단에 속해 있던 노인 합창단원 9명을 대상으로 한 번은 독창을 하게 했고 한 번은 합창을 하게 했더니 합창을 할 때만 옥시토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네.
0: 거기다가 독창보다 합창을 할 때 훨씬 더 긍정적인 기분과 감정을 경험했다고 해요.
1: 네.
0: 하지만 합창과 독창 모두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돼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 것으로 확인했답니다.
1: 네, 네.
0: 사실 눈 맞춤만 해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휘자나 다른 합창단원과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음색을 조절하다 보면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1: 네, 네.
0: 어쨌든 독창보다는 합창이 체내 옥시토신 수치를 높인다고 하니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1: 실제로 노년기에 취미로 합창단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덕분에 건강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반려견과 눈만 맞춰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의 반려견을 쓰다듬으면서 눈을 맞추는 시간이랍니다.
1: 네네.
0: 그런데 실제로 2015년 사이언스지에 반려견과 눈만 맞춰도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된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나가사와 박사는 총 30마리의 반려견과 견주 30명을 실험실로 불러서 서로 교감을 갖게 한 다음 옥시토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 네네.
0: 이미 나가사와 박사는 2009년에도 반려견과 유대관계가 깊을수록 주인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번 연구는 유대감과 눈 맞춤 시간의 결정 요인이 옥시토신으로 정해진다는 가정에 집중했죠.
1: 네네.
0: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반려견과 견주 간의 눈 맞춤 시간이 길수록 주인의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네.
0: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거의 만병통치 약이라 할 수 있는 옥시토신의 수치를 점점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옥시토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주현미입니다. 러브레터.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우리의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황금기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수진 사회복지사를 모시고 노인 일자리 정보 그리고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디지털 강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디지털 강사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디지털 강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0: 네네.
1: 이 처음부터 직업 강사를 목표로 한다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일, 또 도와주는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관심에서 강사라는 직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1: 이후에 강의 주제나 활동 분야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찾아보게 되고 중장년 일자리 기관이나 취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디지털 강사 양성 과정을 알게 되면서 이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디지털 강사라는 직업이 신중년, 중장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1: 네, 신중년이 디지털 강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우선 고령층과 이 디지털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교육과 프로그램이 양 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0: 아.
1: 뭐 스마트폰 활용이나 키오스크 사용, 디지털 금융, 또 AI 도구 활용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이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강사의 필요성도 함께 커진 겁니다.
0: 네, 네.
1: 이에 신중년 적합 일자리로 뭐 스마트폰 강사나 AI 교육 강사, 또 시니어 디지털 금융 강사 등 이렇게 세분화되고
0: 네.
1: 특화된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이런 과정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이 디지털 강사를 직업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0: 그럼 이게 일단 수요차가 많다는 거군요.
1: 네. 또 다른 관심 요인은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인데요.
0: 네, 네.
1: 이 직업으로서의 강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높은 학력이나 특별한 경력이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0: 네.
1: 이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이 경험을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를 해서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디지털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 디지털 활용 능력을 배우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0: 네.
1: 뭐 모바일 금융이나 키오스크 이용, 또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와 같은 AI 도구 활용 등은 교육생들이 바로 활용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0: 네, 네.
1: 교육생들은 아, 이런 기능도 있군요.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군요라고 반응하시면서

0: 만족감을 느끼고 또 강사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운 평가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높은 학력이라든가 뭐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도전하기가 쉬울 것 같군요.
0: 네. 또 이 디지털 교육은 강의와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강의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실습을 지원한다든가 반복 설명 또 개별 도움을 통해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신중년 강사의 강점이 여기 있는데요.
1: 네네.
0: 이 중장년 강사는 스스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 학습자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공감하기 쉽습니다.
1: 네네.
0: 이 젊은 강사보다는 천천히 설명을 하고 또 반복하는 같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기다려주고 교육생의 부담감을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1: 네.
0: 한 어르신은 자식한테 계속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친구에게 은행 이체를 잘 모른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돌려서 얘기를 했다가 은근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복지관 강사님에게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네, 네.
0: 이 디지털 교육에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교육생 옆에서 함께 해보고 기다려주고 또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신중년 디지털 강사는 디지털 활용 능력과 공감 또 반복 설명, 친절한 안내라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고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디지털 강사는 신중년 일자리로 적합한 일자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0: 네,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강사분들에게 이 현재 디지털 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전하는 현장 사례와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1: 네.
0: 가장 먼저 나온 조언은 자기 이해였습니다.
1: 자기 이해?
0: 네. 네. 한 구직자는 제게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1: 네.
0: 강사님과 저는 같은 답을 했더라고요.
1: 네.
0: 이 강사를 고려하기 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반복하는 설명과 현장에서의 대응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 네, 네.
0: 이 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60대 중반의 한 구직자는 퇴직 후에 이 휴식 시간이 길었고 이 사업 시도 이후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제 공공근로라고 불렸던 이 일자리 성격의 동행 일자리에 디지털 안내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1: 네.
0: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일자리라고 생각했고
1: 네네.
0: 제출 서류가 간단하고 면접만 잘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 네네.
0: 신뢰감을 주는 인상과 이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면접을 잘 준비했고 합격했습니다.
1: 아, 네. 네.
0: 이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뭐 지하철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대형마트 등 이런 현장에서 디지털 안내사가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자리인데요.
1: 네, 네.
0: 이 현장에서의 경험은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1: 네.
0: 나도 노인이지만 노인이 참 어렵다. 이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 이 가르치는 일이 나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르신들에게 몇 번이고 친절하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어르신이 만족할 때까지 가르쳐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구나 어르신들은 서운함도 또 노여움도 잘 타시거든요. 현장 강사들이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0: 예, 또 다른 그 시니어 디지털 금융 강사는 자신에게 맞는 강의 분야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 아, 네네.
0: 이 강사분은 기본 디지털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본인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1: 네.
0: 가능하다면 디지털 금융 분야에 특화된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어요.
1: 네.
0: 이분은 스마트폰 기본 활용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 겪었던 혼란스러운 경험을 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 교육생 중에는 2G폰을 사용하는 분도 있었고
1: 아.
0: 이 초기 설정이나 와이파이 연결은 잘 모르는데 주식 앱은 또 사용하는 분도 있으셨대요.
1: 네.
0: 이 교육생들의 수준 차이가 큰 상황에서 보조 강사도 없이 혼자 강의를 진행을 해야 했고 이 강사의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는 방식으로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 네.
0: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라고 네. 하셨어요.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1: 네.
0: 이 강사는 일과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자신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1: 네, 네, 정말 남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수준 차이가 나는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만족도를 채운다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현직 강사들은 처음부터 메인 강사로 시작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보조 강사, 서포터즈,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서 현장 경험을 쌓는 것부터 권했습니다.
1: 네.
0: 이 노인복지관, 또 주민센터 경로당 등 공공기관이나 지역 현장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이 정부나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AI 디지털 배움터 강사와 서포터즈, 또 노인일자리,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1대1로 스마트폰과 AI 기초 활용 교육을 하는 어디나 지원단 강사,
1: 네.
0: 또 서울시의 가치 동행 일자리에 스마트 오아시스 동행단 등은 현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현장 경험부터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0: 네. 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든가 신중년 지원센터, 장노년 일자리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디지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료 후에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면 활동 기회와 강의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네.
0: 한 강사는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추천했는데요.
1: 네.
0: 동료 강사들과 수업을 시연하고 평가를 통해서 보완할 점을 찾을 수도 있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0: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이 교육 진행한 경험을 동료에게 미리 듣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크게 당황했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1: 네.
0: 이 경로당의 경우에는 PPT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도 많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는 방식의 교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이런 때에는 종이 교재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직접 보면서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커뮤니티 모임이 강사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1: 네, 네.
0: 이 디지털 전 분야에 강의 이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어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한 팀으로 강의처에 제안하는 방식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물론 이 서로 다른 사회 경험을 가진 신중년들이 모여서 학습 모임을 유지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0: 온라인 교육과 발급 비용만 내면 취득하기가 쉬운 과정이 많아졌습니다.
1: 네.
0: 한 강사는 다른 강사들의 AI 강의를 들어보러 다니면서 이 화려한 자격에 비해서는 강의 내용이 부족해서 실망한 적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1: 아.
0: 그래서 여러 정보를 좀 찾아보고 충분한 고민 끝에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1: 네네.
0: 국가 자격은 아니지만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이 실습 기반의 자격이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 강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1: 네네. 디지털 분야는 변화와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을 갈고 닦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번 주는 이수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디지털 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 노래 여진의 그리움만 쌓인에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명상을 지도하는 한 스님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스님은 명상을 가르치시니까 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시겠지요? 그때마다 스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제 마음이 어지러운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다가 홀로 고요한 시간과 마주하고 나면 아, 아까는 내 마음이 편치 않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신답니다. 수행을 하는 스님도 그러실진데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마음속을 살펴보시죠. 배경음악 삼아 추억의 노래들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세부엉의 노래입니다. 호수에 잠긴 달.

네, 오늘은 김영관 작가의 수필 만원 버스 예찬 중에서 한 부분 소개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뭉글거리는 8월 한낮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에 올랐다. 차 안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했고 승객은 나 말고 두 사람뿐이었다. 좌석에 느긋하게 앉아 스쳐 지나는 거리를 내다보는데 70년대 만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러시아어란 말이 유행했다.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는 만원버스가 아니라 콩나물 시루였다. 마지막 승객이 간신히 한 발을 승강장 발판에 올리기가 무섭게 여자 차장은 몸으로 손님의 등을 떠밀며 오라이를 외쳤다.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아우성이 터졌고 신기하리만큼 그 아우성 뒤엔 다음 정류장에서 또 승객을 태울 공간이 생겨났다. 나는 되도록 내리기 쉬운 승강장 입구를 고수하려 애를 써봤지만 매번 역부족이었다. 키가 작았던 나는 손잡이도 놓친 채 거센 물결 위에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다 나의 발이 학생의 발 위에 얹혀 안절부절 못하게 다반사였다. 비 오는 어느 날이었다. 재래시장 앞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고기 광주리를 들고 올라오며 얼굴 가득 울상을 지었다. 그때였다. 비린내 나는 광주리를 자신의 발 앞으로 당겨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남학생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땐 그랬다. 만원 버스에는 우더른에 대한 공경심과 살아가는 인정이 넘쳤다. 그뿐이 아니었다. 버스 뒷부분에서는 발랄한 학생들의 제잘거림도 있었다. 숙이 걔 이상해. 어제도 만나는 걸 봤는데 물으면 딱 잡아떼더라. 단발머리 여학생들은 발랄했다. 요번엔 수학에서 망쳤는데 방학 때 꼭 보충해야지. 짱구머리 남학생의 눈빛은 역시 맑고 빛났다. 그 옆엔 회화책을 들고 있는 머리가 조금 긴 대학생도 있었다. 모두 아침에 만원 버스에서만 볼 수 있는 희망찬 모습들이었다. 문득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던 그때의 만원 버스가 그리웠다. 펄 시스터즈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교실.

6.25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60년대 우리 가요계에는 매력적인 저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일의 오기택, 배호, 박일남 같은 가수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가요인물열전 오늘의 주인공 역시 활동기간은 짧았지만 부드럽고 우수어린 저음으로 사랑받은 가수였습니다. 사막길, 추억 많은 나물이, 울며해진 부산항을 부른 가수 프랑크 백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프랑크 백 선생의 본명은 김원주. 1938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했고 부산에서 자라며 정식 음악 교육 한번 받은 적 없이 독학으로 노래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몰래 실력을 키우던 청년 김원주는 1960년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린 방송국 노래자랑에 출전해 당당히 1등을 차지합니다. 그 무대가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렸지요. 당시 미도파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였던 이인권 선생이 이 청년의 천부적인 저음에 매료돼 직접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영화 주제가 울며해진 부산항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합니다. 이 노래는 남인수 선생의 히트곡인 울며해진 부산항과 제목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노래였는데요. 남인수 선생의 곡이 일제강점기, 징용을 떠나던 시대의 비극을 담았다면 프랑크 백 선생의 노래는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바다로 떠나는 한 사내의 애절한 사연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럼 그 노래와 함께 프랑크 백 선생의 다른 곡들도 만나보시죠. 울며해진 부산항, 추억만 나물이, 청계천 비가, 그리고 밤의 탱고 네 곡입니다.

0: 가슴 달랜 바.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비운의 가수라고 불리는 후랑크백 선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울며 헤진 부산항, 추억만 나물이, 청계천 비가,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밤의 탱고였습니다. 프랑크 백, 이 독특한 예명은 당시 일본 최고의 저음 가수였던 프랑크 나가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요계에는 프랑크 나가이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가수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이야 60년대 대표적인 저음 가수로 남일의 선생이 많이 거론되지만 그 시절에는 프랑크 백이 프랑크 나가이풍의 노래를 훨씬 잘 부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 발표한 사막길은 선생의 최고 히트곡이 됐는데 당시 학생들도 많이 따라 부를 만큼 큰 사랑을 받았지요. 사막길에 사나이가 맨발로 외로이 걷는 길은 험하고도 아득하다. 이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을 잃은 한 남자의 고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크 백 선생은 그리 길지 않은 활동 기간에도 100곡이 넘는 노래를 취입했습니다. 데뷔곡인 울며 헤진 부산항을 비롯해 수일과 순애, 심술각하 등 여러 편의 영화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지요. 1960년대 한국 영화계는 한 해 평균 200편에 가까운 작품이 쏟아지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문예 영화부터 청춘, 멜로까지 다양한 장르가 등장했고 영화 주제가 역시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 되곤 했지요. 그런 황금시대에 여러 편의 영화 주제가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프랑크 백 선생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자, 그럼 프랑크 백 선생의 노래들 더 만나보시죠. 먼저 사막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일과 순애, 심술각하, 고향편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가요의 문열전 부산의 음유시인 가수 프랑크백 선생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고요.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네 곡 들으셨는데요. 사막길, 수일과 순회, 심술각하, 그리고 고향편지였습니다. 1960년대 부산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가요계와 대등하게 경쟁하던 대중음악의 또 다른 중심지였지요. 미도팔 레코드를 비롯한 부산의 레코드사들은 남인수, 백년설, 진송남, 남상규, 프랑크백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을 전속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프랑크백 선생은 자신의 음악적 고향 부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를 유독 많이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곡들로 울며해진 부산항, 로터리의 밤, 초량동 45번지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초량동 45번지는 1960년대 부산의 최고 유흥가 중 하나였던 초량동을 배경으로 했지요. 당시 초량동은 기차역에 있는 부산의 관문이자 미군 유류 저장탱크 같은 군사시설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술집과 클럽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프랑크백 선생은 거칠고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의 피해를 매력적인 목소리로 잘 표현했습니다. 백여 곡의 노래를 남기며 화려한 무대 활동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선생의 말년은 외롭고 쓸쓸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가요계의 유행이 빠르게 바뀌면서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사라졌고 결국 1990년 부산의 구포다리 인근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가수 프랑크백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초량동 45번지, 비오는 남산에서 그리운 고향 삼천, 어느 일요일 내 곡입니다. 네

사람 뒤에 두고 나는 갑니다. 울리는 백고동에 사랑 많은 무정트라 불 꺼진 거리 항구의 밤 초량동 45번지

벌판에 고독한 맘 달랠 길 없네. 그 사람 어디 가고 적는 집은 어디 갔나. 울려만 주네 부산의 밤 초량동 45번지.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5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전화 시내 통화 시간 해마다 길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내 통화 시간이 매년 길어지고 있는 반면 시외 전화는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 전화의 한 통화 평균 시간은 112초로 1982년 107초, 83년 110초에 이어 해마다 2~3초씩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균 통화 시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무려 2배가량 긴 시간이다. 반면 시내 전화의 경우 83년 2분 49초였던 것이 84년에는 2분 42초로 7초나 줄어들었다. 이는 시내 전화의 경우 통화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한 통화에 20원씩 요금이 매겨지는 데 따른 것이고, 반면 시외 전화는 기본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일정률의 요금이 가산되는 요금 체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네, 예전에 타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면은 시간을 살피면서 용건만 빨리 말하고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금 많이 나온다, 얼른 끊어. 이 말이 시외 통화의 단골 끝인사였지요.

사랑의 공중전화, 남진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습관처럼 걱정을 하며 산다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무거워진다. 무겁게 살면 안 돼. 무거우면 가라앉아. 가볍게 살아. 네, 짧은 몇 마디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만이 해줄 수 있는 명쾌한 인생의 해답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까지 미리 짊어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우 영화의 분홍 러브레터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현주 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죠.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당뇨병의 위험 인자는 있습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복부 비만,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과 과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성질환, 평생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예방은 곧 위험인자들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뇨병의 예방과 전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는 간암, 특히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참 무섭다는 말을 하지만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고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한 당뇨병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0: 네.
1: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현재 약 55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본인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낸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환자분이 많다라는 게 인상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550만 당뇨병 시대를 생각하면 국민병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예, 맞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상부 국민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고칼로리 식단하고 이제 가공식품이 일상화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뭐 운송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신체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화된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인구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는 건강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에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뇨 환자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0: 예.
1: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여러 가지 검진을 건너뛰고 설령 좀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네. 당뇨병도 초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0: 네.
1: 당뇨의 치료에는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초기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이 되는 시점을 지나서 인슐린 분비가 좀 망가진 이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약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뭐 당뇨병의 골든타임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혈당하고 당뇨병의 중간 지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특히 2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방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비록 당뇨는 아직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당 대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관에 경미한 손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해보면은 뭐 동맥경화 상태가 좀 이미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당뇨병의 합병증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치에서 공복 혈당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1: 예, 아무래도 검진에서 흔히 이제 공복 혈당을 가지고 당뇨를 이제 그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공복 혈당만으로는 당뇨병을 완벽하게 걸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당호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후혈당이 일종인데 뭐 경구 당부화 검사와 같은 검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럼 식후혈당이나 당화혈색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음식을 드신 이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식후혈당인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우리 몸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당일에 컨디션이나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 외에도 당뇨병의 전체적인 흐름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 외에도 이러한 당화혈색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후혈당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0: 네. 그럼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검사는 간단하지 않나요? 1차 병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당뇨병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개원가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셔가지고 공복혈당 또는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만약에 요청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체열만으로서도 매우 빠른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 중에 또는 이제 부모 형제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이른 나이 때 약 20대부터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0: 혈액 검사로 간단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당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혈당이 높아도 불편감이나 증상은 없나요?
1: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이제 정확히는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걸 표현하는 좋은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때 뭐 경미한 정도로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뭐 이런 정도에서는 특별한 피로감이나 이런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은 없고 다만 혈당이 막 200, 30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뭐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혈당 스파이크 정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신호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을 생각할 때 증상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1: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본인의 느낌이나 컨디션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 절대 아니고 이미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당뇨가 진행이 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검진을 통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당뇨 상태를 정확하게

0: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당뇨병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으로 가지 않을 순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학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의 한 5년 정도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예. 한 50% 정도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25%에서는 실제로 당뇨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25% 분들은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식단 관리와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비만한 분들에게서 이런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감량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본인의 체중이 비만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5%에서 7% 정도만 체중이 감량이 되어도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또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에 식이섬유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당뇨병이 가진 위험은 합병증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진단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과 연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섭게 되는데요.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눈이나 신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가 전신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거의 전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혈당 관리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말을 하거든요. 약물만으로는 안 되는가 보죠?
0: 예,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이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약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질환은 아니고 약물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효율적인 도구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부분은 평소에 식사 습관이나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좀 적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방식에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약의 효과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혈당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조절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열심히 잘 다지는 것도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만 가지고는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사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1: 네. 그럼 약물 치료에서는 혈당 수치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기도 하나요? 병원에 가면 늘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이제 뭐 당활색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제시한 혈당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이제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당뇨병 약제는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전도 다르고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혈당 상태 그리고 인슐린 분비 상태 또는 저항이나 그 외에도 비만이 있고 없고 신장 기능이 있고 없고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본인의 적합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맞춤형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과 식사 그리고 운동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0: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의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한 번 운동을 했던 효과는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는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1: 네.
0: 운동 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등도 정도의 그런 운동을 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운동은 약간 빠르게 걷는다든지
1: 네.
0: 뭐 등산이나 뭐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는 운동이라고 권고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혈당 수치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0: 네,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그 검사 기법이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급여의 적용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1: 네.
0: 인슐린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는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번 경험적으로 해보시는 거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1: 네.
0: 그리고 이제 올라간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이제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적절한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하 혈색소 이 세 가지 수치들에 대한 확인이 당뇨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수치를 기본으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0: 네,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1: 네.
0: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99까지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기준으로는 약 140 미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는 5.6까지 정상이 되게 되고요. 당뇨의 진단은 공복은 126, 식후 혈당은 200,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게 되는데
1: 네.
0: 이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목표를 당화혈색소 6.5 아래 공복 혈당은 130 아래 그리고 식후 혈당은 대략적으로 180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1: 네.
0: 이제 중요한 그런 숫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만, 특히 허리 둘레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특히 허리 둘레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장 근처에 있는 내장 지방 양의 어떤 그 데이터를 손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게 됩니다.
1: 네.
0: 이런 내장 지방의 양을 우리가 이제 뭐 CT나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1: 네.
0: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복잡한 검사이기 때문에
1: 네.
0: 집에서 졸자로 허리 둘레를 재봐서 남성의 경우에는 6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1: 네.
0: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뇨나 또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기준을 넘어가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기준 안으로 내려오도록 적절한 운동하고 음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예방과 전 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콘서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흡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해독 작용 역시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간은 조용한 장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들이 있다면 초기 발견이 가능할 텐데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근데 병은 소문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간도 좀 위험 신호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서 예. 7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고요.
1: 예.
2: 그리고 황달이나 복수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런데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간염 바이러스나 술, 뭐 지방간, 또 약물과 같은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없이 간은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1: 네.
2: 간은 여유 능력이 커서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어도 한참 동안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1: 네.
2: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의 막연한 증상만 있을 뿐 본인이 알아차릴 만한 뚜렷한 신호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참 그렇게 간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어도 증상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간 자체에 신경세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간암이 발생해도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간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고 간을 둘러싼 막이 늘어날 정도로 종양이 커지거나 염증이 커져야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간암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렇게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럼 간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1: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0: 암이 커진다는 건 간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암이 커진다는 건 정상 간 조직이 그만큼 그 암 덩어리에서 밀려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처럼 이미 간이 오랫동안 망가져온 투대위에서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짐작하는 황달이라든지 좀 배에 뭔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그리고 오른쪽 윗배가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혹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고 또한 심할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체중 감소나 심한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간암이 드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매년 통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국감 등록 통계 기준으로 간암은 남성에서 4에서 5위권 그리고 여성에서는 6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암으로 특히 남성에서 여성보다 두세 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또 간암이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도 지적이 되던데요. 전체 암 생존율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1: 간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 폐암에 의해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0: 남성에서 특히 많고 중년의 간암 사망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미만의 그 청년층에서는 사실 바이러스도 많이 퇴치가 됐고요. 술 먹는 문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적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전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0: 그렇군요. 간암도 1기부터 4기로 구분이 되나요? 단계가 있잖아요.
1: 병기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1에서 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네. 1기에서 4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암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1: 다른 종양들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간암은 종양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간 기능 상태, 간경변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함께 평가해서 병기를 나누는데 다른 암과 달리 간 자체의 기능, 간 수치나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0: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만큼 간암의 조기 발견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뭐 치료라든지 사망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 등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5년 생존율도 60에서 70%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진행된 경우에 발견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0: 그러면 요즘은 뭐 검진이라든지 간암 위험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암 발생률로 볼 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간암 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0: 증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1: 그런 경우가 많죠.
0: 그럼 간암을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했을 때와 이미 진행된 후에 진단됐을 때의 차이랄까요? 뭐 치료 방향부터 과정에서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차이가 당연히 크죠. 초기에는 수술적 절제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처럼 암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 목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뒤에는 그 완치 목적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색전술이나 항암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으로 암의 성장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조절 목적 치료로 방향이 바뀌어서 환자의 부담과 예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입니다.
0: 네. 또 초기 간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 이식이라고 하던데요.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1: 간 이식 역시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다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뭐 초기 간암 치료로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던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초기 간암 치료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암 부위를 직접 잘라내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0: 네.
1: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도 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느다란 바늘을 종양에 바로 꽂아서 거기다 고열을 주입을 해서 고열로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그런 치료입니다. 특히 고주파 열 치료는 수술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3cm 이하의 작은 간암에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0: 또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치료인가요? 방법도 궁금한데요.
1: 다른 암과 달리 간세포암에서 유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가 어려울 만큼 암이 여러 개 있거나 크기가 큰 중기간암에 주로 시행합니다. 방법은 그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세터를 관을 간동맥까지 집어넣은 뒤에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넣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넣은 후에 그 혈관을 젤폼이라는 찐득찐득한 물질로 막아버려서 암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 치료입니다.
0: 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고요.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치료가 또 달라지나요?
1: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전술 치료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진행성, 전인성 간암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전신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항암의 표적 치료제로 옛날에 소라페닙, 렘바티닉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었고요. 현재는 면역 항암제 주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네요. 방사선 치료도 있지 않나요?
1: 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의 사용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간 안에 존재한 혹에는 그 종양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간 문맥이 암세포 혈전으로 막혀 있을 때나 혹은 아주 작은 잔여암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항암제도 내성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인가요?
1: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간암 치료제 개수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크게 늘어나서 1차 치료에 내성이 생겨도 다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로 2차, 3차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면역 치료 요법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1: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0: 네.
1: 특히 요즘은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병용 요법이 진행성 간암의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표적 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결과들이 나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간암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또 간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기 검진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 간경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알파테아단백 같은 간암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받는 정기검진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 네. 특히 간염, 뭐 술,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대사지방 지방간 등은 모두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간세포가 망가지고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나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3대 위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간암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0: 네. 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0: 네.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특히 정기검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 말씀하셨는데 이 간 검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나요? 초음파도 생소해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1: 일단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초음파나 그런 암수치 검사나 간단한 간기능 검사만으로도 1차적인 스크리닝, 선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뭐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 네. 주기적으로 최소한 1, 2년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형간염, 시형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셔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음주가 문제인데 술은 가능한 끊으시고 네.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이 있다면 체중관리와 운동,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신경 쓰셔야 간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 검사로 실시하는데 주로 복부 초음파와 간암 수치 검사입니다.
0: 네. 그럼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 있는 간암의 고위험군에서는 뭐 간 수치라든지 간암 종양 지표 또 초음파 검사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1: 간염 보유자나 혹은 간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간수치 혈액검사와 알파타단백 같은 종양표지자 그리고 복부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표준적인 권고사항인데요. 다만 간경변증이 좀 심한 분들은 3개월 간격이나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작은 간암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간암 위험에서 뭐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이 지적이 되는데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아, 예전에는 사실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암 바로 가는 것은 드물다고 돼 있었는데요.
0: 예.
1: 요즘 보면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간 손상 환자들은 네. 어쨌든 간암으로 갈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0: 네. 뭐 간염 보유자나 간 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정기검사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실제로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1: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간 질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뭐 그 바쁜 일정이나 뭐 삶에 쫓겨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기본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 이제 간암 수치 검사를 혈액 검사 해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0: 네. 네. 젊은 나이에서 간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1: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이 진행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간암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포 변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40대 미만의 젊은 층들에서도 요즘 심심찮게 좀 간암 발생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의 간암 원인은 주로 어떤 건가요?
1: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나 시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많고요.
0: 네.
1: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심하면서 이런 분들이 간암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행 속도도 좀 빠르겠네요. 노년층에 네. 비해서.
1: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진행을 빨리 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0: 네. 이제 간암의 원인으로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매일 한 잔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1: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0: 네.
1: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간에 쉴 시간이 없는 매일 음주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매일 음주하는데 적은 양과 한꺼번에 포금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그 둘 다 그 나쁜 습관이 되겠죠.
0: 네. 그 음주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이제 술을 끊으면 간암의 위험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1: 그럼요.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를 하시면서 간이 많이 회복되고
0: 네.
1: 암 발생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참 매일 맥주 한 캔을 이제 반주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1: 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커가지고요.
0: 네.
1: 뭐 적은 양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간암의 예방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1: 간은 끝까지 말없이 버텨주는 장기인 만큼
0: 네.
1: 증상이 없을 때 챙기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0: 네.
1: 그래서 비형, 시형, 간염 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절주, 적정 체중 유지를 생활화하시고
0: 네.
1: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의 정기검진을 꼭 간 전문의와 만나셔가지고 꼭 정기검진을 시행하셔서 식무계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곁가지로 흘렀다. 곁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줄갈이라는 고유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 몸뚱이나 원 줄기에 딸린 물건을 기본 의미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뜻풀이에 나온 곁달리다라는 동사는 곁달다의 피동사로 덧붙어서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광에 곁달린 방. 이 방은 원래 부엌 옆에 곁달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곁가지나 곁달리다에서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곁은 겨 밑에 티읕받침을 쓰는데요. 어떤 대상의 옆이나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가리킵니다. 즉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가까운 쪽을 말하니까 뭔가 부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팝의 황제로 불리며 대중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마이클 잭슨. 최근 그의 전기 영화가 개봉되면서 다시 한번 마이클 잭슨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음악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이야기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그의 친구들의 음악으로 함께할게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오늘 많은 분들이 추억 소환하는 시간 같겠네요.
2: 네, 최근에 뭐 여기저기에서 마이클 잭슨 얘기 워낙에 많이 하는 거 뭐 듣고 보고 계실 텐데요. 지난달 개봉한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 마이클이 정말 여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66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또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만 9,700만 달러, 한화로 하면 약 1,446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 개봉 첫 주 수익은 프레디 머큐리의 전설적인 전기 영화죠. 보헤미안 랩소디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기록이라서 음악 전기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흥행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3: 네. 특히 마이클 잭슨에 대한 기억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북미에서 그쵸.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1: 네.
3: 개봉 4주차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재탈환하면서 계속해서 순항 중이고
2: 네.
3: 또 다른 큰 시장이죠. 네. 일본에서 개봉이 지난주인 6월 12일에
2: 네.
3: 이뤄졌습니다. 일본도 뭐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걸로
2: 하면 엄청난 팬이라 아마 네. 기록이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좀 빠르게 상승하게 될 것 같아요.
3: 최고의 네. 음악 전기 영화로서는 물론이고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린 전기 영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 네, 다만 한국에서의 반응은 살짝 좀 아쉽죠. 일본에 비해서 거의 한 달 가깝게 먼저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0여만 명 정도를 조금 넘는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 전기 영화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상당한 기록이긴 한데요. 그 이 제작사가 전에 기획했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워낙에 한국에서 큰 흥행을 그러니까요. 기록했잖아요. 뭐 현상처럼 인기를 끌었고 거의 천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어서 살짝 아쉬운 감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긴 하죠.
3: 맞습니다.
2: 네.
3: 뭐 음악뿐만 아니고 이야기거리도 워낙 많은 아티스트니까
2: 네.
3: 그래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진 건 정말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TV에서 뭐 라디오,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화 콘텐츠 채널에서 마이클 잭슨을 다루고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저희도 이걸 놓칠 수 없어서.
2: 영화 코너에서 들으셨을 수 있지만 음악 네. 코너는 좀 다르게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저희도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2: 네.
3: 마이클 잭슨과 이제 함께 뭐 살아생전 음악적이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나눈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모아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 네. 사실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다면 같은 이름으로 열렸던 마이클 잭슨의 자선 콘서트가 있었어요.
1: 네.
2: 그리고 이 콘서트가 딱 두 개 도시, 전 세계에서 딱 두 개 도시에서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서울 그리고 독일 뮌헨에 위치한 올림피아 슈타디온 뮌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 이게 저 여기 갔었잖아요.
2: 뭐 저희가 소개할
3: 것만 하면 네. 다 가겠네요.
2: 저희 그냥 영업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때 저 거금을 드려 진짜 월급을 털어 갔습니다.
2: 잘하셨어요. 그때 아니면 정말 마이클 잭슨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내한이었었기 때문에
1: 더 좋은 자리 사실 걸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2: 아 네. 그러니까요. 역시 승리자와 함께하는 오늘 코너 되겠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투어의 목적이 아프리카 코소보 및 기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고요.
2: 네.
3: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나 보이스 투 맨, 루서 벤더로스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과 홍콩의 여명 배우인 스티븐 시걸.
2: 그러니까요.
3: 웃음이 나오는 이름인데 네, 스티븐 시걸. 한국의 H.O.T와 S.E.S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세계 평화를 기리는 행사이니만큼 날짜도 의미심장하게 6월 25일로
2: 맞아요.
3: 택했습니다.
2: 네, 여러 가지로 참 의미 깊은 행사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들은 뭐 요 행사와는 다른 라인업이긴 합니다.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음악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었던 정말 멋진 뮤지션들 함께 소개해드릴 거고요. 우선 영화 마이클에도 등장하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의 음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퀸시 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의

0: 네, 오랜만에 듣고 반가워하실 분들 많겠네요.
1: 아, 네, 네. 정말 이 노래 뭐 팝음악 좋아하면 모를 수가 없는.
2: 맞아요. 저도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처음 네. 들었을 때 아니 무슨 이런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이 있나?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또 영화에서도 퀸시 존스의 모습을 보셔서 반가운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1: 네.
2: 싶습니다.
1: 네, 이 곡이 뭐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원곡이 아닙니다.
2: 맞아요. 네.
1: 원곡은 체즈 장켈이라는 영국 뮤지션의 셀프 타이틀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이 곡을 퀸시 존스가 정말 그 굉장히 호화로운
2: 정말 호사스럽죠. 네. 음악이
1: 호화로운 디스코 네. 질감으로 디스코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맞아요. 만들었죠. 그래서 디스코 질감으로 다시 매만져서 앨범 더 듀드에 수록하면서 큰 히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퀸시 존스는 뮤지션 뭐 단순한 싱어송라이터라기보다도 프로듀서이자 작곡가로 팝음악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노래는 안 하죠. 네, 대부분 네. 이제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듀서 앨범으로 자신이 발표했던 곡들을 다시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듣는 재미가 있는 프로듀서였는데요. 뭐 워낙에 활동 폭도 넓고 그리고 히트곡도 많고 그만큼 동원할 수 있는 당대 최고 뮤지션도 많다 보니까 아주 뭐 라인업이 항상 대단합니다. 그냥 네. 이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건 퀸시 존스밖에 없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런 맥락에서 1989년에 발표했던 Back on the Block이라는 이 프로듀서 앨범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앨범까지 받으면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사망하던 시기에 정말 미국이 가장 사랑한 프로듀서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언론들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 말이 너무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0: 맞아요.
1: 네. 네. 1933년 3월 1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11월 3일 9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말 음악 외길 인생만을 걸어온 인물이고요. 막 거의 약간 나이 들어선 K-POP이랑도 또 막 연결이 생겼었고 그랬었잖아요.
2: 대단한 호기심과 네. 열정.
1: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시작은 당연하게도 당시 대중음악이었던 재즈 음악이었고 보면 퀸시 존스 재즈 음반도 꽤 많이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후에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음악가들과 교류하면서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명작들을 만들어낸 프로듀서입니다.
0: 마이클 잭슨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연결이 된 건가요?
2: 정말 퀸시 존스는 활동폭이 넓다 보니까 이 마이클 잭슨과 인연이 이어진 것도 영화음악 작업. 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자신이 진짜 의지를 담은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Off the Wall이라고 하는 이게 다섯 번째 솔로 앨범인데 사실상 첫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앨범부터 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앨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Thriller, Bad 같은 명작들을 전부 총괄 프로듀싱한 인물이 바로 이 퀸시 존스입니다.
1: 네. 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아까 윤아 씨가 얘기한 대로 영화 현장.
2: 맞아요.
1: 당시에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10대 시절의 마이클 잭슨을 허수아비로 캐스팅을 했던 네. 1978년 개봉한 뮤지컬 판타지 모험 영화 또 위즈의 촬영 현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2: 저희 오즈의 마법사.
1: 네, 그렇죠. 네. 당시 마이클 잭슨은 이제 막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눈뜨기 시작한 참이었고 그 당시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맞아요.
1: 이제 나도 아이돌의 삶을 벗어나서
2: 맞아요.
1: 내 음악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음악 감독이었던 퀸시 존스와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2: 네. 그리고 그렇게 마이클 잭슨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조금 전 소개해드린 오즈의 마법사 더 위즈라고 하는 78년 개봉한 이 영화의 도로시 역할을 하기도 했던 다이아나 로스입니다. 다이아나 로스는 그 마이클 잭슨이 소속돼 있던 잭슨5를 발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언급이 되는데요. 발굴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발굴은 모타운 레코드의 직원들이 하게 되었고 물론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부터 의지하고 가깝게 지낸 인물임에는 확실하고 네. 또 마침 잭슨5 데뷔 앨범 제목이 다이아나 로스 프레젠트 더 잭슨5였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목이 붙을 만큼 사실 다이아나 로스 인기가 당시에 대단했다는 증거. 한마디로 다이아나 로스가 보장하는
1: 맞습니다.
2: 신인 그룹입니다.
0: 그렇죠.
2: 요즘 네. 박재범 씨와 함께 나오는 롱작 같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네. 당시로서는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던 보컬리스트 다이아나 로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Upside Down.

0: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추억 돋는 시간이네요. 네. 당시 인기 엄청났던 거 기억납니다.
1: 네.
2: 네, 다이아나 록스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여성 그룹들의 롤모델이 된 슈프림즈의 리드 보컬이죠.
1: 네.
2: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아우르는 슈퍼스타였고요. 워낙 기록도 대단합니다.
1: 아, 너무너무 많아요.
2: 네, 빌보드 차트만 보더라도 슈프림즈 활동으로 빌보드 핫100 싱글 1위가 12개.
1: 네.
2: 솔로 활동으로는 6개. 총 18곡의 싱글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솔로로 데뷔한 1970년대부터의 활약도 또 대단했습니다.
1: 지금도 뭐 그래미 어워드 같은 데 등장하면 그 우아함과 무게감 때문에 절로 기립박수가 나오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다이애나 로스는 처음부터 슈프림스의 리드 보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 로스의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가 대중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모탄 레코드가 원래 리드 보컬 자리에 다이애나 로스를 대신 세웠고 결국에 기존의 리드 보컬이었던 플로렌스 발라드가 모탄 레코드 그리고 다이애나 로스와 두고 그룹 슈프림스를 떠나게 됐었죠.
2: 네. 그래서 이후에 플로렌스 발라드는 생활고에 좀 시달리다가 3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좀 떠나게 됐는데요.
1: 네.
2: 이 사연을 영화한 게 2007년에 개봉했던 드림걸즈
1: 맞습니다.
2: 입니다.
1: 네.
2: 당시에 다이애나 로스 역할을 비욘세가 맡았었고
1: 네.
2: 플로렌스 발라드 역할을 제니퍼 허드슨이 맡아서
1: 맞아요.
2: 역대급
0: 기억나네요.
2: 역대급 보컬을 들려주기도
1: 그쵸,
2: 했습니다.
1: 그쵸. 네. 네.
0: 다이애나 로스와 마이클 잭슨의 인연이 아주 돈독했었다고요?
1: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의 어머니에 가까울 정도로 제2의 어머니 같을 정도로 음악계에서 마이클 잭슨을 늘 보호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했고요. 정말 정말 특별한 사이였죠. 뭐 예를 들면 어린 마이클 잭슨의 첫사랑 상태였다는 소문도 많았는데 뭐 진실은 마이클 잭슨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특히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유언장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경우 유산 관리 자격 및 자녀들의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진짜 어머니 캐서린 잭슨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캐서린이 이를 사양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이애나 로스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지정을 해놨을 정도여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재산과 아이들을 맡긴다는
0: 그러게요.
1: 게 네,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 맥락에서 또 잭슨과 형제들 가운데 마이클 잭슨과 사이가 가장 돈독했던 형제도 한 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바로 자넷
1: 잭슨인데요.
2: 네. 자넷 잭슨은 잭슨과의 실질적인 막내인데 보통 잭슨5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막내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마이클 잭슨은 9남매 가운데 5남,
1: 맞습니다.
2: 다섯 번째였고요.
1: 네.
2: 그리고 6남으로 3살 타월의 랜디 잭슨이 있고 막내 자넷 잭슨은 8살 차이가 나는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두 사람은 잭슨과의 좀 복잡한 역사 그리고 뭔가 또 거기에서도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1: 별일이 다 네. 있었죠. 지금도 사이가 네, 안 좋은 형제들도
2: 맞아요.
1: 많고.
2: 그런 좀 가운데서도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2: 1995년에 발표한 이 노래 스크림. 이 노래가 이 두 사람의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곡이 아닐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네.

0: 네, 방송되었고 이두 남매가 드디어 한 작품에서 만난다는 것에 환호를 보내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그냥 이두 남매가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화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뭐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그 한국과 미국의 온도차가 미묘하게 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음악을 하고 있는 여동생과 함께 듀엣곡을 냈다. 뭐이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각각 여성과 남성 댄스 가수를 대표하는 두 아이콘이 만나서 뭔가 빅뱅을 만든 이런 곡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1: 실제로 한국에서 자넷 잭슨은 정말 저평가되는.
0: 저는 거의 뭐 롤링스톤스, 레드 제플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이클 잭슨의 그냥 여동생.
0: 맞습니다.
2: 그러게요.
0: 그렇게 언급이
1: 네.
0: 되죠.
1: 네. 근데 이 90년대 전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뉴잭스윙 그리고 R&B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자넷
0: 맞아요.
1: 잭슨이거든요.
0: 네.
1: 1986년에 발표한 3집 앨범 컨트롤이나 1989년에 발표한 4집 리듬 네이션.
0: 아, 진짜
1: 이건 정말
0: 명작.
1: 커버도 음반 커버도 너무 강렬하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두 장의 앨범은 지금까지도 미국 댄스팝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빠지지 않는 앨범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잭스윙이란 장르의 창시자로 불리는 테디 라일리가 컨트롤 이 앨범을 듣고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로 만들어 갔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니까 사실 뉴잭스윙의 시작에 자넷
0: 네.
1: 잭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뭐 R&B, 소울에 뭐 댄스 음악이나 힙합을 섞어서 활동한 아티스트들이라면 누구나 자넷 잭슨을 좀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트롤이라는 이 80년대 중반, 86년에 발표된 이 앨범이 뭔가 음악 스타일적으로 자넷 잭슨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 계기를 제공했다면 리듬 네이션이라는 이 89년 작품이 이 성공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담으면서 자넷 잭슨을 좀 뮤지션으로 완성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이게 메시지성이 좀 강하면 대중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반응이 전작에 비해서 훨씬 뜨거웠고요. 앨범 안에서 4개의 싱글이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고 특히 전작에 비해서 강렬해진 퍼포먼스로 댄스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넷 잭슨 당시 활동 때 오마주를 이곳저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2: 네.
0: 예를 들면 브리티니 스피어스가 스트롱거 뮤직비디오에서 오마주했던 굉장히 유명한 의자춤이 있는데 이 의자춤도 이 앨범 수록곡인 Miss You Much라는 곡의 안무였어요. 그 정도로
2: 네.
0: 정말 그 대중음악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뮤지션입니다.
2: 그 정도 영향력에 따면 많은 여성 후배들이 정말 존경하는 뮤지션이었겠어요.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뭐 그 밖에도 비욘세나 제니퍼 로페즈, 레이디 가가 같은 댄스팝으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후대 여성 뮤지션들 대부분 이 영향을 받았다.
0: 그렇죠.
1: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고요. 레이디 가가는 2009년에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넷은 대단한 레전드이자 엄청난 재능을 지닌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존경이 돌고 돌아서 다시 마이클 잭슨 얘기로 돌아오고 싶은데요. 이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에 대한 판단도 명확했던 걸로 보여요. 이게 영화 마이클을 봐도 단지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퍼포먼스나 무대 구성 그리고 메시지까지 굉장히 좀 많은 고민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게 그려지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그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밴드 가운데 비틀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누구나 비틀즈를 좋아했겠지만 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음악적 결은 사뭇 다르지만 그냥 단지 정말 멋진 음악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 비틀즈를 존경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비틀즈의 굉장히 큰 팬이라 홀로서기를 하려고 이제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70년대 후반에 폴 매카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한번 만나자는 요청을 실제로 했다고 하죠.
1: 네.
2: 네.
0: 얼마나 놀랐을까요? 폴 매카트니가.
2: 네.
1: 사실 그렇게 뭔가 호감을 갖고서 만났을 때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0: 그리고 뭐 인종도 다르고 국가도
1: 네.
0: 다르고 장르도 달라서 처음엔 폴 매카트니가 아니 이 아이가 10대 소년이 나를 왜 보자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근데 다행히 두 사람은 처음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었다.
0: 그렇죠.
2: 네.
1: 그래서 이후에 다양한 협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진정한 첫 솔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Off the Wall의 Girlfriend라는 곡을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했었고
0: 네.
1: 명곡 Say Say Say 그리고 드릴러에 수록된 더 걸 이즈 마인 이 노래를 듀엣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2: 네. 자, 곡 들어봐야 되겠죠?
0: 네. 마이클 잭슨과 폴 매카트니가 함께한 더 걸 이즈 마인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 참 좋네요.
1: 아, 네.
0: 폴 매카트니와 함께 작업할 정도로 결국은 좋은 인연을 이어갔었군요.
1: 그러니까요. 뭐 곡도 주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 곡 The Girl Is Mine 같은 경우에는 나이차가 서로 좀 있는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쟤 내 거야. 이 다툼을 하는 게 참 제가 처음 들었던 어린 시절에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뭔가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로 좀 순수하게 우정을 나눴던 두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았던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이후에 좀 서먹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저작권이었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 대중음악 판권이라는 게 사실 뭐 미국 음악 시장도 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제대로 뭔가 잡혀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었다고 해요. 네. 계약서 같은 것도 좀 어지러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틀즈 음악에 대한 판권 구매를 한번 놓쳤 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폴 매카트니가 그러니까 자신이 다 소유를 해야 되는데 곡 타이밍을 놓쳐서 아이고. 이제 판권 재구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마이클 잭슨이 그 판권을 구매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폴 매카트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이 판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내가 다 알려줬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어린 후배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후에 그 비틀즈 음원에 대한 권리 행사 뭐 어떤 여력 같은 것을 보면 마이클 잭슨이 뭐 일부러 폴 매카트니를 뭐 조롱하기 위해서나 뭐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비틀즈 음악을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하고 싶어서 구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 좀 까다롭게 네. 체크하고 뭐 리메이크나 뭐 이런 것들도요. 보면 이제 이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후에는 팬의 마음으로 판권을 산 게 아니었나 하는 세간의 이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2: 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뭔가
1: 서먹했죠.
2: 네, 안 좋은 네. 마음을 갖게 됐죠. 근데 그런 마음은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에 자연스럽게 좀 풀리게 됐습니다.
1: 네.
2: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을 들은 폴 매카트니는 그는 부드러운 영혼을 가진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그와 함께 했던 경험을 나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미웠던 감정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겠죠.
1: 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그 우정을 나누었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따뜻한 말로 친구의 가는 길을 배웅해 준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이클 잭슨과 깊은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나눈 뮤지션 가운데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비지스입니다. 정말 당대 유명한 뮤지션들과는 그러게요. 다 깊은 교류가 있었던 마이클 잭슨인데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지스는 마이클 잭슨이 잭슨5로 활동하던 때인 70년대부터 교류를 이미 해왔다고 하고요. 특히 마이클 잭슨은 비지스 멤버 3명과 골고루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3년 1월 모리스 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장례식에 초대받은 몇 안 되는 외부인 가운데 하나가 마이클 잭슨이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2: 네. 그리고 심지어 마이클 잭슨은 베리 깁의 집에서 잠시 동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좀 친분을 나눈 사이인데요.
1: 네.
2: 이런 긴 인연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All in Your Name이라는 노래 녹음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1: 네.
2: 뭐 그 밖에도 2000년대 중반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재판으로 고통받던 당시에 마이클 잭슨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지인 가운데 로빈 깁과 베리 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맞아요.
2: 이게 정말 뭔가 신뢰가 없으면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같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1: 그리고 너무 당시에 이제 사건이 크게 보도가 그렇죠. 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곁에 있어준다는 네. 게 가족도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런 정도로 마음과 정을 나누었던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비지스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1: 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했습니다.

0: 역시 마이클 잭슨답게 정말 다양한 뮤지션들과 음악적 교류를 이어왔네요. 네.
1: 저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관계는 다양할 수 있어요. 꼭 친구라는 게 동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뮤지션도 보면 다이애나 로스처럼 거의 진짜 어머니처럼 자신을 다독여줄 수 있는 인물부터 그리고 또 뭐 형, 동생, 뭐 비지스 뭐 그리고 동생 중에서도 뭐 친동생인 자넷 잭슨 이르기까지 정말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만 교류할 수 있으면 아무런 벽과 뭐 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보면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원래 마이클 잭슨의 삶도 그랬지만 친구가 없는 네. 어린 시절 그리고 평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이제 아버지였나요? 너는 너의 부와 명성 때문에 주위에 진짜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클 잭슨이 약간 그래도 그래도라고 하면서 계속 어머니와 희망의 마음을 버리지 않거나 그리고 동물들에게 그 사람 친구를 만들 수 없는 어떤 정 같은 것을 나누면서 평생 외로움을 달랬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음악을 나눴던 친구들이 그런 그의 허전함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2: 그래서 네. 네이마르 같은 축구 선수가 친구비를 주면서 동네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성공을 기회도
1: 그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2: 아니, 그래도 네.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1: 동네 친구니까
2: 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매달
1: 혹시 우정이 네. 변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대충하고 싶은데요?
2: 약간 멘탈 관리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1: 그렇구나. 네. 진짜 좋은 친구들인 거죠.
2: 네,
1: 그러면.
2: 그렇죠. 네. 같이 파티하면서. 네.
1: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마이클 잭슨의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준 친구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티스트는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네. 진짜 교류가 많았다 싶어요. 흑인 음악가의 댄스팝을 주로 부르는 뮤지션으로서 마이클 잭슨은 평생 활동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음악가라면 상관없이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게 마이클 잭슨의 특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그 이 리스트만 봐도
0: 그러니까요.
1: 그런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도 해요.
2: 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마이클 잭슨이 먼저 프레디 머큐리의 팬이다.
1: 적극적인. 네, MBTI 2였겠죠. 네.
0: 아이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황제가 이렇게 네. 먼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80년부터 82년 사이에 열린 퀸의 공연에 마이클 잭슨 직접 여러 차례 방문해서 네. 팬심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던 1980년에 발표한 퀸의 8번째 앨범 더 게임을 둘러싼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앨범은 당시에 퀸이 신디사이저를 처음으로 사용한 걸로 유명한 앨범이기도 하고 또 말이 그만큼
1: 맞아요.
2: 말이 많은 앨범이기도 했었죠.
1: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 앨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너무 좀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당시만 해도 이제 락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근데 퀸 자체는 너무 실험적인 것에 열려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어떤 새로운 사운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서는 뭐 전혀 고민은 없었다고 하고 이제 다만 대중 반응이 궁금했는데 실제로 앨범이 나온 다음에 기존 팬들은 아 노래 구성이 너무 단순하다 퀸 하면 정말 그 클래식 무슨 오페라를 방불케 하는 막 복잡한 구성 그리고 연주 같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 그것도 좀 아쉽고 코러스도 좀 단순해져서 그 퀸의 유명한 레이어가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코러스 아름다운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사라져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팬이 적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퀸의 이름으로 가장 성공한 노래들이 이 앨범에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앨범에 수록된 Another One Bites the Dust 그리고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이 두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두 싱글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퀸의 유일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곡으로 남았습니다.
2: 네.
1: 걱정만큼 좋은 결과가
2: 그렇죠.
1: 나온 거죠.
2: 네. 네.
0: 어쨌든 팬으로서 또 음악적 동지로서 아름다운 우정을 이어갔겠네요.
2: 네, 네. 그래서 음악적인 역할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곡들의 싱글 발매에 힘을 실어준 게 마이클 잭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고민에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하고 제일 많이 푸쉬를 네, 해준 인물이죠.
2: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밴드도 약간 이게 맞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쵸. 멤버들을 부추겨서 네. 싱글로 발표하게 하고 덕분에 퀸은 다른 앨범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 두 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1: 네.
2: 퀸이 워낙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잖아요.
1: 그 있잖아요. 네. 아바 퀸. 네. 이런 아이콘들이 미국에서 영 힘을 의외예요. 못 써서 예. 원래 그 미국 시장 진출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퀸에게 그 어려운 왕관을 두 개 네. 씌워준 앨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작업했던 곡도 사실은 몇 곡 존재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발매 타이밍을 좀 놓치고 그리고 이후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앨범이 성공하면서 너무 바빠지면서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고 해요.
0: 없었군요.
1: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연도 가고 작업실도 가고 하면서 좀 친근한 사이를 유지했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두 사람의 우정의 발목을 좀 잡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0: 네.
1: 두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케줄이나 마음을 좀 더 열고 함께 작업했다면 앞서 폴 맥카트니와 함께 작업한 곡처럼 이런 명곡도 탄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오늘 마지막 곡 마치 뭔가 퀸과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반반 정도 섞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전 처음에 들었을 때 받았었거든요.
0: 네.
1: 그런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라는 곡인데요. 이게 또 베이시스트 그 디콘 네. 형님이 작업해서 또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0: 네, 오늘 음악 이야기는 마이클 잭슨과 그와 함께 음악적 교류를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퀸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청하, 박목월. 6월 하루를 버스에 흔들리며 동해로 갔다. 선을 보러 가는 길에 날리는 머리카락. 청하라는 마을에 천이. 물이 오른 인원은 아직도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왜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을까? 따지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이 인간사. 지금도 청하라는 마을에는 인어가 살고 있다. 칠빛 머리카락에 설레는 밤바다에는 피리소리가 들리곤 했다. 지금도 6월 바람에 날리는 나의 백발에 천이가 헤엄친다. 인연의 수심 속에 흔들리는 해초 잎사귀.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백발이 되어도 6월이면 더 애절하게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박목월 시인의 청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올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파올로 코르텔레시의 주연작이자 연출 데뷔작입니다. 주인공 델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감독이죠. 2023년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대표적이죠. 일상의 고난에 대한 냉철한 묘사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하는 이른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상세하기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접목된 형태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 영화적 구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식에 현대적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기존 네오리얼리즘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급 투쟁에 집중하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 영화는 가정 내 계급에 집중합니다. 1945년 4월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이탈리아의 실제 상황은 영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1946년 열린 총선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제 도입 혹은 군주제 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였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의 줄기와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하는 2026년 허그 드림홈 지원사업인데요. 무주택으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서울 지역은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 가운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 환산 금액이 서울은 1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며, 장애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자립준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 같은 이 자세한 사항, 전화 02-2077-396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7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바비킴이 부릅니다. 고래의 꿈.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독서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데 서울 국제도서전 관람객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반대네요. 단순히 책을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기 작가의 강연, 체험 부스 같은 게 늘면서 하나의 문화축제가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그저 뭐 유행을 쫓아서 방문한 거라고 해도 이런 행사를 계기로 책과 친해질 수 있다면 좋겠죠. 네, 이번 주에 귀로 듣는 책 이야기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영화 2018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공작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핵개발을 위해 북한이 어떤 공작을 펼치는지, 또 남한은 이에 맞서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자, 자라 라슨이 부릅니다. Lush Life.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상진 씨 독서 모임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독서 모임에서 생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1: 아, 최근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의 일회성으로 초대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곳에서 아찔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독서 모임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었는데 최근 인기 있는 책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저는 최근에 초대된 독서 모임 방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에게서 받은 질문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간결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3년째 운영 중인 모임의 단체 대화방이었던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회원분이 물어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언어의 무게를 아찔하게 경험한 듯합니다.
0: 예, 실수인 것 같긴 한데 막 아찔한 네. 실수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1: 아니 왜냐면
0: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래도 그날의 대화가 또 그분이 궁금해했던 책의 주제와도 절묘하게 연결되었었어요. 일회성으로 일했던 모임에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 주제 도서로 그 책을 추천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제가 운영하던 모임에서도 함께 읽기로 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두 독서 모임 회원분들이 대부분 또 책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의 서사 자체가 낯설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가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었던 이유를 위주로 설명해드릴까 해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이요.
0: 그러니까 상진 씨는 재미있게 읽었지만 다른 분들은 아 이거 뭔가 내용이 낯설다라고 느낀 책 그거잖아요. 그죠?
1: 네. 네.
0: 어떤 책인가요?
1: 네.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대상 수상작으로 최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제작인데요. 현대를 배경으로 한 현대 사람들의 소설이지만 고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해서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전의 문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보여주는 다정한 방식이라고 이 책을 평했어요. 단순히 괴테의 명언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괴테의 문장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는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0: 아,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괴테 이렇게 나오니까 살짝 부담이 느껴지는데 자, 먼저 이런 책을 쓴 스즈키 유이 작가 어떤 분인가요?
1: 네, 스즈키 유이는 2001년생으로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난 젊은 작가입니다. 아쿠타가와상 대상을 수상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2000년대 이후 출생자이기도 해요. 네. 네, 현재는 세이난 다쿠인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연간 무려 1,000권의 책을 읽는 어마어마한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잠깐만요. 그럼 하루에 2권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1: 2권 이상, 3권씩 막 이런데? 특히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은 탐독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집필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토록 밀도 높은 이야기를 단 한 달 만에 써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자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식사 중에서 홍차 티백에 적힌 명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0: 네, 명언이 적혀있는 홍차 티백이 있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1: 네.
0: 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떤 책인가요?
1: 네, 독일 사람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명언을 이용할 때 일단 괴테가 말하기를 이라고 덧붙여둔다고 해요. 일종의 농담이죠. 그만큼 괴테가 방대한 지혜를 담았다는 뜻이기도 할 테고요. 소설 속 주인공 히로바 도이치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괴테 전문가이자 교수입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중에 홍차 티백에 적힌 괴테의 문장을 보고선 혼란에 빠져요.
0: 네.
1: 평소 본인이 생각하던 괴테의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정작 본인의 머릿속에는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누군가 괴테의 이름을 빌려서 지어낸 농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죠.

0: 도이치는 이 문장의 출처를 찾아서 일상 속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1: 일상 속의 모험을 떠난다? 이게 네. 무슨 뜻일까요?
0: 흔히 생각하는 모험이라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막 다니거나 네. 네, 로맨스라고 하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베르테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창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겠는데요.
1: 그쵸.
0: 네, 하지만 이 소설은 평범한 가장인 도이치가 문장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 또한 충분히 흥미로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아내와의 로맨스, 그리고 딸의 야간 외출에 대한 추리, 그리고 동료 교수의 거짓 인용의 사정을 알아내는 그런 미스터리까지 문장의 출처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도이치의 세상이 다채롭게 흘러갑니다. 행복은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0: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네 일상 속에서 발견할 만한 여행에 대해서 곱씹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별일 아닌 일상, 우리가 그런 걸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모험처럼 이렇게 그린다는 건가요?
0: 맞습니다. 특히 도이치 가족이 어두운 방 안에서 괴테의 색채론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이 악본인데요. 세 명의 대화는 하나의 빛과 어둠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삼원색을 거쳐서 또 무지개를 일곱 빛깔로 나누는 스펙트럼으로 흘러가는데요. 아무리 언어가 다양해져도 다채로운 색깔을 말로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1: 네. 네,
0: 하지만 간결한 문장 안에 진리를 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여러 명언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책에는 한계가 있는 언어를 가지고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적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대화가 심오하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주인공 도이치가 하나의 문장을 따라가다가 그런 소소한 여정 속에서 깊은 주제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1: 네, 이 책을 주제도서로 이제 독서 모임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에 남으세요?
0: 독서 모임의 마지막에 괴테가 말하기를 뒤에 평소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라든가 마음에 담을 만한 문장을 나누면서 총평을 가름했는데요. 한 분은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었어요. 명언으로서도 이 책의 현줄평으로도 절묘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었던 회원분은 짧은 우화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진정한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우화는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인상 깊었죠. 잘못 보낸 메시지 탓에 진행하게 된 독서 모임에서 책의 새로운 감상을 나누고 또 감동적인 우화도 듣고 이러한 경험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0: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티백 속의 명언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았었는데요.
1: 네.
0: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라는 문장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거창한 철학보다 또 곁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대화가 아닐까 해요.
1: 네.
0: 그 언어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향한 관심과 인정,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만 전달할 수 있겠죠.
1: 네.
0: 우리와 평생 가까이 있을 일상과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곱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1: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책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강서 점자 도서관에서 음성 도서와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0: 네, 악뮤가 불러요. 소문의 낙원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여진입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교수님이 주신 학습 자료 같은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손에 라는 기기로도 안 열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걸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교수님이 집어주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짚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무리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그런 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를 여러 봤는데 그 이후로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근로장학생 학습 도우미를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분야인데 또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헬스케어 기기를 이제 판매하고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여진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수업 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을 체감을 했다고요. 또 전공이 헬스케어 쪽이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분야에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학습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보니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 직접 느끼신 모양이에요. 전공이 또 헬스케어 분야니까 이 경험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공 공부 잘 이어가면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남북한 해소제라는 영화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영화. 공작이네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작품으로 흑금성 박채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첩보물이에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에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스파이가 북한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면서 수년간의 공작을 벌이는 내용이고요. 주인공인 공작원 박서경은 황정민, 안전기획부 해외실장 최학성은 조진웅,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명우는 이성민, 북한 보위부 과장 정무택은 주지훈이 연기했어요.
0: 네, 와, 캐스팅이 화려했는데 네. 자, 이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네요. 영화 내용은 어떤가요?
1: 네, 박서경은 국군 정보사령부 공작관이었다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생에게 대북 비밀 요원으로 특채가 돼요. 신분

0: 세탁에 성공한 박서경은 첫 임무를 받고 조선족 핵물리학자 김장혁 교수를 한국에 입국시킵니다. 최학성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김 교수의 실토를 받아내고 네. 박서경에게 대북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위층에게 접근을 한 뒤에 핵 개발 진척도를 알아오라고 하죠.
1: 그러면 이제 대북 사업가로 활동을 하다가 북한 감시원들의 눈에 띄겠네요.
0: 네. 박서경은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속여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게 하는 공작을 벌여서 네. 북한 무역회사 사장 장성훈을 공안에 체포되게 합니다. 근데 장성훈을 풀려나게 하려면 25만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 측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명훈은 급하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박서경을 고려관이라는 북한 식당에 불러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대담해지는 박서경의 모습을 보고 리명훈은 호염지기가 있다면서 칭찬을 하더니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나만의 기밀을 넘겨주라고 요구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윤승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케이스부터 무브먼트까지 롤렉스 본사에서도 진품이라고 판정할 만큼 완벽하게 모사된 걸작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 아이템은 반드시 대북 침투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해. 사업 시차를 빌미로 원자로가 있는 평안북도 영변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이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연이나 철광석 수입 같은 거.
3: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4: 박서경이 최학성에게 꼬박 인사한 뒤 시계가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간다.
2: 이제 쟤네들 목소리 좀 따야지 않겠어? 분석관들한테 승인받으려면 녹취 정도는 필요할 텐데 말이야.
4: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열어주자 박서경이 대외경제위 사무실로 들어온다.
5: 네, 안녕하셨습니까?
4: 박서경이 리명훈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정무택이 박서경을 주시한다.
5: 장성훈이 고발건에 대한 물품 대금 25만 불에 공안들 기름칠할 돈 만 불 플러스 해서 총 26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탁하신 정보 문건.
4: 리명훈이 서류 봉투를 받아서 정무택에게 건넨다.
6: 인사하시죠. 이쪽은 대외경제위 정무택 동무입니다.
5: 아, 예. 반갑습니다. 서울무역의 박서경입니다.
7: 정무택이요.
4: 박서경과 정무택이 악수를 한다.
6: 그럼 두 분이서 말씀 잘 나눠보시죠.
4: 리명훈이 일어나 나가자 박서경이 의아해한다. 정무택이 정보 문건을 보고 있다.
7: 남조선 김상태 의원이 두 집 살림을 한다.
8: 상대는 탤런트 안수신. 이거에 뭐란 말이오?
5: 뭐긴 뭡니까? 글자 그대로지.
7: 사실이냐 말입니다.
5: 예전에 그랬다는데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뭐.
7: 안수진이가 놀랐구만 그래.
4: 정무택이 재킷을 벗는데 어깨에 권총집을 차고 있다.
7: 이것 말고는 야전규범 위성지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데 말입니다.
5: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보사에서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게 한계입니다. 아이고, 한만 봐주이소. 아이고, 속이야.
7: 난 보위부 해외반탐 소속으로 경제위에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리명훈 동지와는 서로 노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박 선생은 어떤 노선이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거요?
5: 아니, 당연히죠. 돈 벌라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4: 정무택이 박서경이 내민 라이터에 담뱃불을 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7: 기카만 북조선 물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군사기밀을 내게 독점적으로 넘겨주시오.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탑시크릿일 경우 건당 30만 달러 이상 쳐줄 수 있습니다.
4: 박서경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5: 아이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 되노. 야, 내가 군복 벗고 처자식 한번 먹여 살려보려고 지금 너희들 앞에서 구심거리고 있는데 내가 군에서 반공 교육만 20년 받은 사람이고 빨갱이라고 하면 체질적으로 기급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보고 간첩 노릇하라는 얘기 아이가?
4: 정무택이 한 걸음 다가선다.
7: 그 정색하지 마. 사업가가 돈을 마다한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구만 그래. 물론 최종적으로는 당에서 판단할 일이 같지만 앞으로 박 선생이 하시는 모든 사업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5: 아이고, 됐습니다. 됐어요. 네, 더럽고 앵커 봐서 안 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돈 벌 데가 없는 줄 아나.
4: 박서경이 가방만 챙겨 들고 나가려다가 꺼내놓았던 돈다발을 챙긴다.
5: 하여튼 조선 같지는 안 된다니까.
4: 박서경이 나가버리자 정무택이 입구에 서 있는 홍서를 흘낏 본다. 박서경이 밀레니엄 호텔 9층 복도를 걸어오다가 휴대전화를 받는다.
9: 박선생, 그 인사도 없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5: 장난하나?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9: 이거 박선생님 뿌리 많이 나셨구만. 식사나 하실까요?
5: 아, 식사요? 대서 고마. 배 안 고파요.
9: 아직 밀레니엄 호텔에 묵고 계십니까?
5: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는데요? 인자 짐 싸서 집에 가려고요.
9: 그럼 집에 가시기 전에 배하니까 30분 뒤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뵐 것 같습니다.
4: 박서경이 휴대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쥔다.
1: 박서경이 정무택한테 화를 낸 것도 이게 심리적인 공작이었네요.
0: 맞아요. 박서경은 리명훈 일행과 그렇게 다시 만나고 정무택과는 좀 마찰이 있었지만 리명훈의 신뢰를 얻는 데는 성공하죠. 리명훈은 고려청자를 주면서 남한에서 현금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박서경은 고려청자가 가품이지만 진품으로 치면 5억 원 정도라는 감정을 받고요.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돈을 리명훈 에게 주고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 박서경은 북한에서 광고를 찍는 게 꿈인 광고 기획자 한창주에게 동업을 제안하고요. 리명훈에게 광고 기획안을 보여줍니다. 몇 달 뒤 박서경은 리명훈의 전화를 받고 최고 지도자 동지가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죠.
1: 야, 최고 지도자 동지가. 네. 그러면은 평양에 가나요?
0: 네. 네. 박서경은 전염병 조사차 피검사를 받다가 잠시 정신을 잃고 고요. 네. 안대가 씌워진 채 정무택 일행에게 끌려가면서 소매에 숨겨둔 자결용 독침을 꺼내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무택이 총을 겨누더니 박서경을 신문했을 때 녹음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소속은 공작관이고 평양에 온 거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답을 네네. 했는데 상부가 누구냐는 질문에 사업가한테 상부는 돈을 대는 전주라는 답이 나오면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박성혁은 리명훈을 만나고 회의실에 들어가요.
1: 화면 해설 영화 공작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10: 코트 벗으시죠.
4: 박서경이 코트를 벗는다. 리명훈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은색 쟁반에 내려놓고 물수건을 뜯는다. 박서경도 만년필을 꺼내 손목시계 옆에 내려놓고 물수건을 뜯는다. 진위대 장교들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10: 장군님을 뵐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무엇보다 장군님 말씀을 절대 끊거나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오.
4: 대자가 들어온다.
11: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4: 진위대 장교들이 나가고 리명훈과 박서경이 돌아선다. 박서경이 긴장된 얼굴로 문 쪽을 힐끗 본다. 한쪽 벽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김정일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애완견 말티즈가 종종거리며 들어오고 그 뒤로 진위대 장교들을 거느린 김정일이 응접실로 들어온다. 박서경이 김정일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려 정면을 본다. 김정일은 키가 장교들의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정일이 테이블 상석에 와서 앉는다. 진위대 장교들이 각자의 경호 위치에 가선다. 리명훈과 박서경이 김정일에게 인사한다.
11: 앉으러.
4: 리명훈이 의자를 가리키자 박서경이 자리에 앉는다. 흰 장갑을 낀 여장교들이 쟁반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여장교들이 세 사람의 앞에 술잔과 간단한 안주를 세팅하고 양주병은 김정일의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돌아서서 응접실을 나간다. 김정일이 술병을 집어들고 잔에다 술을 따르더니 박서경에게 내민다.
12: 아, 박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이랬나?
3: 아, 네,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4: 박서경이 리명훈을 슬쩍 보자 리명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정일이 자신이 따른 술을 마

0: 마신 뒤 술병을 박서경에게 건넨다. 박서경이 김정일의 잔에 술을 따른다.
1: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땐 기쁜 마음으로 위원장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2: 그 참 호연적이 넘치는 멋진 대답이요.
0: 김정일은 술을 마시고 박서경은 가볍게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2: 기감은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0: 박서경과 리명훈이 서로 흘낏 본다.
1: 계약금으로 미화 60만 불, 본 계약은 최소 500만 불 보장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결단만 있다면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
2: 맨날 하는 결단 뭐 어렵겠어? 말해보시오.
3: 금액을 키우려면 남조선 대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남조선 대기업 상품을 저희 조선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1: 그를 위해선 저희가 북한 지역에 대한 답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0: 김정일의 표정이 굳어지며 박서경을 주시한다.
1: 이를 통해 남측 대기업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서 광고로 진행된다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3: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박 선생께서 광고를 시작으로 한 다른 사업들도 구상하였습니다. 장군님, 저희의 가방을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0: 김정일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명훈이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건축 도면을 꺼내더니 김정일의 앞에 펼쳐놓는다.
1: 금강산 관광지 호텔 구상도입니다. 호텔 건축부터 주변 조성까지 총액 1300만 불 제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수익은 위원장님과 공화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0: 리명훈이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김정일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끈다. 김정일이 잔에 남아있는 술을 한꺼번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4: 야, 이거 어떻게 고민 끝에 김정일이 허락을 내렸을까요?
5: 네. 그렇게 북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답사와 촬영이 시작되는데 핵시설이 있는 평양북도 영변은 접근이 쉽지가 않았어요. 박서경은 영변 근처에 아직 발굴이 안 된 고구려 릉을 발견해서 이득을 보자는 말로 정무택을 설득하고 영변으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네. 박서경은 리명훈에게 북한의 휘장을 받고 대외경제위 부장 김명수와 단둘이 릉을 답사하다가요 거리에 가득한 거지들과 시체들을 목격해요. 마음이 약해진 김명수가 북한 체제와 지도층에 대한 불만을 말해버리는데
4: 아이고, 예.
5: 네, 박서경은 휘장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죠.
4: 설마 이거 리명훈이 도청하고 있었던 걸까요?
5: 맞습니다. 답사를 그렇게 대충 끝내고 네네. 박서경은 고위층 파티에 참석하고 리명훈에게 김명수의 행방에 대해 묻는데요.
4: 네.
5: 리명훈은 박서경의 멱살을 잡더니 사업가인 거는 믿지만 어떤 공작을 벌이는지 몰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합니다. 1997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최학성과 여당 의원들이 베이징에 도착하자 박서경은 이 이상한 상황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리명훈의 호텔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팩스를 해킹하는데요. 아래층 객실로 돌아온 박서경은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돼요.
4: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6: 지난번 총선 때와 같은 판문점 도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7: 아니요, 지난번 총선 때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허설 끝났으니까 본 공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8: 이번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비롯한 전 휴전선에 걸친 전시 상태에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6: 이보시오, 안기부 양반. 모든 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 지금 광고 사업으로 북남 관계에 온풍이 부는 마당에 휴전선 무력 시위라는 찬물을 끼얹으면은 광고부터 북남 관계에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은 모르시오. 적당함을 아셔야지.
7: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색깔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자,
8: 남북관계는

0: 어차피 지난 40여 년간 늘 얼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얼음의 두께가 상당해졌는데 조금 더 얼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최양 동지, 어차피 우린 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 사안을 올려서
2: 결론을 받읍시다.
3: 도청하던 박서경의 눈이 커진다.
4: 어쨌든 차장님께서는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실 의무가 있으시니 물어나 봐주시죠. 우선 저희는 이번 노고에 대해서 밀가루가 아닌 미국 달러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3: 최학성이 종이에 금액을 적는다.
1: 고생하십니다. 처장 동지, 제가 평양의 부부장실로 직통 전문을 보내겠습니다.
3: 리명우는 입을 꼭 다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무택이 팩스를 발송한다. 박서경의 팩스에서도 수신이 된다. 박서경이 팩스 용지를 집어든다. 결제 대금 400만 달러가 적혀있다.
5: 박근살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들은 잘 나누셨습니까?
3: 박 의원이 리명훈의 잔에 술을 따른다.
6: 자, 얼마 전에 북측 인사에게 들었는데 북에서도 김대중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7: 그 북측 인사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인데 그 무슨 소리요?
1: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8: 남측의 노련한 정치인을 상대하는 건 녹록치 않긴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남조선 정권에서 김대중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각인시켜 사상적으로 의구심을 갖는 인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에 반해 오히려 강력한 반공정책을 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7: 정동호, 혀져 오지 마라.
1: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도 외부의 적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텐데 친북 성향인 김대중이 당선되면 욕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 북과 남이 공동이익을 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7: 정과장!
3: 정무택이 안주를 먹으며 희죽 웃는다. 최학성이 둘의 기싸움을 바라보는데 정무택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1: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중 후보는 키가 커서 친애하는 장군님께서 올려다보셔야 되지 않겠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디요.
3: 정무택이 얼른 전화기를 돌아본다.
9: 당에서 온 전화일 것 같은데 승인이 네. 떨어진 건가요?
10: 네.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한 박서경은 최학성에게 이번 공작을 무조건 마칠 거라고 화를 내고요. 네. 리명훈과 함께 김정일에게 가서 대남 도발은 김정일에겐 이득이 없고 부패한 남측 기득권과 북측의 강경파만 좋은 일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정무택과 북측 강경파가 무력 도발의 대가 400만 달러 중에 40만 달러를 몰래 빼돌린 일도 폭로를 하면서 네. 네, 김정일은 대남 도발 대신에 내부 반동군자들을 숙청해요.
9: 그렇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고요.
10: 네. 박서경은 리명훈의 집에 초대 받고 서로가 진심으로 친구가 된 걸 느끼면서 처음으로 술을 함께 마십니다. 리명훈이 선물한 넥타이 핀에는 호연직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죠. 얼마 뒤에 안기부는 총풍 작전을 덮어야 한다면서 언론사의 흑금성의 정체를 폭로하고 정보를 알게 된 리명훈은 박서경의 거처로 찾아가요.
9: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마지막 내용입니다.
11: 아, 차장님.
3: 리명훈이 복사한 신문기사를 세면대에 내려놓는다. 대북공작원 흑금성, 안기부 지시 없이 방북해 김정일 만나라는 기사다. 리명훈이 박서경의 허리에 총구를 들이민다.
7: 흑금성.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우리를 속인 남조선 간첩이 광국 최고 전음을 만났다.
3: 박서경이 안경을 벗고 리명훈을 똑바로 바라본다.

0: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1: 달라질 게 없다. 그 참 쉽구만.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0: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설명 필요 없어. 어차피 당신은 나나 서로 조국을 위해 일한 거 아니겠어. 나도 사적인 감정은 없어.
2: 리명훈이 박서경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다.
1: 전역하시오. 그럼 내 박선생과 박선생 가족들의 안전은 책임지고 보자 하겠소.
2: 박서경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다가 거울에 비친 리명훈의 얼굴을 응시한다.
0: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제 가족들의 신변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2: 박서경이 두 눈을 꼭 감는다. 리명훈이 박서경이 머리에 총을 겨눈 채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총을 거둔다.
3: 남쪽 소위라는 나라 참 재밌는 나라요. 어떻게 정보국에서 자국의 비밀 공작원을 스스로 노출시킬 생각을 다 하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구만.
2: 리명훈이 들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쓸어버린다. 리명훈이 손목시계를 보고 가방을 집어든다.
1: 당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 시간이야. 이 신부지기면은 평양시를 빠져나갈 때 붙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최단시간에 국경을 넘으셔.
2: 리명훈이 박서경에게 신분증을 내민다. 그러고는 들고 온 가방을 건네고 총도 쥐어준다. 박서경이 불안한 눈빛으로 리명훈을 본다.
0: 그럼 처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전에서 외화벌이를 지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 설마 죽이기야 하소? 가오.
2: 깊은 밤 기차가 철교 위를 달려간다.
4: 증명서 보고 싶다.
2: 장교가 승객들을 검문한다.
4: 증명서 봅시다.
2: 검문 중인 기차칸에 박서경도 타고 있다.
4: 증명서 봅시다.
2: 박서경이 장교를 날카롭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내민다. 박서경의 사진이 붙어있는 당 중앙위원회 과장의 위조 신분증이다. 사진과 박서경의 얼굴을 확인한 장교가 얼른 거수경례한다.
4: 누추한 곳에 계실지 몰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장교가 뒷자리로 이동한다. 박서경이 안도하며 리명훈을 떠올린다.
0: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1: 볼 사람이라면 언젠간 보게 되겠지.
5: 그렇게 리명훈의 도움으로 박서경은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6: 네.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새 조직이 되었고 책임자들도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박서경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공작을 했고 공작원이 되었는지 회의감을 느끼고요. 시간이 흘러 2005년이 되고 박서경과 한창준은 10년의 노력 끝에 북한 여자 가수 조명애를 섭외해서 가수 이유리와 같이 통신사 광고를 찍는데 성공하죠.
5: 그리고 리명훈 어떻게 됐을까요?
6: 박서경은 북한 측 인사들 사이에서 리명훈을 광고 현장에서 보게 돼요.
5: 네네.
6: 사건 이후로 정무택 일행은 노동형을 받았지만 리명훈은 근신 처분 정도로 끝났던 건데요. 리명훈은 박서경이 선물했던 시계를 슬쩍 들어보이고 박서경은 넥타이 핀을 슬쩍 보여주고 이렇게 둘은 서로에게 가까이 걸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5: 이게 확실히 첩보 영화이긴 한데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폭염을 대비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질환자 수도 지난해 대비 약 2.6배 정도 늘었는데요. 온열질환자의 증상을 보면 고온 현상으로 탈진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 고온으로 인한 경련과 실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 3년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의외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보다는 도로에서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강한 햇빛과 열에 노출되면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 월드컵 응원한다고 한낮에 야외 광장에 모이는 분들 많잖아요. 모자, 양산, 수분 섭취 잊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자우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구 사업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과 다음 주 2회 동안 에이블 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 전쟁과 장애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남부 아일랜드 팀의 휠체어 테니스 리그 1위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와 출전 국가들의 경기 결과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안내견학교의 박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안내견학교에서 아이들 태어나는 이제 번식 과정이랑 그 다음에 퍼피워킹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니까 이제 18년 차인가요? 19년 차인가요? 네. 저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정말 마음적으로는 내 반려견 키우는 것처럼 또 예뻐하기도 하곤 하긴 하지만, 무조건 또 이렇게 예뻐만 한다고 또 우리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이 친구가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계속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 항상 일하면서 보면은 눈앞에 있는 강아지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얘네가 또 잘 크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얘네를 이제 키워주는 사람들, 또 얘네랑 앞으로 또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있으려고 해요. 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퍼피워커 분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케미가 잘 맞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 정말 뿌듯한 기쁜 마음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너무 이쁘고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주시는 우리 퍼피워커 분들, 네, 이분들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저희랑 같이 동행하시는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이제 퍼피워커 분들도 계속해서 안내견 학교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안내견들도 응원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H.O.T의 빛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1: 네, 최근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보 접근을 돕는 IT 보조기기부터 이동과 자세 유지를 위한 재활 보조기기, 장애아동 맞춤형 유모차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접수 중인 주요 보조기기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IT 보조기기 지원 사업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코스콤과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IT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IT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해당되고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정보 접근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6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비교적 마감이 임박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IT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품목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1: 이번 사업에서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사용을 돕는 다양한 IT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수 키보드와 특수 마우스, 대형 스위치, 터치 입력 장치,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지원 품목에 포함됩니다. 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위치 장치나 특수 입력 장치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신청자의 신체 기능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선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보행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1: 롯데칠성 음료와 굿피플에서는 보행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 사업인 함께 걷는 맘 편한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재활치료와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행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 아동이고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7월 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 보행 장애아동 지원사업에서는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죠?
1: 해당 사업에서는 아동의 이동과 자세 유지,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특수신발과 휠체어, 보조의자 등 성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고요. 단순히 원하는 품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장애 특성과 현재 기능 상태,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데요.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 가정이라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자, 다음은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이네요.
1: 미랄복지재단에서는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인 산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외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성장과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모차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아이가 성장하면서 일반 유모차 사용이 어려워졌거나 이동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총 50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0: 이 사업에서는 어떤 유모차를 지원하는 거죠?
1: 네,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유모차는 장애아동의 신체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제작된 맞춤형 유모차인데요. 일반 유모차와 달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장시간 착석 시에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넓은 시트와 안전벨트, 대용량 수납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의료기기나 각종 보조용품을 함께 수납할 수 있어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기존의 장애아동용 유모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1: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유모차는 기존 장애아동용 유모차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우선 시트 각도를 약 95도에서 175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앉거나 누운 자세를 보다 편리하게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넓은 확장형 와이드 시트가 적용돼서 성장기 아동도 보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의료기기나 산소호흡기 등 보조 장비를 함께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용량 수납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실제 사용 환경까지 고려해 개발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해당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장 115cm 이하, 체중 25kg 이하의 장애아동으로 유모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청은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신청서와 장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장애아동, 청소년 재활과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하나금융그룹과 푸르메재단에서는 장애아동 청소년의 재활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해 학습이나 이동,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고요. 재활 보조기구와 학습 보조기구 분야로 나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0: 네, 이 사업이 이제 재활 보조기구와 학습 보조기구로 나눠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이번 사업은 크게 재활보조기구와 학습보조기구 두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재활보조기구 분야는 이동과 자세 유지, 신체 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자세 유지기기, 기립훈련기, 보행기, 특수 유모차 등의 품목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학습보조기구 분야는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학습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 키보드와 의사소통기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재활보조기구 최대 250만원, 학습보조기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인데요. 신청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그 같은 사업이지만 신청 분야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르다고요?
1: 네. 해당 사업에서는 재활보조기구와 학습보조기구 분야의 접수기간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먼저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은 6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은 7월 11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신청 기간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두 분야 모두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분야의 접수 기간을 확인해 마감일 전에

0: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장애아동 청소년 재활 그리고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0: 해당 사업은 푸르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가까운 복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요. 신청 분야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푸르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강수지의 노래 이어드리죠. 흩어진 나날들.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주년이 됐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제 집중에서는

0: 전쟁과 장애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에 아주 오랜만에 모신 분입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대표님, 내일은 푸른 하늘에 거의 한 7년 만에 오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하고 한 지난 1992년부터 아, 예. 제가 2019년 5월까지 이렇게 함께 했다가 만 7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0: 예, 네. 저랑은 이제 또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1: 그렇죠.
0: 공을 마쳤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내일은 푸른하늘 하실 때 장애인물들 소개하는 코너 맡으셨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물 토파복이라는 이런 코너를 통해서 예. 현대 우리 장애인 복지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를 맡았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장애인 언론 기자였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1992년부터 이 장애계 뉴스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이번에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한국전쟁과 관련된 장애인물 이야기로 대표님 모시게 됐습니다.
1: 네.
0: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한국전쟁 기념일인데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나 상이용사가 얼마나 될까요?
1: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군인. 즉 유엔국까지 참전용사 이렇게 합하면 약 18명에 달하는 인원이
0: 18만 명.
1: 예, 예. 전사하거나 이렇게 목숨을 잃었고
0: 아이고, 예.
1: 약 55만 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상이용사가 되었다는 정부 보고서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에 100만 명이 넘는 남한 지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0: 예, 예.
1: 사망이 되거나 부상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 중공군까지 손실을 더 합하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25 전쟁의 비극은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0: 네, 진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1: 네.
0: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전사자와 상이용사를 위한 지원제도들이 만들어졌나요?
1: 사실은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이제 뭐 종전되었다고 하지 않고 휴전 상태라고
0: 네,
1: 말하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0: 네.
1: 휴전 이후에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고요. 그래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전사자나 상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매달 뭐 원호국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미국의 원자물자를 받아가지고 밀가루나 보리로 이제 식량을 배급을 했고요.
0: 예.
1: 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상이 군인 전쟁 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는 했지만 상이 군인 전쟁으로 장애 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살아갈 길이 굉장히 막막했던
0: 그렇죠.
1: 시기였죠.
0: 국가도 가난하고 그랬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물론 이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상이용사들의 정착촌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뭐 양계장이라든가 수공업을 통해서 국가에 납품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지원을 해주는
0: 네네네.
1: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계장의 경우에는 뭐 계란을 군대에 납품한다거나 또 옷을 만드는 수공업을 하도록 해서 군복 뭐 체육복을 납품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도도 상이용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당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부 상이용사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행패를 부리는 이런 일들이
0: 예.
1: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상이용사를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정착촌을 지어줬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이 정착촌에 입촌하지 않는 상용사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0: 그래서일까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게 이 상이용사들의 안 좋은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1: 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의 현대사 특히 이제 또 보훈사라고 하는데 보훈사 장애학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실제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상이용사 중 일부가 사회적 난동을 부리거나 또 뭐 이권에 개입한다라든가 또 행패를 부렸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0: 네네.
1: 저는 뭐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런 경험도 있고요.
0: 예예.
1: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점은 많은 정부 기록 또 학술 논문 연구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죠?
1: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언론 보도나 정부 기록을 보게 되면 전쟁 직후에 대다수 상용사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기차나 버스 시장에서 껌 같은 거 이런 물건을 강매하고요. 또 응하지 않으면 폭력 행사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일부 상용사들은 단체를 구성해서 정부의 그 원호 물자 배급권이라든가 암시장 이권 또 고철 수지권을 독점하려 했고
0: 아.
1: 또 이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충돌을 빚는 문제들이 발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충성을 했는데
0: 네.
1: 국가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해 줬는가 뭐 이런 것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지원 문제가 소홀했고 홀대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0: 되네요. 예.
1: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용사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뭐 어떤 두려움 혐오 대상 뭐 낙인 찍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지요.
0: 네네.
1: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으신 분이나 산업전선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들 그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네. 경험한 것들인 것이죠.
0: 예, 사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애를 갖게 됐으니 그때 좀 제대로 대우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 과학과 의학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전쟁은 과학, 의학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이런 가장 강력한 기폭제였다고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그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막대한 비용의 문제 또 관료제적인 절차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릴 연구들이 전쟁기에는 당장 사람을 살리고 이겨야 한다라는 이런 절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단 몇 개월 만에 현장에 도입되고 이제 어떤 제도라든가 뭐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0: 네네.
1: 가령 의학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항생제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데 이 페니실린이 전쟁 속에서 급속하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됐는데요.
0: 네네네.
1: 페니실린은 사실은 1928년 이내 발견되었 기는 하지만 대량 생산 기술이 없어하고 초기에는 극소수의 환자만 치료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화학자들이라든가 기업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연구한 덕분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군인들에게 이 의약품을 활용해가지고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한 것이
0: 그래요.
1: 의학계의 이런 신화 같은 성공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문명의 뿌리가 된 컴퓨터 오늘날의 스마트폰 발전도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포나 미사일의 탄도 계산을 사람의 머리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0: 예.
1: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뭐 내비게이션, 배달앱,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과학은 위성항법 시스템 즉 GPS라고 하는데 이 GPS는 미군이 핵잠수함이나 미사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군사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시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0: 예. 그러면 상이용사처럼 전쟁 중에 다친 사람들을 지원하는 보장구의 발전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장홍 앵커께서 이제 정확한 이렇게 통찰력을 보여주시는데
0: 네.
1: 전쟁 중에 팔다리를 잃은 분들에 대한 보장구 그러니까 뭐 의수, 의족, 휠체어 같은 이런 장애인 보장구도 전쟁을 거치면서 그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꾼 것이고요.
0: 예.
1: 전쟁 이전의 의족은 단순히 가짜 다리를 달아서 서 있게만 이렇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6.25 전쟁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장애인이 일상으로 복귀해서 직업을 갖게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으로 생체공학기구로 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기에 미국 연구진들이

0: 한국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돌아온 수많은 청년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의족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의족을 탄생시킨 것이고요. 아하. 휠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무거운 나무라든가 뭐 주철 뭐 무거운 철이죠. 네.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혼자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이런 휠체어였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휠체어가 굉장히 가볍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네. 2차 대전 6.25 전쟁 당시에 전투기를 만들었던 가볍고 단단한 알루미늄 또 파이프 기술이 휠체어의 제조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으로 하반신 마비된 척수장애 상위 용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반으로 접히는 엑스브레이스 구조의 오늘날 수동 휠체어가 이때부터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당시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서는 전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의 대우가 미흡했지만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선진국이었잖아요. 네네. 승전국에서의 지원이나 대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0: 2차 세계대전 이제 1939년에 일어나서 1945년에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전사자가 약 7천만 명.
1: 아유. 예.
0: 예, 수천만 명 민간인 사상자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 아시아 전역에는 전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군인 민간인들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었거든요.
1: 예.
0: 예, 전쟁에서는 승전국이나 또 패전국도 크게 다르지 않는 손실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소위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상위 용사들, 상위 군인들을 전쟁 영웅으로 대접을 해야 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944년에 군인 재취업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뭐 제도, 뭐 대학 교육이라든가 직업 훈련 또 주택 구입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요. 상위 군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또 확장을 시켜왔습니다.
1: 네.
0: 또 뭐 패전국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충성을 했던 전쟁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 없었죠.
1: 예.
0: 그래서 독일은 1954년에 중증장애인법을 통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법으로 제정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장애인 고용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인 것입니다.
1: 예.
0: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신체 장애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해서 오늘날의 장애인 고용 제도를 출발시킨 것이었습니다.
1: 네. 전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상용사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식과 장애인 복지 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한국전쟁 관련 장애 인물 이야기 해 주실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전쟁 중에 장애를 입은 당사자분이 우리나라 장애인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발달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였습니다. GOD의 노래 이어드리죠. 반대가 끌리는 이유.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파라 컬링 리그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고요.
1: 네. 하이코업의 2026 코리아 파라 컬링 리그 1차 대회가 지난주 의정부 컬리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장애인 컬링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컬링 리그이고요. 4월 농아인부를 시작으로 6월 휠체어 컬링, 9월 휠체어 믹스 더블 컬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0: 네.
1: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제 휠체어 컬링 리그란 이름으로 치러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농아인 종목이 추가되면서 파라 컬링 리그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예. 이번 대회는 의정부 컬링장을 비롯해서 이천 선수촌 컬링장 그리고 강릉 컬링센터에서도 진행이 되는데요. 2차 리그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처음 리그가 열리는 농아인 컬링 종목에서는 농아인 컬링 남녀부 그리고 믹스 더블까지 전 종목에서 서울 농아인 컬링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서울팀은 내년 열리는 데플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남부 아일랜드가 휠체어 테니스 리그 1차 대회에 이어 2차 대회에서도 1위에 올랐네요.
1: 네. 세종시, 대구, 제주, 부산 이렇게 네 곳의 선수들이 뭉친 남부 아일랜드 팀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충주 탄금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휠체어 테니스 리그 2차 대회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파이널에서는 DGB 메트로라는 이름으로 준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파이널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차 대회 3위였던 중부 매치 포인트가 2위를 차지했고요. 지난해 챔피언인 GGN 피닉스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번 리그는 3차례의 예선 라운드를 거친 뒤 정규리그 순위에 따라서 11월에 플레이오프를 치러 우승팀을 가립니다.
0: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남 김해에서 열리네요.
1: 네,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축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경남 김해와 일대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함께 경기하는 생활체육 최대 축제입니다. 올해

0: 새로 제5회 대회를 맞이하는데요. 골프와 농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트라이애슬론, 낚시, 조정 등 12개 종목이 열립니다.
1: 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은퇴 선수를 위해 진로 역량 교육 사업을 진행하네요.
0: 장애인체육회는 안정적인 사회 재참여와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2026년 장애인 은퇴 선수 진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선수 개인의 진로 준비 수준과 경력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가 됩니다. 선수를 그만둔 이제 은퇴 선수들이 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강화, 현장 실습, 그리고 취업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고요. 좋은 예도 있습니다. 이 스포츠 분석가 과정을 들었던 육상의 이무용 선수의 경우에는 2급과 1급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2014 파리 패럴림픽 전력 분석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비장애인 스포츠 소식 들어보죠. 이 북중미 월드컵 소식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 승리로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0: 네,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겼습니다. 예. 후반 14분 상대 스로인에 의한 헤더골을 먼저 내줬지만 8분 뒤 황인범 선수가 수비수와 골키퍼를 모두 제친
1: 예술적인
0: 찐 칩샷으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예. 후반 35분에는 오연규 선수가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체코가 이 장신 선수들을 앞세운 위협적인 세트피스 우리 팀을 괴롭혔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정말 벽처럼 상대 장신 공격수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또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던 송민 선수 슈팅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부지런히 이 수비수들을 끌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우리 대표팀 최고의 공격 옵션이죠. 이강인 선수 정말 위협적인 드리블과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인범 선수가 경기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전 세계가 지금 찬사를 보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문도 데프로티보는 이강인이 월드컵 첫 경기부터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에서 비티냐의 백업 역할을 맡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몸값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이강인의 활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AT 마드리드가 올 여름 영입 대상으로 삼고 그러니까요.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이강인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민재 선수와 함께 수비진에서 활약한 미트윌란의 이한범 선수 이 빅리그 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국내에서는 역전골의 주인공이죠. 오연규 선수 부모님이 응원하는 추어탕집에 이 높은 별점이 쏟아져서 미소를 자아냈어요.
1: 휴무하고 계신 거죠.
0: 네. 이거. 맞습니다. 지금 멕시코 현지로 가 계신데요. 네. 오연규 선수 경기 당일에 38도의 고열이었는데도 꼭 참고 튀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BBC 라디오 코멘테이터죠. 모리슨의 경우에는 이 손흥민 선수를 후반 중반 오영규로 교체하자 의아한 결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경기 뒤에는 감독들이 큰 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1: 체코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하면 이제 우리는 고지대에 적응을 했잖아요. 이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0: 네. 선수들도 경기 뒤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팀은 지난달 16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자마자 이틀 만에 해발 1460m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동을 해서 고지대 적응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베이스 캠프도 1, 2차전이 열리는 해발 1541m 과달라하라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꾸렸습니다.
1: 그렇죠.
0: 덕분에 우리 대표팀은 경기 후반까지도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저지대인 미국 댈러스에서 베이스 캠프를 꾸렸던 체코는 아무래도 신체가 고지대로 인한 증세를 느끼기 이전에 경기를 치르는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 전략을 택했는데 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은 2차전도 같은 과달라하라에서 치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향후에도 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조의 개최국인 멕시코 남아공을 역시 꺾으면서 조 1위로 올라섰어요.
0: 네, 멕시코는 훌리안 키뉴네스와 라울 히메네스의 골을 앞세워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이겼습니다.
1: 네.
0: 무려 8만 명의 홈팬들이 정말 일방적인 음악을 보냈습니다. 강한 압박과 많은 활동량으로 남아공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역시 멕시코의 경기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1: 해볼만 하겠던데요.
0: 역대 우리가 만나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멕시코지만 예. 그동안의 팀들에 비하면 이번 팀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1: 같기도
0: 있거든요.
1: 하고, 예.
0: 그래서 승부를 걸어볼 만할 듯합니다. 특히 멕시코의 수비 중심이자 세트피스 공격 옵션

0: 인 장신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 선수가 예, 퇴장을 당했죠.
1: 김민재랑 같은 그
0: 맞습니다. 예. 네, 이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2차전 금요일인 19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1: 예. 예, 이래야 되는데 참 10시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응원해야죠. 네. 자, 이제는 다른 나라 경기 결과도 살펴보죠.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0: 네, F조의 일본이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예. 일본은 15일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6분 반다이크에게 선제 헤딩골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6분 뒤 쿠보 다케우사의 패스를 받은 나카무라 케이토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서머빌의 멋진 왼발 감아차기로 다시 앞섰지만 총공세를 펼친 일본 후반 44분 코너킥에서 오가와 코키의 헤더슛이 들어가면서 이게 가마다 다이치의 머리에 맞고 또 굴절이 되는 행운까지 따랐습니다.
1: 그렇죠.
0: 예. F조에서 가장 힘든 상대로 꼽혔던 네덜란드와 비긴 일본은 스웨덴의 1대5로 대패한 튀니지와 2차전을 치릅니다.
1: 예, 이번엔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선전을 펼치면서 참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야구대표팀 소식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명단이 발표됐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막까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류지연 야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24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 조계현 KBO 경기력 향상위원장은 리그가 또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네. 팀당 최대 3명 그리고 나이는 25세 이하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수는 총 11명이 뽑혔는데요. 김진욱, 최민석, 소영준, 오원석, 곽빈까지 선발 투수가 5명입니다.
1: 네.
0: 그리고 류지환 감독은 선발진과 1, 3루수를 볼 선수가 필요해서 29세 이하로 제한한 와일드카드로 곽빈과 내야수 문보경 그리고 노시환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선수는 김도영 선수죠.
1: 예, 김도영, 예.
0: 뭐 2014 시즌 MVP 올해 홈런왕 경쟁 중인데요. 김도영 선수가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예.
0: 또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 현재까지 명단에서는 병역 미필자가 총 16명입니다.
1: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배구 연맹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은퇴한 이후에 우리 대표팀의 첫 우승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 나갔다 왔는데요.
1: 네,
0: 차상현 감독과 우리 선수단 정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14일 필리핀에서 열린 ABC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대만을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1: 네.
0: 주장 강소희 선수가 팀 내 최다인 14점을 올렸고요. 나연수 선수가 12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소희 선수는 MVP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 최상위권 국가들이 참가하는 발리볼 네이션스컵에서 강등이 됐는데
1: 네.
0: 이번에는 7전 전승 으로 우승했습니다.
1: 예.
0: 김연경, 양효진 등 이제 주축 선수들의 은퇴 이후 좀 하락세를 그려왔었는데
1: 예.
0: 세계 랭킹은 40에서 3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우승과 랭킹 상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고요.
1: 네.
0: 대표팀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진천 선수촌으로 다시 모여서 8월에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과 9월 아시안 게임 준비에 들어갑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화문이 부르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독서할 때 이것들은 필수품이다. 이런 도구 없이 앞에 문장들을 읽었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재미있을 리 없다. 그래서 설명과 이해가 목적인 책은 재미없다고들 말한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책이 나쁘다며 책임을 전가한다. 뉴스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도 똑같다. 뉴스에 나오는 기본 용어, 전문 용어, 지명들을 시청자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다.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니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귀등을 스쳐 지나간다. 뉴스 속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타인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세상 일을 이해할 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나 독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치다. 모르면 알려고 하면 된다. 귀찮아도 사전과 지도를 펼친다. 역사 지도를 활용해도 좋다. 여기에는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에 대한 설명까지 실려 있다. 세계 지도와 자기 나라의 지도 정도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좋다. 책이나 뉴스에서 낯선 지명이 들려오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사소한 준비 하나로 책과 뉴스가 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글로 된 정보를 하나의 체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나열한 딱딱한 책도 소설책처럼 가슴 두근거리며 읽을 수 있게 된다.

훑어보기로 어려운 책을 제압하라. 어려운 책은 우선 바라만 본다. 비싼 책이나 고전이라 불리는 책은 겉모습부터 으리으리하다. 줄바꿈도 거의 없고 깨알 같은 글씨가 숨막힐 듯 빽빽하다. 번역서도 다르지 않다. 처음 보는 단어와 외래어가 가득하다. 제목도 딱딱하고 목차도 근엄한 것이 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두께는 또 어떤가? 이런 걸 읽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기가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 나처럼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우선 훑어보기를 한다. 훑어보기란 책을 정색하고 읽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일단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사오면 아무데나 둔다. 책상이나 책장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나 소파 위에 무심하게 툭 던져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서 마파두부나 카레를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막 다루다 보면 책은 어느새 방풍경에 녹아든다. 처음에 느꼈던 위화감과 거만한 기운이 옅어지고 위엄도 조금씩 사그라진다. 이런데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나 하는 체념이 책에서 배어나온다. 책이 한결 순해진 느낌이 든다. 설렁설렁 읽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식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슬쩍 펼쳐본다. 배가 고플 때는 좋지 않다. 배가 불러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건드려보는 것이다.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놀리듯 설렁설렁 넘겨본다. 책을 정면에 두지 마라. 옆에 내팽겨쳐 두고 심심풀이 삼아 한 손으로 상대하는 느낌이면 충분하다. 목차를 펼쳐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귀를 파면서 곁눈질로 목차를 훑어본다. 에어컨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옆에 물컵이나 리모컨을 둬도 괜찮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책을 휙 뒤집어 놓아도 된다. 찢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막 다룬다. 그러면 어느새 책의 위엄이 반토막 난다. 그때 목차부터 대충 훑어본다. 시시한 무늬를 쳐다보듯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겁먹었던 마음도 사라진다. 이제 소파에 벌러덩 누워 장난치듯 페이지를 넘긴다. 몇 줄 읽다가 다시 다른 페이지를 펼쳐본다. 그러다 보면 문장에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저자가 어떤 리듬으로 글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가는지가 보인다. 요컨대 저자의 글버릇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첫 문장과 끝 문장의 느낌을 비교할 차례다. 처음만 기세등등하고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책이 있다. 니시다 기타로의 선의 연구가 그렇다. 반대로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탄력이 붙는 책도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그런 경우다. 이쯤 되면 책도 처음에 콧대 높던 기세가 꺾인다. 바로 그때가 시작할 타이밍이다. 읽기 만만해 보이는 부분부터 설렁설렁 읽으면 된다. 책상 앞에 각 잡고 앉아서 읽지 마라. 최대한 건방지게, 심심풀이 삼아 읽는다는 태도로 대충 읽어라. 며칠 동안 내킬 때마다 이렇게 툭툭 건드려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절반쯤 읽게 된다. 절반을 읽으면 내용은 대강 파악된다. 그 시점에서 권말 해설을 재미삼아

0: 삼아 읽어본다. 남은 절반은 이제 훨씬 수월해진다. 어렵다고 소문난 대부분의 책은 이런 훑어보기만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어떤 명작은 의외로 엉터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책이 있다. 그럴 땐 그 책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된다. 내용이 빈약하거나 저자의 사고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엉터리는 있다. 예를 들어 니체의 논문 중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글이 적지 않다. 다만 그런 글은 기묘한 픽션처럼 읽으면 나름의 재미가 있다. 논문이라기보다는 사상적 실험에 가깝다. 니체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은 신약 성서의 문체와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풍자와 패러디가 살아난다. 그런 맥락 없이 읽으면 과장되고 난해하게 느껴질 뿐이다. 나는 니체의 매력이 정연한 논문이 아니라 짧은 단상, 아포리즘 속에 담긴 자유로운 발상과 가치 전복의 사고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이데거의 저작에 대해서도 나는 박하게 평가하는 편이다. 형식만 거창할 뿐 핵심으로 좀처럼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많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적다. 존재와 시간이나 형이상학 입문 역시 굳이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니콜라이 베르디아예프의 책은 곰곰이 읽을 가치가 있다. 그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태어난 철학자로 깊은 인간애가 배어있는 글을 남겼다. 그의 글에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힘이 있다. 또한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나 알랭, 본명 에밀 오게스트 샤르티에의 저작은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좋기에 잡지처럼 가볍게 읽어도 무방하다. 특히 파스칼의 책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문장을 그 앞뒤 맥락과 함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에리 프롬의 저작은 모두 중요하며 지금도 충분히 통한다.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프롬의 저작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좁고 아니한지 통감하게 된다. 빅터 프랭클의 책들 역시 지금도 널리 읽힌다. 그의 책은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삶을 버텨낼 용기를 준다. 이런 훑어보기 방식으로 한 권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시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훑어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는 맞지 않는다. 밑줄을 긋고 귀퉁이를 접고 책을 막 다뤄가며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책은 내 돈으로 사는 편이 낫다. 비싸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비싼 책일수록 읽었을 때의 만족감도 크다. 게다가 이런 고전들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절판되었거나 어렵다고 알려진 책도 중고서점을 뒤지면 헐값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술총서나 고전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면 망설이지 말고 집어드는

0: 편이 좋다. 어렵다고 요약본부터 찾지 마라. 겁먹으면 나아갈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어려워 보이는 책이라도 막 다루며 놀리듯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읽히기 시작한다. 요컨대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여도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다. 겁을 먹으면 독서뿐 아니라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스포츠가 좋은 예다. 한번 겁을 먹으면 예전에는 식은 죽 먹기였던 일조차 갑자기 할 수 없게 된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17살 때까지 스키를 탔다. 그런데 18살 겨울부터 스키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 경사가 고작 30도쯤 되는 설원의 정상에 섰을 뿐인데 알 수 없는 강한 공포가 밀려왔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따윈 몰랐는데 말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스키를 그만두었다. 독서와 스포츠는 분명 다르지만 겁을 먹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점점 익숙한 일만 하려든다. 어려운 책이나 고전을 읽지 않는 어른들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괜히 건드렸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덧붙여 이제 와서 읽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멋대로의 계산까지 한다.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과 사물을 쓸모의 유무로만 재단하게 만든다. 독학으로 매일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기계가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진 시시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손익계산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책이나 제목만 들어본 고전을 직접 손에 들어야 한다.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사실 해설서가 더 어렵다. 고전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어렵겠지 하고 지레 상상할 뿐이다. 글자가 빽빽하다고 내용까지 촘촘한 것은 아니다. 특히 철학서는 난해해서 전문가나 학자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비 지식이 없어도 차분히 읽으면 많은 철학서를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해설서나 요약본이 훨씬 어렵다. 마침 옆에 있는 해설서를 펼쳐보겠다. 철학고전 101가지 이야기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다. 값도 싸고 무척 실용적인 책이지만 그건 이미 철학을 아는 사람에게나 그렇다. 초심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예를 들어 근대 철학의 시초가 된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해설한 부분을 보자.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이 해설서가 방법서설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방법서설의 정식 표제는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방법에 관한 서설인데 원래는 세 편의 과학 논문,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의 서문으로 쓰였다. 전체는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에 따라 표제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전통적 학문의 비판, 제2부 근대적 학문의 방법 제3부 잠정적 도덕 제4부 형이상학 제5부 자연학 제6부 장래 학문의 구상 어떤가? 두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야 하는 지면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설명을 읽고 나면 방법서설이 엄청 두껍고 전문적이며 난해한 책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하지만 실제 방법서설은 문구판으로 출간되어 번역서로 85페이지도 되지 않는 얇은 책이다. 문장도 전혀 딱딱하지 않다. 다음은 해설서가 근대적 학문의 방법이라고 이름 붙인 제2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린 시절 궁금한 것이 많아 주변 어른에게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 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언니 오빠들이 쫓고 있는 초대형 라투스요.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1: 그 순간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채령이 시온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채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2: 확신할 수 있어?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날 숲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저거 라투스 맞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알던 라투스랑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변이종이거나 아니면 라투스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왠지 오빠여서 저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1: 자신이 쫓고 있는 라투스가 사실은 시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유라의 마음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마음은 엄마를 잃던 날의 장면으로 활활 타올랐지만 머리가 그 감정에 물을 끼얹었다. 유라는 마음속으로 그 변이 라투스가 시온이 맞는다면 그것을 기필코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0: 언니, 만약에 그 라투스가 라투스가 아니라면, 만약 진짜 우리 오빠라면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면 안 돼요?
1: 유라의 속도 모르고 채령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으나 채령을 생각하니 혼자 달리던 마음이 절벽을 만난 듯 멈춰섰다.
2: 채령일 나처럼 혼자가 되게 하는 게 시온의 손에 죽은 엄마 이야기를 해서 채령이에게 짐을 지우는 게 옳은 일일까? 난... 그래, 노력해볼게.
1: 채령은 원하는 것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유라의 팔에 꼭 매달렸다. 채령이 고맙다고 연신 말했지만 유라는 대꾸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긴 밤이 될 것만 같았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란조는 휴대폰을 열어봤지만 연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1: 이혜진을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문자 하나만 더 남기고 서둘러 움직이자.
0: 베란다에서 강목을 가져오며 효석이 말했다.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 아,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희도 소초모인데.
3: 그럼 일단 어디로 갈 건지 메시지를 남겨놓자. 이혜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너무 시간 지체했어.
0: 잠깐 고민하다 유라가 말했다. 효석과 유라, 채령이 거실에서 강목에 못을 박아놓는 동안 란주와 현우는 연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너를 기다리다가 이혜진의 생사가 위급할 것 같아서 먼저 이혜진을 찾으러 출발하니 마지막으로 초대형 라투스를 봤던 그 숲 근처의 폐공장 지대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1: 폐공장 안에 있는 게 확실할 거야.
0: 강목을 다듬으며 효석이 물었다.
3: 분명히 공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 흔적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간 곳이 재수없게 라투스 서식지였을 뿐이지. 안에 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건물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0: 설명하는 유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분명 숲에서 폐공장 부지로 넘어가는 철조망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미래여고 교복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유라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전했다.
4: 그럼 공장 부지로 간 것은 확실하네.
0: 강목에 못을 박으며 란주가 말했다. 란주는 이번에야말로 그 초대형 라투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작전을 짜자고 말했다. 적극적인 란주의 태도에 현우와 효석도 머리를 싸맸고 죄 없는 체력만 그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유라는 한숨을 쉬며 체력을 방으로 불렀다.
3: 애들한테는 네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5: 진짜 다 같이 우리 오빠 구해주시는 거죠?
0: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유라는 굳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유라는 방문에 기대선 채로 채령이 방에서 나가 소초모들에게 가는 것을 바라봤다. 채령이 소초모들에게 뭐라 말을 하자 세 사람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채령의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란주의 시선은 자꾸만 유라에게로 향했다. 유라는 란주의 근심어린 눈빛을 보고는 그냥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다시 란주를 쳐다봤다. 예전처럼 또 아무 이야기 없이 혼자 고민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채령이 컴퓨터로 간 사이 유라는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3: 사실 채령이가 나한테 부탁했어. 그 라투스가 자기 오빠라면 능력을 없애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린 상태야.

0: 이유는 다들 알겠지.
1: 유라는 말끝을 흐렸다.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역시 이야기하지 말걸 하고 생각한 순간 란주가 유라의 손을 덥석 쥐었다.
0: 그래, 고민되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를 해. 그래야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지.
2: 유라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탁이네. 아직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거지? 채령이는? 자기 오빠가 너희 어머니 얘기한 짓 알아?
1: 유라는 채령이 들어간 방을 헐끗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0: 그놈이 채령이 오빠가 맞는다면 나는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아직 엄마 얘기는 못했고.
1: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현우였다.
3: 일단 지금은 이혜진을 찾으러 가요. 맞닥뜨리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든 그걸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0: 난 변수를 고려해서 계획은 여러 개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USB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아? 밖에 나갔다가 범초본 요원들 또 마주치면 어떻게 해?
1: 유라의 말에 효석과 란조는 체령이 있는 유라 방으로 들어갔다.
0: 우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하자. 여러 계정에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자료도 이메일로 예약 발송해 놓는 거지. 무슨 영상?
2: 장부랑 실험일지를 모니터에 띄워서 영상으로 찍을 거야. 체령이도 인증해 주기로 했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0: 누구한테 보낼 건데? 각 언론 매체 기자들. 그럼 이렇게 해. 우리가 이혜진을 먼저 찾고 그 초대형 라투스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메일이 발송되게 하는 거지. 예약 발송을 걸지 말고 미리 메일을 써두기만 해. 유튜브에는 비공개로 미리 올려두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발송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영상도 공개로 돌리고.
1: 유라의 말에 란주와 효석은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0: 좋은 생각이야.
1: 유라는 효석과 란주가 채령을 데려가 영상을 찍고 메일을 쓰고 업로드를 하는 동안 현우와 함께 무기를 만들고 다른 준비물들을 챙겼다. 연이 없는 전투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기며 유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초인이 다섯이나 되는데 전투에 자신이 없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기는 모습이라니. 한참 영상 찍는다고 부산을 떨던 란주와 효석이 방에서 나왔다.
0: 이제 출발할 준비 됐어?
2: 전부 다 준비됐어. 내 폰 배터리만 빼고.
0: 충전할 시간 없어. 얼른 가자.
1: 다섯 사람은 유라가 나눠주는 강목과 목장갑, 스프레이를 챙긴 뒤 집을 나섰다. 혹시나 간밤에 범초본 요원들이 오지 않았을까 봐 란주가 먼저 내려가 나무들을 더듬었지만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심한 소초모들은 채령을 데리고 은광천변의 숲으로 향했다. 찢어진 철조망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한 명씩 몸을 숙이고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장마철이어서 숲엔 한창 습기가 어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철조망 안으로 들어온 현우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꼭 누가 거기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2: 메시지 보면 오겠지. 얼른 가자.
1: 효석의 말에 현우는 어렵게 발걸음을 돌렸다. 현우가 연유를 그리워할 때마다, 앞으로의 전투가 걱정될 때마다 유라의 마음은 바늘에 찔린 것처럼 따끔거렸다.
4: 야, 무슨 생각하냐?
1: 란주가 팔꿈치를 툭 치며 말을 걸어왔다. 요라는 멍한 표정으로 란주를 쳐다봤다.
4: 너 연휴 생각했지?
0: 귀신이네. 내가 권유라 하루 이틀 보나.
4: 나도 연휴 생각 계속 나는데 너라고 안 나겠냐?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 휴대폰 배터리 다 되기 전에 연휴가 연락 줘야 할 텐데.
1: 유라는 란주의 말에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0: 두 사람은 어느새 앞선 현우와 채령, 효석의 뒤를 따라 천천히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1: 그나저나 너 그 라투스 어떡할 거야? 그게 제 오빠면? 몰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0: 란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유라가 자신이 너무 솔직했나 되돌아보며 후회할 무렵이었다.
1: 나라도 그럴 것 같긴 해. 우리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놈인데. 근데 권율, 만일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은 편안할 것 같아? 어때?
0: 란조의 질문에 유라는 앞서가는 채령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란조는 그것으로 충분히 답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질문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보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 유라는 폐공장으로 넘어가는 철조망 앞에 멈춰선 란조에게 근처 식물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초대형 라투스가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 처음엔 철조망을 찢었는데 그 아래로 넘어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컸네. 아래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이해진 옷이 찢어졌어. 철조망 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왼쪽 저 안쪽으로 사라졌어. 근데 최근에 또 혼자 여기를 오가는 적이 있는데? 먹을 걸 구하러 나온 건가 봐. 소형 라투스를 물고 여러 번 이 철조망을 넘어다녔어. 저 안쪽에 놈의 네스트가 있나 봐. 그리고 최근 오간 기억에 이해진의 모습은 없어.
0: 란주의 말에 소초모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해진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다는 뜻일지 몰랐다. 유라는 모두를 재촉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도련님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는 다른 동네 고양이 두 마리를 쓰다듬으며 귓가에 무슨 말을 속닥이고 있었다.
2: 현우 뭐해? 빨리 와!
3: 가요!
0: 현우는 고양이 두 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고양이들, 도련님과 함께 철조망이 찢어진 아랫부분을 기어 넘어갔다. 지난번에 초대형 라투스의 서식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창고 건물의 왼편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커다란 건물 세 개가 디귿자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양쪽 건물은 굳게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지만 가운데 있는 건물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선택지는 한 가지 뿐이었다. 너무 쉽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유라는 이곳에 정말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란조는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 문을 열었다. 사방에 나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지만 거대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의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들어오라는 란조의 손짓에 현우와 효석, 유라가 차례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총 네 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고 양 끝에는 한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냈을 커다란 기계가 놓여 있었다. 머리 위로 고개를 드니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위험해 보이는 철근과 자재들이 눈에 띄었다. 멈춰선 채 어둠과 먼지 속에서 녹슬어가는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건물의 가장 오른편, 즉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부분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유라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소초모들도 소리를 들은 건지 하나 둘 건물의 오른쪽을 쳐다봤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이해진이 엎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에는 공장에서 썼을 법한 더러운 천이 칭칭 감겨 있었고 엉망으로 잘린 검은 테이프가 입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절단면이 엉망인 걸로 보아 발톱이나 이빨로 찢은 것처럼 보였다. 란주와 유라는 이예진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며 이예진은 필사적으로 뭐라 말하듯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입에 붙은 테이프를 하나씩 벗겨냈다. 접착력이 센 테이프여서 하나씩 뗄 때마다 예진은 고통스러워했다. 고채령이 다가와 예진의 몸에 손을 얹었다. 팔다리 여기저기에 난 상처들을 봤기 때문이다. 몸에 엉망진창으로 돌리고 얽힌 천을 풀고 테이프를 모두 떼자 예진이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내 외쳤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단 한 번의 선거로 적군의 99% 이상을 무찌른 전투는!
1: 외계인설, 돌연변이설, AI설에 시달렸던 을지문덕은 공교롭게도 살수대첩 이후에
2: 운이 좋으면 을지문덕을 볼 수도 있어.
0: 조금만 더 올라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장!
3: 커드명 힌돌 끝내줘!

와이파 한국인 188번째 풍월주 김유신 24번째

0: 어두운 산 속에서 볼일을 마치고 텐트로 돌아오는 김유신과 낭도일.
1: 저 풍월주님, 제가 아까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2: 꿈?
1: 네, 여자가 셋이나 한꺼번에 나타나가지고.
2: 셋이나?
1: 아유, 정말입니다. 그것도 완전 막 여신 막 확 드레스 막 확 메이크업 빡 이렇게. 야, 여신 셋이 제 바지가랑이를 자꾸 막 늘어지면서.

0: 혹시 그 여신들 이름이...
1: 동성애를 하기는 했는데...
2: 저 여신 맞고요. 나는 내림!
3: 혈예 골화?
1: 그...
0: 내림, 혈예 골화?
1: 맞다!
0: 호국 신이에요! 뭐 이러던가?

0: 나타난 여신들을... 어? 아, 아는 사이세요?
1: 내 꿈에도 나왔어.
0: 아니, 여신들이 꿈속에서 양다리를...
1: 나한테도 가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했어.
0: 어? 그럼 아까 혹시...
1: 흰돌? 너도?
0: 아니, 젠장 이거... 흰돌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두워서 분간을 할 수가 있나 이거?
1: 너와 내가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0: 에? 경고요? 누구냐? 흰돌.
2: 순간 낭도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김유신.
3: 정체를 밝혀라! 하나, 둘!
4: 아야, 우리야, 우리!
0: 우리 같은 분이야, 같은 분.
3: 아, 놀랬잖아.

0: 모든 총목에서 탑을 찍는 인간 병기 터미네이터예요.
1: 백석은 특수훈련과 생존훈련을 마스터한 고구려의 첩자일지도 몰라.
2: 눈을 감고 누워서 백석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는 김유신.
3: 고구려에 가야겠습니다. 지피 튀기면 백전불태.
1: 그래, 처음부터 날 고구려로 유인하기 위해 접근했는지도 몰라.
3: 조금만 더 올라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화장실과 세면장, 바베큐장도 아주 끝내줘요.
2: 그렇지, 고구려로 이동하는 내내 노련한 가이드 역할을 했던 백석이다.
1: 맞아, 고구려로 가는 지름길을 내비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
4: 거듭이야 돌.
5: 아니, 고구려 사람의 손을 막 이렇게 막 잡고 막 어쩔 여신 맞아요? 아니, 고구려로 들어가다니.
1: 고드명 흰돌.

0: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1: 내가 아이언맨한테 두들겨 맞는 꿈.
2: 에? 아이언맨이 형님을요?
1: 아휴, 꿈에.
2: 아니, 아무리 꿈이어도 그렇지. 시국이 이런데 작가 동의까지 감수하면서 왜 아시아까지 원정을 막아주고. 이건 월권입니다.
3: 오바가 있네.
2: 기회가 되면 제가 반드시 아이언맨의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리겠습니다.
3: 기회는 오지 않아. 그리고 아이언맨의 코는 처음부터 납작했을 거짓말쟁이야.
4: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2: 풍월주님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는 형님의 명령이라면 지옥문이라도 열겠습니다.
4: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2: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3: 아니다, 가자. 한시라도 빨리 고구려 땅을 밟고 싶구나.
2: 예, 형님!

0: 나는 계속해서 산길을 이용해 고구려로 이동하는 김유신과 일행.
1: 설마 그 이대로 국경을 넘으시진 않겠죠?
2: 이제 곧 고구려입니다.
1: 이 산을 넘는 순간 우린 아직 아니었지.
3: 내가 알아서 해.
4: 백 브라더, 브라더 백!
5: 잠깐만,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6: 발길을 멈추라니요?
3: 아무래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아.
6: 에, 고구려 국경이 코앞인데.
3: 보조 배터리를 놓고 왔어.
1: 주님이 그 엄청나게 아끼는 그 핑크색 보조 배터리.
6: 아, 고구려에 도착하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핑크색으로.
3: 베이비 제가... 핑크인데? 아이고. 거기나 한정판이라서 지금 시중에서도 구할 수도 없다고.
1: 큰일이야, 형. 그거 우리 붕얼주님 그 보조 배터리 없으면 안 되는.
3: 그래, 난 꼭 그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돼.
1: 맞아요.
3: 고구려에 장기 체류할지도 모르는데 돌아가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네.
2: 아이고, 고구려, 아이고, 젠장, 그걸 잘 챙기셨어야죠.
1: 아유, 그건 할 수 없지. 그냥 아이, 다시 금성에 갔다 와야죠.
6: 예예예 알겠습니다.
3: 미안하다. 미안해. 흰 돌 백석 브라더.

0: 어? 아니 그 해외로 전지훈련을 간다더니. 아니 왜?
1: 모르겠어요. 아무튼 형이 지금 온다고
2: 문자가. 어머니 좋았어요.
1: 왔다.
2: 어머니.
0: 형.
3: 무사하게 금성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 김유신.
0: 아유 전지훈련을 간다더니 가던 일에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4: 아니에요 어머니. 저기 죄송하지만 술상 좀 부탁드립니다.
0: 술상?
5: 술이라니요 풍월주님. 바로 떠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4: 목은 축여야 할 거 아니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안주는 필요 없어요.
0: 그래 자.

0: 잠시 후.
1: 자, 잠깐 받아.
2: 예. 자. 아유, 우리 형님 사랑이 넘치세요.
0: 백석의 자네 김유신이 술이 넘치도록 따라준다.
3: 나는 신라와 나에 대한 너의 넘치는 열정과 충성을 진심이라고 믿었다.
2: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3: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때는 나도 잠시 널 불화도로 착각했지.
2: 착각이라뇨?
3: 아직도 내가 너의 불화도로 보이느냐?
2: 붕어 주님.

0: 형님, 동아주님, 비로소 맹세하진 않았지만 어찌 저의 충동을...
1: 칼 끝에 피가 묻어야 실토를 하겠구나.
0: 잠깐! 잠깐만요.
2: 백석의 목에 그대로 칼 끝을 대고.
1: 코드명 화이트 스톤 백석
0: 김효신,
1: 이제야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0: 난 고구려의 비밀 요원이다.
1: 니놈의 미션이 뭐냐?
0: 나의 미션은
3: 신라화랑 붕어교 김효신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구려로 유인하게요. 이 작전 운영은 10일 후에 자동 폭파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될 텐데.
1: 아주 바쁘구나, 바빠. 겨우 청소년 수련단체 짱인 날 납치하려고 고구려에서 비밀 요원을 파견했다고?
0: 처음엔 나도 황당했지.
1: 난 아직 정식 데뷔도 하지 않았어.
0: 너의 정식 데뷔 자체를 막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1: 왜? 나 김유신을 어떻게 알고?
0: 김유신, 너에겐 너도 모르는 너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
1: 내가 무슨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야? 나도 모르는 나의 출생의 비밀?
0: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1: 난 당연히 김유신.
0: 과연 네가 김유신일까? 네 속에 또 다른 너는 누구일까?
1: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0: 김유신! 너의 출생의 비밀! 다음 시간에!

0: 아우 정말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궁금하네요. 이자요?
1: 혹시 변사하세요? 이규치.
2: 그래 유신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은 내가 다음 시간에 만명 이명.
3: 와이파이 한국이 다음 시간에 계속된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제주 특별자치도의 오름 몇 군데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주를 여행하면서 올레길과 함께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단어가 오름인데요. 오름이란 제주의 중산간지대 곳곳에 불쑥불쑥 솟아있는 봉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외지 사람들의 눈에는 야트막한 산봉우리 정도로 보이는 오름은 제주 사람들이 무척이나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을 비롯해서 모두 360여 개의 오름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젊을 오름, 용눈이 오름, 검은 오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제주의 오름은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젊을 오름입니다. 젊을 오름은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젊을 자연휴양림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젊을 자연휴양림의 주요 탐방로인 젊을 오름 탐방로를 이용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젊을이라는 이름은 사찰의 약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젊을 자연휴양림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젊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을 오름 탐방로는 젊을 자연휴양림의 탐방로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입니다. 숲길도 걷고 가벼운 등산도 하고 제주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오름에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오름 탐방로의 도착 지점인 젊을 오름에서는 가볍게 분화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요. 오름 주변의 시원스러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두 군데의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젊은 오름 분화구 한쪽에는 장생의 숲길로 이어지는 탐방로도 있습니다. 젊은 오름에 이어 찾아갈 제주의 오름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용눈이 오름입니다. 용눈이 오름은 제주의 바람을 사랑했던 사진가 김영갑 씨가 즐겨 찾았던 곳인데요. 용눈이 오름 꼭대기에서는 제주 중산간지대의 참모습을 앞눈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야도 좋아서 성산 일출봉과 우도,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라산도 볼 수가 있고요. 제주의 세찬 바람을 몸과 소리로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용눈이 오름은 약 1시간 정도면 왕복이 가능한 낮은 오름인데요. 용눈이라는 이름은 그 생김새가 마치 용의 눈을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제주의 오름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검은 오름입니다. 검은 오름은 지난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생각처럼 그리 쉽게 등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에 걸쳐 화산지형의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검은오름은 제주 화산섬과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지방선거 부실관리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구청 관계자들의 대화방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년 번호가 없는 예비투표지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 이 투표지엔 1년 번호를 손으로라도 써 넣어야 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아예 번호를 매기지 않은 투표지가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단독 보도 먼저 이도윤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선관위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단체 대화방에 투표용지 부족 사실이 오후 1시 29분 잠실 사동투표소 세 곳에서 처음 보고됩니다. 용지는 점점 바닥났고 민원이 심하다, 주민들이 항의한다, 급하다,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집니다. 결국 오후 4시 40분쯤 여기저기서 투표 중단이 속출합니다. 투표용지를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혼돈 속에서 오후 5시 13분 1년 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란 지시가 내려옵니다. 투표용지의 수량과 배부처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1년 번호는 기표 전 때내 선관위가 별도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투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정식 투표용지가 아닌 예비용지가 번호 없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3: 무번호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4: 되는지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3: 잊지 않아서
2: 정식 투표용지는 떨어졌고 유권자들은 밀려드는 혼란한 상황. 선관위 관계자가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건 6시간 동안 단 7차례뿐이었습니다. 확인 중, 모니터링 중이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네, 이렇게 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무번호 투표지는 향후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지만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지를 몇 장이나 썼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5: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60여 종 분량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적어 각 투표소에 배부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이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수기 번호도 없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겁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유권자들에게 전달돼 실제 투표에 쓰였는데 투표용지에서는 1년 번호란이 절취돼 배부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용지에 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번호가 없으면 투표용지가 제대로 교부됐는지 교차 검증이 어려워지고 법적 하자로 인정되면 해당 표의 유무효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무결성이 담보되어야지만이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0: 큰 흠결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하지만 선관위는 실제 무번호 투표용지가 몇 장이나 투표에 쓰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련 번호는 투표에 쓰인 용지 매수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일 뿐이라며 무번호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와 효력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2: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혼란은 투표지를 적게 찍은 것뿐만 아니라 배분과 후속 대처까지 모두 엉망이었기 때문이라는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투표지가 모자랐던 곳들도 인쇄량을 크게 줄인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지용 기자가 전국 투표지 인쇄 현황을 입수해 단독 보도합니다.
3: 지금 화면을 유효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4: 투표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받았던 투표소는 전국 35개 자치구 91곳입니다. 투표지를 얼마나 줄였길래 부족했나 인쇄 현황을 봤더니 이 가운데 13개 자치구는 선거 인수의 60% 이상을 찍었습니다. 선관위 지침인 50%보다 많이, 지난 선거보다 적게 찍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전국 현황을 봐도 절반 정도는 지난 대선 때처럼 60% 이상을 인쇄했습니다. 그럼 왜 이번만 투표 일시 중단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을까?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부족이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비용지로 해결해 왔는데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지가 7장이나 되니 예비용지에 번호 부여하고 조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도 적당히 투표지 배분했다 임기응변 대처에도 큰 문제 없다 보니 이번 역시 체계적 매뉴얼 준비도 인력 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이...
4: 결국 선관위 관행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선관위는 투표지 인쇄 부족만 탓하고 있습니다.
6: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의 무능에 있었다고 왜 이러한 실패를 빚었는지 철저히 따질 예정입니다.
4: 선관위는 사전투표 불신이 확산해 예상보다 본투표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 문제란 건데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도 이번 사태 이후에야 투표지 인쇄 축소 지침을 안 걸로 조사됐다고 내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톱스타 3명이 오늘 모두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축구사를 다시 썼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눈물을 흘리는 아르헨티나 관중들. 여섯 번이나 월드컵에 출전한 메시를 향한 뜨거운 눈물 속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전반 17분 메시의 전매특허 왼발 가마차기 골은 자축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중앙선 아래에서 수비하던 알제리의 골문을 여는데 단 5초면 충분했습니다. 후반 15분 마칼리스테르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를 막고 나오자 한 발 빠른 움직임으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은 자신의 아들인 알제리 골키퍼 루카 지단의 데뷔전을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39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메시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1분에도 골문 아래에 낮게 꽂히는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포르투갈의 호날두 기록을 갈아치운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해트트릭. 동료에게 패스해 알제리 수비수를 떨쳐냈고 잠시 헐거워진 틈을 노려 허를 찔렀습니다. 200번째 A매치 경기에서 월드컵 통산 16골을 기록하며 독일의 클로제와 최다 골 동률까지 이뤄냈습니다.
8: 저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즐깁니다. 저는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경쟁하는 것도 즐깁니다. 리오넬 메시.
7: 각종 월드컵 기록을 새로 써내려간 메시는 자신이 왜 이 시대의 축구 황제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2: 메시를 이어 다음 축구 황제 자리를 노리는 프랑스의 음바페도 세네갈을 상대로 두 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는 24년 전 한일 월드컵 때 당한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9: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프랑스는 식민지로 점령했던 세네갈에 1-0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예선 탈락에 수모를 겪었습니다. 24년 만에 리턴 매치도 전반은 세네갈의 역습이 매서웠는데 특히 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사르의 슛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10: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야, 이 찬스를 하늘로 날립니다.
9: 이 사이 음바페는 좀처럼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지만
10: 스스로도 손가락으로 요만큼 짧았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9: 후반 21분 올리셰의 마법 같은 패스를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해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교체 투입된 바르콜라가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빠른 침투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세네갈도 후반 추가 시간 만회 골을 넣었지만 음바페는 곧바로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추격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월드컵 14호이자 프랑스 통산 최다 골 기록까지 갈아치우는 골이었습니다.
8: 프랑스 대표팀의 새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9: 축구왕제 등극을 준비하는 음바페의 지휘 아래 프랑스는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2: 압도적인 득점력과 파괴력을 가진 노르웨이의 홀란도 자신의 별명이 왜 괴물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월드컵 데뷔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28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울려 퍼진 노르웨이 국가를 부르는 괴물 공격수 홀란. 마침내 밟은 북중미 땅, 홀란은 한풀이 하듯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측면에서 낮게 깔린 크로스에 왼발을 갖다 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10: 슈퍼스타의 존재가 확인한 것입니다.
9: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월드컵 골문을 가는 지 10분. 이라크 역시 무려 40년 만에 나온 득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10: 40년 만에 맞보는 골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9: 하지만 동점의 긴장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건넨 패스가 짧았고 홀란이 가로채기 득점을 기록하며 4분 만에 역전합니다.
10: 아, 이렇게 되면 이라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겠습니다.
9: 홀란의 활약에 경기는 순식간에 노르웨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후반 31분 수비수 웨스티고르의 헤딩골이 터지며 격차를 벌렸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이라크의 자책골까지 나오며 4-1 대승을 거뒀습니다.
8: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죠. 물론 행복하긴 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엘링
9: 홀란이 이끄는 노르웨이는 27일 음바페의 프랑스를 상대해 세계 최고 골잡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2: 우리 대표팀은 모레 멕시코와의 대결을 앞두고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훈련장에 불법 드론이 떴습니다. 다행히 전술이 유출되진 않았고 현재 경찰이 드론을 날린 남성 두 명을 쫓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11: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을 대비해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초반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던 중 훈련장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불법 드론이었습니다. 대표팀 보안 요원의 연락을 받은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발사해 드론은 훈련장 인근으로 추락했습니다.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군 병력 등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했지만 조종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 두 명은 이미 드론을 회수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국적 등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본격 훈련 전이었기 때문에 전술 노출 등의 피해는 없었고 선수단 전원은 훈련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 워밍업 훈련 중이라 크게 선수단 훈련 분위기에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8: 이재철 축구대표팀 언론 담당과
11: 이들의 도주 장면은 대표팀이 훈련을 위해 촬영하고 있던 영상에 담겼지만 드론을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띄웠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3: 전력이 노출을 최대한 더 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8: KBS 월드컵
13: FIFA에서 각 팀에 대한 전력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11: 대표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멕시코 경찰은 신원 특정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4: 한편 우리의 2차전 상대 멕시코도 드디어 결전지인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현지 수많은 팬들이 멕시코 대표팀을 맞이하며 매운맛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멕시코 선수단은 결전지 과달라하라로 이동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우중훈련에 매진하며 막판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0: 출발 마치고 멕시코 시티를 떠나는 과정이 현지 방송에 생중계될 정도로 2차전을 앞둔 멕시코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대표팀을 맞이하는 과달라하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1: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멕시코 대표팀이 과달라하라에서 묵는 호텔 앞인데요. 선수들이 도착하기 3시간 전부터 이렇게 많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0: 선수들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팬들은 마치 우리의 꼭지점 댄스를 연상시키는 단체 군무로 흥을 돋우고 휘날리는 멕시코 국기 위로 초록색 홍염까지 터뜨리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리아치 악단의 환대 속 선수단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떠나지 않는 팬들의 화답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걸어나온 멕시코 선수단. 팀의 정신적 지주 오초아부터 월드컵 1호 골의 주인공 히뉴네스까지 화끈한 팬서비스로 과달라하라의 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 멕시코 과달라 홈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분위기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선수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젯 멘도자.
3: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0: 홈팬들의 폭발적인 응원 속에 사기를 끌어올린 멕시코 대표팀은 이 열기를 한국전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4: 이렇게 멕시코 홈에서 치러지는 2차전은 열광적인 응원 압박에 더불어 날씨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기에 접어든 현지에선 밤마다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5: 마치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 영상은 불과 사흘 전 과달라하라의 모습입니다. 갑작스레 퍼부은 엄청난 폭우로 인해 시내 도로는 순식간에 침수가 됐습니다. 현지 뉴스에서도 월드컵 기간 중 쏟아진 폭풍우는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2: 정말 엄청난 폭풍입니다. 이곳 과달라하라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차량 통행 마비, 침수, 가로수 점도, 전력 및 인터넷 서비스 마비 등을 유발한 폭풍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이마인 뉴스.
5: 현재 우기인 이곳 과달라하라는 한낮엔 이렇게 화창하다가도 해가 지기만 하면 날씨가 180도 돌변하기 일쑤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피파도 멕시코 기상청과 함께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6: Con la FIFA. FIFA
2: 측은 며칠 전부터 멕시코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들과 긴밀하게 실시간 대책회의를 하고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상전망과 돌발 상황 대응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5: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멕시코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배수시설이 완벽한 경기장이라는 겁니다. 한편 경기 당일 과달라하라 지역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2차전 티켓 가격은 400만 원을 이미 훌쩍 넘기는 등 열광적이고 일방적인 현지 분위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이렇게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 대표팀 필승 전술을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텐데요. 체코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공식을 멕시코전에서도 다시 꺼낼 수 있을지 신익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7: 체코를 상대로 황인범은 수비 사이로 찔러온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뒷공간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어 득점했습니다. 체코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의 공간, 이른바 하프스페이스를 정확히 침투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역전 골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백승호의 로빙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오른쪽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고 오현규가 왼발 논스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수비와 수비 사이 하프스페이스 침투였습니다.
8: 빌드업하는 상황에 이강인 선수가 저희 하프스페이스에서 좀 더 더 자리를 지켜달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 끝나면은 오버로드 반대쪽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9: 하프스페이스는 골대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가 나눠서 맞는 경계선인데 이 압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간격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체코전 두 골 모두 바로 이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로 55% 이상 공을 터치한 팀을 표시했습니다.

0: 코진영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6곳으로 나눴는데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1: 멕시코의 수비 중심 세사르 몬테스가 이번 경기에 빠집니다. 수비 조직의 핵심이 빠진 만큼 하프 스페이스의 균열이 체코전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빌드업 단계에서 흔들린다면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체코전에서 검증된 하프 스페이스 침투. 멕시코전에서도 또 한 번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KBS 이영표 해설위원도 멕시코전 승리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힘과 높이를 앞세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3: 이영표 위원은 1차전 상대 체코가 위압감을 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힘과 높이의 우위를 앞세워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의 김민재라 불리는 장신 수비수 몬테스가 1차전 퇴장으로 결정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공략해야 한다는 겁니다.
4: 후반에 또 조규성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5: 그렇게
4: 된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체코전 역전골로 자신감을 채운 오연규를 최전방에 세우고 여전히 위협적인 손흥민을 왼쪽 측면에 배치하면 두 선수가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손흥민 선수와 만약에 오연규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같이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영표 의원이 꼽은 경계 대상은 대회 1호 득점자이자 호날두를 제치고 사우디리그 득점왕에 오른 키뇨네스입니다.
4: 뒤쪽에서 뭐 이한범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적절하게 오른쪽에 서령우 선수를 좀 커버링을 해주고 도와주면서 그쪽 공간에서의 이 키뇨네스 선수의 영향력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멕시코는 조 1위를 차지해 16강전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치르겠다는 구상이라 우리에게 지면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6: 홈팬들 앞에서 조급해질 수 있는 멕시코를 압박할 전략이 대표팀에 필요해 보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오늘은 세계 최고의 축구 별들이 골잔치를 벌였죠. 그 활약상 오늘의 월드컵으로 정리했습니다.
7: 기회는 충분히 만들 시간이 됩니다. 슈퍼스타 분위기 넘어가려고 할 때 거의 멱살 틀어지고 난다.
8: 지금 이 슈팅은 프랑스 월드컵 역사에 남을 만한 슈팅이고요.
7: 네.
8: 이렇게 되면서 은바페는 프랑스
7: 올리세 왼발 올리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멘디 맞고 나갑니다. 멘디 선가.
8: 지금은 쿤데의 압박으로부터 시작이 된 공격이었습니다.
7: 네.
8: 여기서 볼터치가 좀 길자 쿤데가 압박을 잘 해냈고요. 순간적으로 올리세에게 기회가.
9: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그 화려한 탱고 첫 스텝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겠습니다. 아, 캔자스시티 스타디움.
8: 여기가 방금 메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는데요.
9: 자, 잡았어. 메시가
8: 찬스예요.
9: 자, 메시가 찬스. 17분입니다.
8: 수비에서 볼 한번 받았는데 그게 골로 연결되는 아르헨티나의 파워입니다.
9: 메시 헤드트릭. 메시
8: 아르헨티나의 공격. 아르헨티나 공격은 메시로 시작했다가 메시로 끝나네요.
9: 왼쪽으로와 홀란드 들어가는
10: 왼발 나가고 가운데 갑니다. 웬만한 몸싸움은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오!
8: 골! 홀란!
10: 야, 홀란의 월드컵 2호 골.
8: 예.
10: 준비하기 때문에요.
8: 네, 치열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
10: 그 체크는 적중입니다.
8: 올라가요.

0: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1: 경기 결과는 노르웨이가 4대1로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2: 역시 헤트트릭으로 3대0으로 승리합니다.
3: 네, 이보다 좋은 출발은 없다.
4: 새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곳이 결정됐습니다. 2038년까지 경북 영덕군에 원전 2기가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의 소형 모듈 원전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5: 우리나라 33번째, 34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후보 부지는 경북 영덕군입니다. 최대 출력 1.4기가와트 원자로 2기, 6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부지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원전 후보지가 정해진 건 14년 만의 일입니다. 경북 영덕군은 14년 전에도 원전 부지로 선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습니다. 그 사이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등의 등장으로 전력의 값어치는 올라갔습니다.
6: 에너지 대전환은 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미래의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5: 우리나라 최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선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해서 주민들 뜻을 사전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7: 어떤 영향을 주민들이 받게 될 건지 주변의
8: 박태령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 대외협력국장
7: 공론화되지 않았고요.
5: 한수원은 SMR 한기는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 완공한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4: 이번에 더 관심이 가는 건 규모가 작은 미니 원전 SMR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 소형 원전이 왜 중요한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거대한 콘크리트 돔 구조물이 바닷가에 바짝 붙은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원전의 전형입니다. 두께 1m가 넘는 격납벽으로 원자로를 둘러싸고 바닷물을 끌어와 냉각수로 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훨씬 작습니다. 대체로 기존 원전의 수십 분의 1 수준입니다. 원자로, 가압기, 냉각펌프 등 대형 원전의 주요 설비를 금속재 원자로 용기 안에 일체형으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작으니 입지 선정이 자유로워집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피 구역을 최대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원자로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 공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공급의 판을 바꿀 거란 기대를 키웁니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에 SMR을 붙여 짓자는 구상 등이 나옵니다. 구글, 오픈 AI 등 주요 AI 기업은 앞다퉈 SMR 회사에 투자하거나 계약하고 있습니다.
10: Not only will they be safer, but they can be built much faster.
11: SMR은 더 안전하고 훨씬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메가와트당 건설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 베르크.
9: 아직은 이론적 관측입니다. 실제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실증이 필요합니다. 개발 단계인 한국형 SMR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국내 건설 이력은 필수입니다.
12: 원자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증이 필요하니까 먼저 우리가 지어서
11: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12: 매해라 하는 게 우선이겠죠.
9: 지금까지 SMR로 실제 전력을 생산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1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목표 수준인 2%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국제유가 하락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최고 가격제 종료 시기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변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추진합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감액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고점 국립대학 3곳을 지정해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3개 대학은 학교당 약 1천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가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1,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종료 이후에도 오랜 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5,205억 원을 찾아내 국고로 수납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2024년부터 정리해오고 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김 교수는 10여 년째 달리기를 이어오며 이제는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대에 완주하는 실력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첫 마라톤을 마친 뒤에는 다시는 달리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달리기가 일상이 됐고 달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이야기도 더 깊이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 전진의 에너지를 달리기에서 얻는다는 사람, 달리기를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말하는 김세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세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세계 6대 마라톤을 다 출전하셨더라고요.
1: 예, 그 뭐 막 이걸 다 뛰어야겠다 결정해서 뛴 건 아니고 달린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제 국내 마라톤에서 뛰어보니까 뭐 해외 마라톤도 있다더라.
0: 근데 요즘은 신청도 어렵다 그러던데요.
1: 제가 달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예, 저는 그냥 예, 한산하던 때.
0: 이야. 그러니까 그 6대 마라톤 하면은 이제 보스턴 마라톤, 네. 또 런던, 또 도쿄, 네. 또 뉴욕, 또 어디 있죠?
1: 베를린, 시카고.
0: 네. 아, 네. 거기를 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마라톤으로 이렇게.
1: 어쩌다 보니까.
0: 그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회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1: 아, 실제로 근데 이제 각 대회마다 이제 네. 낯선 곳이고 또 되게 여러 인종이 서로 다른 생김새, 뭐 키도 다 다르고 저는 진짜 가면 완전 쪼꼬미거든요. 네. 막 언어도 다르고 이런 환경에서 뛰는 게 딱 다 각자 이제 색달라서 이 대회마다 다 기억이 나기는 해요.
0: 네.
1: 그 보스턴 마라톤은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명한 데고 송기정 감독님이 이제 우리나라 네. 선수들 데리고 나가서 뛰셨던 대회고 또 런던 마라톤 또 아름답고 베를린은 또 어떤 그 기록의 산실 주로가 기록이 잘 나와서 아. 유명하고요. 시카고는 또 바람의 도시고
0: 네.
1: 뉴욕은 또 그 어마어마한 그 응원 열기 또 러너들이 엄청 정말 그 흥분돼서 뛰는 그 분위기가 또 색다르고 도쿄 같은 경우는 가깝고 또 그렇지만 일본 이제 시민 러너들이 아주 많고
0: 네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적이어서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서울 국제 마라톤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국내 마라톤하고 좀 외국 나가면은 마라톤 대회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1: 네, 일단 좀 자유롭고 예.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이 길어요. 그냥 걸어서 완주해도 돼요.
0: 외국은 좀 여유가 있구나.
1: 아, 네. 그냥 그날 예. 하루는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축제

0: 돼서 뉴욕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냥 밤이 되어서 불이 다 꺼지고 어둑어둑해져도 끝까지 그 러너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참 저는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신 선생님이시네요. 저 마라톤만 뛰신 게 아니더라고요. 산길도 뛰시더라고요. 산악 마라톤도 하시고.
0: 예. 네네. 맞습니다.
1: 그 마라톤하고 트레일러닝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0: 네, 많이 다르고 실은 네. 트레일러닝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해요.
1: 예.
0: 대자연 속의 산이나 이런 오솔길, 초원 이런 이제 트레일 지역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트랙이나 아니면 트레드밀에서 뛰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1: 네.
0: 이런 숲길이나 산을 찾아 달리면 그 은근한 오르막 또 이제 돌뿌리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산길이 풍광에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주변을 살피고 달리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달리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또 이제 트랙 달리거나 도로에서 달릴 때는 뭐 400m마다 1km마다 시계를 자꾸 보지만 산길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몸의 감각에 좀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달리는 속도나 기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지는 템포에 맞춰서 달리게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대회 마라톤 대회는 도로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달리면서 좀 막자질 거란 맛이 있는데 숲에서 달릴 때는 길이 좁기 때문에 뭐 많아야 두세 명 이렇게 짝지어서 달리게 되면 그 달리는 배경이 자연 속이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몰입감이 좀 커지고 평온해지는 네. 즐거움이 있습니다.
1: 달리는 맛이 또 다른가 봐요. 예,
0: 예 맞아요.
1: 롯데월드타워 123층인데 전 아직 꼭대기에 못 가봤는데 거기 달리기 대회도 나가셨다고요?
0: 맞아요. 123층 달리기 대회는 그때 마침 롯데월드타워가 개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마라톤 훈련을 하다 보면 계단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세 훈련을 하기도 하고 힘든 중에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단 훈련을 많이 하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구경도 해볼까? 타워 구경도 해볼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1: 얼마나 걸렸어요? 기록이
0: 2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 123층을.
0: 나중에는 이게 막 내가 올라가는지 계단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지 이제 무아지경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1: 평지보다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0: 숨이 많이 차요. 예, 네. 숨이 많이 찬데 또 대신에 이제 금방 올라가니까요.
1: 예. 지금 이제 뭐 15년 정도 된 뭐 그 마라토너가 되셨단 말이에요.
0: 네, 네.
1: 최고 기록은 처음에 뛰었을 때 5시간 10
0: 1분?
1: 1분이라고 네. 하셨죠. 지금은 최고 기록 얼마?
0: 지금 최고 기록은 3시간 7분 30초인데요.
1: 무지 잘 뛰는 거 아닙니까? 3시간 7분 정도면?
0: 저 같은 체격에 그 정도 뛰면 제가 생각해도 잘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너무 평온하게 말씀하셔서. 원래 달리기 잘하셨어요?
0: 아닙니다. 저는 100m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21초, 23초 나오고
1: 그 정도면은
0: 되게 저기 느린 거예요.
1: 하위권인데요.
0: 네, 네, 느려요.
1: 저 예전에 100m 기록 저 17초까지 뛰었던 사람인데.
0: 네. 네, 저는 17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1: 근데 마라톤이 된다는 거군요.
0: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피지컬로 뛰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힘든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3시간 7분 기록이 나오려면 100m를 몇 초의 속도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0: 이제 26초 정도로 계속 뛰는 거죠.
1: 와.
0: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뛰는 거기는 했어요.
1: 네. 대단하십니다. 100m 기록이 21초, 22초라는데 마라톤을 3시간 7분에 뛰셨다고 하니까 잘 못 뛰는 분들도 이거 나도
0: 하실 수 있습니다.
1: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헛된 또 희망을 또 품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0: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를 터득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달리기가 뭐 신체적으로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서 실제로 달리기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있습니까? 예.
0: 실제로 네. 그 거의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질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마음 상태를 개선하는데 달리기는 할 수만 있으면, 예, 할 수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경우는 공황 증상 겪으시는 분들인데 공황 증상 겪으시는 분들 중에도 달리기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하고 계신 운동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 하고 계신 달리기를 조금 더 그 공황 증상에 치료하는 데 맞춰서 좀 변형해서 치료법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1: 근데 공황 증상이 오면 실제로 막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네네. 막 숨 차고 이런 상황인데 달리기를 그거 할 수 있을까? 달리기 하면 또 숨 차잖아요.
0: 맞아요. 예. 그제 가장 힘든 게 숨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불안해지고 이러다 죽지 않을까? 또 이 증상이 언제 다시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공황장애의 가장 힘든 점인데 저희가 노출 치료라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일부러 노출을 해보고 괜찮네. 지나간해를 경험하는 게 이제 치료의 핵심 포인트인데 네네. 달리기를 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숨이 차도 불안해지진 않거든요. 아, 내가 이거 뛰고 있으니까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오히려 뭐 한 20분 워밍업 하고 뭐 한 30초 빠르게 달리고 뭐 100m 질주하고 뭐 한 30초 쉰다든지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그 심박이 올라가는 상황에 자꾸 노출을 해보고 다시 심박이 낮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실제로 이제 심박이 변화가 생기는데 안정화하는데 실제로 생체학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아 호흡이 가빠지지만 다시 가라앉는구나. 괜찮아지겠지. 이걸 경험하면서 이제 증상이 생겨도 지나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약을 끊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1: 아, 이 숨 가쁜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아니야.
0: 예. 지나가는구나.
1: 지나갈 거야.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거, 신체적으로. 네.
0: 자기 스스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1: 네. 근데 사실 달리기는 되게 동적인 그런 거고요. 명상은 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기가 명상이 된다고요?
0: 네, 보통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 이제 명상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나라는 주체가 어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응시할 수 있는 게 명상인데요. 달리기는 계속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내 네. 마음의 상태를 쭉 주시하면서 내면에 질문하고 응답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동적 명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명상 뭐 이제 뭐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잠깐씩 하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드는지. 오히려 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예. 현대인은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있고 찰나라도 좀 지루한 순간이 있으면 좀 견디기가 어려운데 현대인의 실은 그 정적 명상이 잘 맞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들어오고 앞으로 해야 될 일, 뭐 해야 될 거 이런 거 생각이 이제 파고들어 오는데 동적 명상, 특히 달리기 같은 경우는 뭐 분당 80회에서 100회 정도로 팔치기하고 다리를 도약하기 때문에 그 빠른 템포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몸의 느낌에 집중하고 있으면 잡념이 들지 않고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예. 되기는 합니다.
1: 그러면은 진짜 내가 달리면서 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어, 동적 명상을 하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접근법을 좀 알려주세요.
0: 몸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달려보세요. 발이 땅에 착지되는 느낌, 양팔을 흔드는 동작, 숨이 찬 느낌, 땀방울이 흐르는 감각, 이렇게 몸의 변화를 느끼고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잡념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신체 감각을 주시하면서 또 이 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마음의 느낌을 또 알아채 보시면 좋은데요. 아직 할 만하네. 아, 좀 힘들다. 버겁다. 오늘 그만할까?

0: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면서 감정과 나를 구분해보고 그리고 이 힘든 상태를 내가 얼마나 지속할까, 언제 어떻게 멈춰볼까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면서 마음의 느낌을 바라보고 내면의 대화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건 달릴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뭐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주시하고 주시하는 그 상태로 움직여보고 또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시면 이 동적 명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1: 네. 계속 나를 들여다봐야 되네요. 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0: 네. 하루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불안한 것들을 좀 보내버릴 수 있고 하루에 네. 좀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실 거예요.
1: 실제로 달리기가 약물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나요?
0: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당 150분 정도 숨찬 운동, 이렇게 숨찬 운동이라 그러면 대화는 가능한데 좀 숨은 좀 찬 요런 강도를 예. 말해요. 심박 영역으로는 뭐 한 존 2에서 존 3 정도 되는데 주당 150분 정도 이런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포함해서요. 운동을 하게 되면 한 경도 우울증 정도는 약물 치료를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달리기는 이제 양측성 운동인데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EMDR이라고 양측성 안구 운동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1: 그럼 또 EMDR이요?
0: 예.
1: 안구, 눈 운동을 한다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앉아 계시고 치료자의 손을 따라서 좌우로 눈동자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눈을 움직이다 보면.
1: 제가 예전에 속독학원을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 속독학원에서 처음에 하는 게 왼쪽, 오른쪽에서 눈알을 갖다 계속 굴리는 그거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아마 같은 효과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좌우측으로 교차되는 신체 자극 정보가 뇌의 영역도 좌우측으로 교차되고 자극되고 활성화되면서 뭔가 잊고 싶은 기억, 뭔가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줘요.
1: 네네.
0: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리기는 실은 분당 뭐 80회, 100회 사이로 양발 교차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양측성 자극 운동이 실은 돼서 다른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어떤 잡념을 없애고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자극을 번갈아서 계속 주는
0: 이런 리드미컬한
1: 것이
0: 리드미컬한 예, 운동들이요.
1: 그렇군. 우리 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0: 맞아요.
1: 네네. 달리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리기가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0: 예, 맞아요. 그 뇌 인지 기능을 굉장히 이제 강화시키는데
1: 네.
0: 달리기를 하면 이제 몸의 혈류뿐 아니라 뇌 혈류가 원활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집중력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뇌에 신호 전달을 해주는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 뇌 영양 인자라고 해서 BDNF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의 신경 세포가 좋아지는 거죠.
1: 네.
0: 이런 영양 성분도 달리기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 인지 기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돼서 요즘에는 또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라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1: 사실 요즘 달리기가 엄청난 열풍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달리기가 만능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사실은 지나치면 부상당하는 경우도 전 많이 봤고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0: 어떤 효과나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반작용이 생기는데요. 달리기는 이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이 쓰이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의 체중이 그 관절에 이제 실리기 때문에 충격이 누적되기 때문에 어깨, 척추, 고관절, 무릎, 발목, 발바닥 부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이나 인대가 강화되기도 하지만 강화되는 도중에 어떤 통증이나 염증, 이제 피로감 등이 이제 발생해서 많은 이제 러너들이 뭐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이

0: 뒷걸음, 뭐 정강이 통증, 뭐 고관절, 뭐 햄스트링 이런 부분에 이제 통증을 많이 또 겪고 또 쥐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또 달리기를 하고 나면 체열이 높아지고 이제 젖산도 쌓이고 그래서 피로감도 당연히 오고요. 또 더운 날씨에 달릴 때는 전해질 불균형, 탈수, 에너지 고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요.
1: 네, 네.
0: 달리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설사하시기도 하고 달리고 나서 장마비나 위경련 같은 게 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신체의 혈류가 근육으로 쏠리면서 장에 이제 허혈 상태가 돼서 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네. 여성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성 빈혈을 겪게 되기도 하세요.
1: 아.
0: 근육이 깨지면서 그런 네. 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고 열대야 올 텐데.
0: 네, 맞아요.
1: 밤에 뛰고 샤워하고 나면 잠 잘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이 홀라당 깨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네. 네.
0: 달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이제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각성 물질들이 네. 자극되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뛰고 좀 무리해서 뛰시면 잠이 잘 안 오시죠.
1: 그렇죠. 예, 운동도 그래서 좀 봐가면서 그럼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리기도 금단 현상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분들은 뭐 계속 뛰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0: 네, 중독입니다. 예. 맞습니다.
1: 아, 중독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0: 좀 긍정적인 중독이죠. 품이 많이 들고 긍정적인 중독인데요. 그 금단 현상 있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달리기를 멈추고 나면 이제 신체 혈류가 좋아지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몸도 무겁고 기분도 그런지 상쾌한 느낌을 받다가 그 상쾌한 기분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달리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1: 네, 네. 그 사실 내가 계속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쉴 때 멈출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뛰다가 중간에 멈추신 적이 있나요? 중단하신 적이?
0: 대회 때는 이제 따로 있어요. 그 TNF라 그래서 100km 대회 그 산악 달리기
1: 그 더 잠 안 자고 계속 뛰는 거죠.
0: 네, 한 1박 2일 뛰는데 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간 거죠. 72km에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1: 그 네. 포기하고 나면은 후회가 밀려오고 그러나요?
0: 좀 아쉽기는 했어요. 예, 아쉽기는 했는데 근데 멈출 때 그 스스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여기서 멈추면 어떤 것들이 아쉽겠구나. 하지만 어떤 것들이 편안하고 쉽겠구나. 예, 그래서 아쉽긴 했는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
1: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과의 대화를 잘 나눠가지고 멈출 때를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네. 그 회사 안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퇴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이 일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휴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멈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멈추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실은 이제 휴직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 휴직했던 게 너무 후회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멈출 때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그만두고 하시면 나중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뭐 주식을 우리가 이제 네. 사거나 팔고 나서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런 이제 꼴무새 얘기를 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럴 걸 저럴 거를 하지 않으려면 좀 전체적인 정황에서 내 내면의 상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외 마라톤도 나가려면은 훈련하고 뭐 체중도 줄이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려면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요?
0: 예, 맞습니다. 뭐 내면을 들여다본다, 마음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낯설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호흡을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신체 감각을 느껴보실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거나 눈을 아래로 보고 배꼽 쪽을 응시하면서

0: 숨이 들어오고 후 숨이 나가는 것을 그대로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내면에 주시할 수 있고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 네.
0: 호흡으로 시작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1: 달리다가 너무 힘들 때 이건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쳐서 외치면은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나요?
0: 네. 내가 소리를 내서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그 내 귀에 들어오고 고막을 울리고 이 마음에 전달되거든요. 잘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누구 화이팅. 이렇게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이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말의 파동은 실은 이제 에너지거든요. 이 소리 에너지가 내 뇌에 전달되고 다시 한번 각인이 되고 인식되는 효과 때문에 달리다가 힘들 때 해보자, 뭐 하리라, 하자 이렇게 스스로 독려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1: 네.
0: 그 얼마 전에 그 U20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홍콩에서 있었어요. 제가 네. 대한 육상연맹에 있는데
1: 이사님이시더라고요. 예. 육상연맹에. 아유, 그 의사 선생님. 네, 네.
0: 저희 선수들이 이걸 해 가지고 이번에 메달도 많이 따고 자기 최고 기록도 많이 깼어요.
1: 효과가
0: 이 한계를 예. 예, 넘어 보는데 그 스스로 소리를 내서 격려하는 게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1: 실제로 마라톤에서도 샤우팅 구간이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죠.
0: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네. 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춘천 마라톤 나가 보면 한 8km 지점에 그 의암호 신영교 지나서 그 8km 정도의 터널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전통으로 좀 자리 잡히기는 했어요.
1: 거기 가면 이제 지르는 거예요?
0: 네네. 그 터널을 지나가면 누구나 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1: 예.
0: 워낙 이제 춘천 마라톤은 그 어필이 많고 힘든 구간이 많은데 이제 이때 이제 좀 긴장도 풀고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면 이때 이제 몸도 좀 유연해지고 마음도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있거든요.
1: 네.
0: 요거는 이제 하프 통과하고 한 24km 지점에 이제 신답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요때도 좀 많은 러너분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하프 이상 달려오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고갈되고 피로감이 이제 쌓여오는데 이때 소리를 지르면 좀 후반 레이스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1: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군요.
0: 신도 나고요.
1: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상처 주고받지 않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맞아요.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뭔가 그 편해지려고 하는 욕구를 이겨내는 생활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또 당장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이제 이것들을 좀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한육상연맹 이사님도 하고 계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또 대회 출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생님?
0: 목표는 내일 네. 새벽에 무사히 운동장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매일 달려도 매일 네. 허들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 국제 마라톤 대회가 목표가 아니군요. 네. 내일 10km를 달리는 게 네, 예, 중요하네요.
0: 그게 제 목표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고 나와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풀코스 마라톤 50여 회 기록하신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군위군, 경산, 예천 등 경북권 내륙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안정이 심해져 소나기 내리

오늘은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만조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 학생의 학습 참여와 진로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3일까지, 선정 결과는 7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7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단편 경쟁부문 출품작을 6월 30일까지 공모합니다.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이거나 장애인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 작품이면 장르와 형식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데요. 제주 DPI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영상 파일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7월 중에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선정된 작품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영화제 기간에 상영될 예정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포 라이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과 맞춤형 교육을 해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스카우트홀에서 정신건강개혁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등 4개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함께 정신건강 분야의 제도개혁을 추진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요. 각국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6월 24일까지 포스터 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장애인의 휴식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주시 장애인 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꾸몄는데요. 1층은 장애인의 휴식 공간과 함께 재활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이 있고요. 2층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비장애 보호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지난주 내용 짧게 요약을 좀 먼저 해주시죠.
1: 네, 지난주 이야기가 이런 거였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집에 와서 오늘 친구한테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는 게 주제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가 있든 발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든 없든 요 영유아기 시기에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서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서로 때리고 맞기도 하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인트로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고등학교 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 영유아 시기에는 다들 고만고만 하거든요. 자충우돌 하죠. 제가 여기까지만 말해도 그 맞았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하는 어머니들 몇 분이 얼굴에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고 경직되어 있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긴장도 좀 풀 겸 농담 삼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막

0: 맞고 오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모두가 맞고 오는데 어머니들 아버님들 도대체 누가 때리는 거죠? 제가 맞기만 하는데 사람이 맞기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이제 그래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얼굴에 미소가 좀 번지고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1: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0: 네, 또 한나 어머니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배려받는 것처럼 보이나요? 우리 아이가 역차별 받는 건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장애아랑 통합 학급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교사 중에요. 20대 이제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교사의 질문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왜 저 친구만 더 도와줘요? 뭐 이렇게 하거나 나는 혼자 하는데 쟤는 왜 선생님이 도와줘요? 뭐 이렇게 물을 때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차원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나 이런 게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이요. 왜 누구는 더 많이 도와주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나 아동이나 학생에게 도움이라는 거는 언제 주면 좋을까?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한 번 더 스스로 해보라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자, 발달 시기에 따라서 어른의 개입 정도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도움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0: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질문한 보호자와 교사분들께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항상 아이에게 항상 득이 될까요? 도움은 언제 진짜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은 아이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더니 모두가 정적이 흐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고요. 제가 조금 후에 말문을 열어봤죠. 장애가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아이들은 스스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골똘히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어른이 대뜸, 성큼, 매번 도움을 준다면 아이의 이 중요한 사고 과정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아이 사고 그 더 확장되는 사고의 흐름을 깨버리는 게 아깝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또 말하고요. 그 이 말을 정말 손으로 짚으면서 이 전두엽이 아이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늘 어른들이 방법을 생각하고 도움 주느라 혹시 우리 어른들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우스갯처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아이는요. 과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면 어떤 아이는요. 그 애정에 대한 갈증, 관심 받고 싶어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질투가 나서 또 교사에게 도와달라고 교사를 내 옆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도움의 요청일 수도 있거든요.
1: 예, 아이들은 보통 10명이 넘는데 교사는 한두 명이니까 현장에서는 순간순간 적절하게 대처하는 일이 예 정말 중요하고 쉽지는 않겠는데요.
0: 맞습니다. 잘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뭐 부모든 교사든 어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중심을 세우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연습해서 실행하면 정말 놀랍도록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반이 되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반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가 중심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중심이 바로 뭐냐면요. 아이들이 뭔가 실행할 때 좀 이렇게 완벽한 작품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아이들 그룹별로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과제를 좀 제공하고요. 또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완성했다고 느끼면 되는 그런 활동도 좀 섞어서 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완성했을 때 뭐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멋지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 아마 선생님들 다 하실 겁니다. 색칠을 하든 만들기를 하든 각자 다른 모양을 그대로 있는 바대로 의미를 둘 것. 그리고 또 끝났다고 하는데도 다소 마무리가 좀 거친 작업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럴 때 막 너무 애써서 완벽하게 교사 색깔로 수정해 주지 말고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그리고 누가 제일 잘했다라는 식의 칭찬.

0: 자세하기 이런 게 좀 중심을 세워져야 되겠고요. 도움을 줄 때도 어떤 아이는요. 멀찍이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잘하고 있다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지가 되고요.
1: 예.
0: 또 어떤 아이는요. 잠깐만 들러서 살짝 알려주고 또 아웃 빠져나오는 거. 또 어떤 아이는요. 과제를 또 쉬워서 너무 빨리 끝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더 만들기에도 되고 살짝 어려워하는 도움 친구한테 가서 살짝 좀 도와주라는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지요.
1: 예, 교사 혼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면서 학급을 운영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1: 예, 그렇게 하면 학급이 더 협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서로 분주하게 그 몰입하고 작업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2~13명, 많게는 15명이 한 학급인데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거 어떻게 하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갈게 끝나가 뭐 이런 말도 들려오고요. 선생님 그러면 좀 기다려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아 됐어요. 안 오셔도 돼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제가 직접 나가서 아이 학급 아이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교사 선생님들과 미팅도 하고 코칭할 때요. 놀랍도록 몇 개월 전과 다른 전혀 다른 학급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만났는데요. 아직도 한 어린이집의 그 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로 기억나는 학급이 있습니다. 이 아이 저 아이가 그 반은요. 서로 고자질하고 자폐성향 아이로 인해서 불편하다 불평이 나올 때 처음에는요 선생님이 정말 바빴습니다. 재판관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미팅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시범도 좀 보이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말랑말랑하거든요. 몇 번만 하면 또 달라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부지런히 실행하셔서요. 3개월, 4개월 후에는요. 처음에 봤던 이 학급이 정말 지금 학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크게 바뀌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바다의 뮤직.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 주제가 말을 바꾸면 운동이 달라진다는데요. 오늘은 실패를 다루는 지도자의 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동에서 실패를 다루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2: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놓칠 수도 있고 동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단순한 운동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는 경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운동 능력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빨리 고치는 방법보다는 실패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안면장애는 신체 기능의 제약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2: 맞습니다. 안면장애는 움직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나 움직임을 보고 감정을 추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집중하고 있는데도 화가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무표정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 공간에서도 내가 실수하면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나요?
2: 있었습니다. 한 회원분은 거울 앞에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동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속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은 거울 말고 몸, 느낌만 한번 볼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 그러면 오늘 배워볼 운동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오늘은 거울보다는 몸, 스스로의 평가보다 감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잘하는 운동이 아니라 느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먼저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등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볼게요. 손등을 멀리 밀어내고 등 뒤 날개뼈 사이가 넓어지고 이때 목 힘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다시 가슴 쪽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이때는 양손을 양옆으로 살짝 당기고 어깨는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등을 앞으로 밀고 등이 넓어지고 양팔은 길어집니다. 자,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 봅니다.
1: 예, 등 쪽이 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2: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자세 그대로 이번에는 손바닥을 뒤집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양팔을 하늘로 위로 길게 뻗어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장을 밀어내고 내 옆구리 길어지고, 자, 이때 어깨는 힘을 빼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마시면서 조금 더 길게 뻗어볼게요. 손바닥은 위로 갈비뼈 사이사이 넓어지고 내쉬며 어깨에만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 올리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느끼는 겁니다.
1: 정말 몸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2: 자, 이번에는 이어서 양팔을 크게 벌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거울은 보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자, 앞으로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양팔을 천천히 하늘 향해 올리고 이제는 양손을 양옆으로 넓게 열고 최대한 크게 하지만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양팔과 가슴을 크게 열고, 자, 이때 몸 공간이 넓어지는지 느껴보시면서 천천히 두 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양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양 가슴 넓어지고 천천히 내려오며 편안하게 제자리.
1: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운동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주변 반응 때문에도 위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 자체보다 실수한 뒤의 분위기를 더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어 균형을 놓쳤을 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몸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몸은 조금 더 도전해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안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미 시선에 대한 긴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안전감을 주는 언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예, 운동을 할 때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중요하군요.
2: 맞습니다. 실패는 내 몸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늘은 크기가 조금 작아도 괜찮고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1: 예.
2: 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고리를 걸듯 서로 교차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위로 올리고 천천히 팔꿈치를 접어보겠습니다. 손바닥은 나의 뒤통수 방향을 향합니다. 자, 이때 가슴 앞이 열리고 겨드랑이 쪽 시원한 자극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이때 손바닥과 뒤통수가 멀어지도록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살짝 힘 뺐다가 다시 한번 손바닥과 뒤통수 멀어지면서, 자, 가슴이 살짝 올라오고요. 턱은 살짝 끌어당겨주세요. 답답했던 가슴 공간 열리고 숨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3: 예, 가슴이 정말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자, 몸이 긴장하면 우리는 자꾸 몸을 작게 만들게 되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몸이 차지하는 공간을 조금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보겠습니다.
3: 예, 오늘은 명상처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자, 눈을 감으셔도 좋고 편안하게 멀리 앞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역시 천천히 내쉬어보겠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내 손의 온기를 느껴보시고 어깨 힘 내려놓고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느껴봅니다. 숨 마시고 몸 안쪽 공간을 느끼고 숨을 내쉬며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봅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운동을 따라해보니까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면 근육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패해도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 이런 경험 자체가 몸에 긴장을 줄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믿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준 특별한 공연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 영산 아트홀에서 열린 공연인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라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올라서 성악과 기악, 실내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0: 현장의 분위기만 들어도 공연의 감동이 전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그렇죠. 이번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와 비장애라는 구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무대를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연주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관객들과 진심을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공감을 확장해온 공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시즌을 맞았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전문 클래식 음악단체 더 좋은 음악 세상이 주최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노소영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노수영이라고 하고요. 더 좋은 음악 세상의 대표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장애인들만 연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모두 한꺼번에 통합적인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무대를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아,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리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취지에 맞게 이제 시리즈 공연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거는 우리 이웃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었죠. 다 문을 닫고 서로 이제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 이웃에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은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너무 몰랐잖아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 예술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저희 옆집에 있는 이웃 사람을 돌본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0: 예, 이번 공연의 의미를 들으니까 실제로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이번 공연에는 장애와 비장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소통해온 연주자들이 함께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 만난 신종호 씨는 비올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해온 연주자입니다. 국내외 수백 차례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만나왔고요. 장애를 딛고 예술의 길을 걸어온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화려한 이력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는 진심입니다. 신종호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회에서 비올라 연주를 하는 신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트리오로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제가 비올라 연주하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 곡을 통해서 마이 웨이, 그 내 일생을 나의 길을 쭉 따라온 것을 그 제목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정상급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 역시도 장애인으로서 평생 비올라 연주를 해왔는데 그런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고 내 자신이 감동을 받고 남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음악이라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먼저 만족스럽고 즐겨야 되는 게 음악이고 그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희망적인 느낌을 갖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함께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서로의 음악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소프라노 이정우 씨 역시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소프라노 이정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페라 린다 샤마오닉스라는 그 오페라의 여주인공 린다가 부르는 올루체 디 퀘스트 아니마라는 내 마음의 빛이여라는 노래인데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의 뭔가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사랑을 이루는 그 장면에서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에 굉장히 조용히 우아하게 시작해서 마지막엔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멋있게 딱 끝나는 느낌이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행복한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장애 음악가 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많은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관객들에게도 음악이 주는 위로가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번 공연의 부제가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였는데요. 이 무대 위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히 잘 연주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야말로 이번 공연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바퀴 달린 성악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남현 씨도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안녕하세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또 전 세계 인기가 많은 곡 중에 꼬렌 그렇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무정한 마음 곡인데요. 많은 연주자들 부르고 또 많은 관객들도 아시는 곡이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연주자의 또 스킬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장애 예술가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곡하게 됐습니다. 눈으로 무대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무대를 봐주셨으면 그리고 그 무대를 소리로 들으시고 그냥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는 또 다양한 연주자분들이 계신데 그 연주자분들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실현자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또 저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으로 다시 보여드리고 또한 많은 분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음악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6는 그렇게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번 공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통합형 공연이라서 이 무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하나의 음악 안에서 호흡하며 만들어낸 시간이 이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기쁨을 건네줬는데 앞으로도 좋은 무대가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빅뱅의 하루하루.

0: say goodbye.
1: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2: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2: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시나요?
3: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정승으로 황희정승을 소개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황희정승만큼은 뭐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시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이 있습니다. 이 호조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호조라는 분은 척추장애를 가지셨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어떤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황희와 더불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실제 기록에도 보면 우리 조정에서 어진재상을 들어 말하면 황희와 허조를 으뜸으로 일컫는다. 모두 세종을 섬기면서 정사를 도워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런 그 기록이 그 허균의 형 허봉이라는 인물이 쓴 해동야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허조는 좌의정 등 정승직을 역임하면서 조선시대 이 세종대의 예와 악을 정비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고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습니다.
2: 예, 허조라는 세종시대 정승이 척수장애를 가진 분이셨군요.
3: 예, 그래서 실제 세종실로 그 기록에 보면 허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졸개 기록에 세종이 이분을 아주 칭찬하는 게 나아요. 허조는 나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이 소고종이라는 사람이 쓴 피론잡기라는 기록에 보면 허조는 어려서부터 몸이 와이어 비쩍 말랐으며 어깨와 등이 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요즘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중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지만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이 척추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은 좀 놀라운데요.
3: 예,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편견일 수 있는데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뭐 장애에 대한 처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장애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낮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속단을 하지만
2: 예.
3: 사실은 그렇게 큰 차별이 없었고 장애를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2: 예.
3: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겉모습보다는 실력과 인품을 중시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조선시대에도 뭐 아주 고위직에 오른 사람 중에서도 조금 뭐 이게 말이 어눌했던 사람

0: 시력이 좀 손상이 되었던 사람 바로 예. 지금 허조처럼 척추장애가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재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1: 장애가 있어도 실력이 있으면 등용이 됐군요. 허조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0: 예, 이분은 그 경상도 하양현 출신이에요. 지금 저 대구 근처에 있는 하양인데요. 예. 17살 때 진사시 합격하고 그다음에 바로 생원시에도 합격을 해서 바로 이제 그 관직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때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때 같이 이제 그 과거 시험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이 염종수라는 인물이 뭐 이렇게 좀 뭐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처형당하고 이러면 그 가까이 하면 좀 부담이 될까 봐 감히 그곳에 가보는 이가 없었는데 허조는 홀로 시체를 오르만지며 슬피 울고 광각을 준비하여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거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어몽도 딱 느낌 나죠. 단종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을 때 어몽도가 그렇게 이제 시신을 수습했던 그 장면처럼 자신의 그 벗에 그 시신을 수습했던 이런 기록이 전해오고 있고 결국은 이제 문과 시험에 급제한 후에 뭐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되고 특히 이분은 예학에 아주 그 좀 뭐 일가견이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예제에 대한 그 뭐 내용 관례 같은 게 그 없어졌을 때 그 허조가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참고를 해서 그런 예제를 확립을 하고 장례 때는 항상 주자 가례에 의해서 장례를 치렀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1: 예. 스승에 대한 의리도 있고요. 주자 가례에 의거해서 부모의 상을 치르기도 하셨군요.
0: 예. 그래서 또 이런 또 뭐 미담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이 나오는데 처제가 또 있었는데 일찍 과부가 되었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 허조의 장자인 허우로서 후계자를 삼고 이제 노비라든가 뭐 집 같은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 허조가 이제 굳이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내 자식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이제 이런 재물을 너무 많이 얻게 되면 그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면서 그 처제가 이 허조의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준다는 그 제의를 굳이 거절하고 이제 끝내 따르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보입니다.
1: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되게 검소했던 삶을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몸가짐을 검소하게 하면 옷은 몸가리기만을 취하고 먹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만을 취하여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소위 뭐 뇌물 같은 거 가져오는 건 뭐 절대 받지 않았고
1: 예.
0: 이 산업을 경영하지 않고 뭐 재산 증식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고 또 뭐 이런 좀 성색 또 뭐 어디 뭐 여성을 좀 가까이 한다거나 뭐 성희롱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았다.
1: 예.
0: 그리고 관청에 있을 때는 상관 성기기를 매우 존경하고 또 밑에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나 또 상당히 또 엄격하게 대한 그런 장면도 나와요. 낮이나 밤이나 직무에 충실하고 만일에 말할 것이 있으면 지휘 밖으로 나오는 것을 혐의하지 않고 다 진술하여 숨기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딱 필요한 말이 있으면 우리 이거는 아마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들어가 보시면 신하들이 왕 앞에서 아니되옵니다.
1: 예.
0: 동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저 직원을 항상 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어깨와 등이 굽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정승이 된 허조의 모습. 서거정의 피론잡기라는 기록으로 확인이 된다고요.
0: 예, 이 서거정이라는 인물은 우리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예요. 그래서 이 서거정은 성종 때 이제 동문설이라는 이런 책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명문장을 잘 모아놓은 책이고 또 역사서인 동국통감도 편찬하고 또 이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정말 많은 그 뭐 저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당시에 그 내반언이라 그래 가지고 내시들을 위한 관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록 같은 거 그래서 조선전기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1: 예.
0: 요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쓴 수필이 피론잡기입니다. 그래서 요 수필이 피론잡기라는 그 수필에 바로 이 허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척추장애도 바로 요 기록에 딱 그 등장을 합니다. 서거정에.
1: 예.
0: 그래서 요 피론잡기에 보면 매일 닭이 울 때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각각 뒤를 갖추어 게으른 빛을 보이지 않았으며 항상 나라의 일을 근심하고 사사로운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조 판서가 되어서는 상하 복식 대조를 엄격하게 구별을 하니 시정의 경박한 무리들이 여기 또 흥미로운 기록인데요. 수웅재상.
1: 수웅재상이요.
0: 그러니까 아주 마른 매 이런 뜻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는 이제 살이 찌면 먹이가 많게 되면 그냥 쓱 날아가지만 여의면 뭔가 이렇게 새를 찾기 위해서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이 잘못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항상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여의 매와 같은 정성. 바로 이런 청렴하고 결백한 점을 인정받아서 훗날 청백리에 그 녹선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척추장애를 가지고 명재상에 오른 정승 허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활에 사랑할수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하는 2026년 허그 드림홈 지원사업인데요. 무주택으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서울 지역은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 가운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 환산 금액이 서울은 1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며, 장애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자립준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 같은 이 자세한 사항, 전화 02-2077-396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7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바비킴이 부릅니다. 고래의 꿈.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독서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데 서울 국제도서전 관람객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반대네요. 단순히 책을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기 작가의 강연, 체험 부스 같은 게 늘면서 하나의 문화축제가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그저 뭐 유행을 쫓아서 방문한 거라고 해도 이런 행사를 계기로 책과 친해질 수 있다면 좋겠죠. 네, 이번 주에 귀로 듣는 책 이야기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영화 2018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공작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핵개발을 위해 북한이 어떤 공작을 펼치는지, 또 남한은 이에 맞서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자, 자라 라슨이 부릅니다. Lush Life.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상진 씨 독서 모임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혹시 독서 모임에서 생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1: 네, 최근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의 일회성으로 초대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0: 네.
1: 그곳에서 아찔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독서 모임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었는데 최근 인기 있는 책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저는 최근에 초대된 독서 모임 방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에게서 받은 질문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간결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3년째 운영 중인 모임의 단체 대화방이었던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회원분이 물어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언어의 무게를 아찔하게 경험한 듯합니다.
0: 예, 실수인 것 같긴 한데 막 아찔한 네. 실수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1: 아니 왜냐면
0: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래도 그날의 대화가 또 그분이 궁금해했던 책의 주제와도 절묘하게 연결되었었어요. 일회성으로 일했던 모임에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 주제도 서로 그 책을 추천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제가 운영하던 모임에서도 함께 읽기로 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두 독서 모임 회원분들이 대부분 또 책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의 서사 자체가 낯설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가 이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었던 이유를 위주로 설명해드릴까 해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이요.
0: 그러니까 상진 씨는 재미있게 읽었지만 다른 분들은 아 이거 뭔가 내용이 낯설다라고 느낀 책 그거잖아요. 그죠?
1: 네.
0: 어떤 책인가요?
1: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대상 수상작으로 최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제작인데요. 현대를 배경으로 한 현대 사람들의 소설이지만 고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해서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전의 문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보여주는 다정한 방식이라고 이 책을 평했어요. 단순히 괴테의 명언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괴테의 문장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는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0: 아,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괴테 이렇게 나오니까 살짝 부담이 느껴지는데 자, 먼저 이런 책을 쓴 스즈키 유이 작가 어떤 분인가요?
1: 네, 스즈키 유이는 2001년생으로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난 젊은 작가입니다. 아쿠타가와상 대상을 수상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2000년대 이후 출생자이기도 해요.
0: 네,
1: 현재는 세이난 다쿠인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연간 무려 1,000권의 책을 읽는 어마어마한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잠깐만요, 그럼 하루에 2권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1: 2권 이상, 3권씩 막 이런데? 특히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은 탐독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집필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토록 밀도 높은 이야기를 단 한 달 만에 써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자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식사 중에서 홍차 티백에 적힌 명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0: 네, 명언이 적혀있는 홍차 티백이 있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1: 네.
0: 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떤 책인가요?
1: 네, 독일 사람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명언을 이용할 때 일단 괴테가 말하기를 이라고 덧붙여둔다고 해요. 일종의 농담이죠. 그만큼 괴테가 방대한 지혜를 담았다는 뜻이기도 할 테고요. 소설 속 주인공 히로바 도이치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괴테 전문가이자 교수입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중에 홍차 티백에 적힌 괴테의 문장을 보고선 혼란에 빠져요.
0: 네.
1: 평소 본인이 생각하던 괴태의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정작 본인의 머릿속에는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누군가 괴태의 이름을 빌려서 지어낸 농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죠. 도이치는 이 문장의 출처를 찾아서 일상 속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0: 일상 속의 모험을 떠난다? 이게 네. 무슨 뜻일까요?
1: 흔히 생각하는 모험이라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막 다니거나 네. 로맨스라고 하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베르테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창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겠는데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 소설은 평범한 가장인 도이치가 문장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 또한 충분히 흥미로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아내와의 로맨스, 그리고 딸의 야간 외출에 대한 추리, 그리고 동료 교수의 거짓 인용의 사정을 알아내는 그런 미스터리까지 문장의 출처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도이치의 세상이 다채롭게 흘러갑니다. 행복은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네 일상 속에서 발견할 만한 여행에 대해서 곱씹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별일 아닌 일상, 우리가 그런 걸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모험처럼 이렇게 그린다는 건가요?
1: 맞습니다. 특히 도이치 가족이 어두운 방 안에서 괴테의 색채론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이 압권인데요. 세 명의 대화는 하나의 빛과 어둠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삼원색을 거쳐서 또 무지개를 일곱 빛깔로 나누는 스펙트럼으로 흘러가는데요. 아무리 언어가 다양해져도 다채로운 색깔을 말로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0: 네. 네.
1: 하지만 간결한 문장 안에 진리를 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여러 명언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책에는 한계가 있는 언어를 가지고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적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대화가 심오하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주인공 도이치가 하나의 문장을 따라가다가 그런 소소한 여정 속에서 깊은 주제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0: 네, 이 책을 주제도서로 이제 독서 모임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에 남으세요?
1: 독서 모임의 마지막에 괴테가 말하기를 뒤에 평소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라든가 마음에 담을 만한 문장을 나누면서 총평을 가름했는데요. 한 분은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었어요. 명언으로서도 이 책의 한줄평으로도 절묘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었던 회원분은 짧은 우화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진정한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우화는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인상 깊었죠. 잘못 보낸 메시지 탓에 진행하게 된 독서 모임에서 책의 새로운 감상을 나누고 또 감동적인 우화도 듣고 이러한 경험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1: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티백 속의 명언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았었는데요.
0: 네.
1: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치

0: 새로 만든다라는 문장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거창한 철학보다 또 곁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대화가 아닐까 해요.
1: 네.
0: 그 언어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향한 관심과 인정,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만 전달할 수 있겠죠.
1: 네.
0: 우리와 평생 가까이 있을 일상과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곱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1: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책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강서 점자 도서관에서 음성 도서와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0: 네, 악뮤가 불러요. 소문의 낙원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여진입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교수님이 주신 학습 자료 같은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손에라는

0: 기로도 안 열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걸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짚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무리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그런 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를 여러 봤는데 그 이후로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근로장학생 학습 도우미를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분야인데 또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헬스케어 기기를 이제 판매하고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여진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수업 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을 체감을 했다고요. 또 전공이 헬스케어 쪽이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분야에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학습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보니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 직접 느끼신 모양이에요. 전공이 또 헬스케어 분야니까 이 경험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공 공부 잘 이어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꿈을 펼쳐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미스터 빅이 부릅니다. To be with you.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남북한의 소재라는 영화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영화. 공작이네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작품으로 흑금성 박채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첩보물이에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에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스파이가 북한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면서 수년간의 공작을 벌이는 내용이고요. 주인공인 공작원 박서경은 황정민, 안전기획부 해외실장 최학성은 조진웅,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명우는 이성민, 북한 보위부 과장 정무택은 주지훈이 연기했어요.
0: 네, 와, 캐스팅이 화려했는데 네. 자, 이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네요. 영화 내용은 어떤가요?
1: 네, 박서경은 국군 정보사령부 공작관이었다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생에게 대북 비밀요원으로 특채가 돼요. 신분 세탁에 성공한 박서경은 첫 임무를 받고 조선족 핵물리학자 김장혁 교수를 한국에 입국시킵니다. 최학성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김 교수의 실토를 받아내고 네. 박서경에게 대북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위층에게 접근을 한 뒤에 핵 개발 진척도를 알아오라고 하죠.
0: 그러면 이제 대북 사업가로 활동을 하다가 북한 감시원들의 눈에 띄겠네요.
1: 네. 박서경은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속여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게 하는 공작을 벌여서 네. 북한 무역회사 사장 장성훈을 공안에 체포되게 합니다. 근데 장성훈을 풀려나게 하려면 25만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 측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명우는 급하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박서경을 고려관이라는 북한 식당에 불러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대담해지는 박서경의 모습을 보고 리명우는 호염지기가 있다면서 칭찬을 하더니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나만의 기밀을 넘겨주라고 요구하죠.
0: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윤승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케이스부터 무브먼트까지 롤렉스 본사에서도 진품이라고 판정할 만큼 완벽하게 모사된 걸작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 아이템은 반드시 대북 침투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해. 사업 시차를 빌미로 원자로가 있는 평안북도 영변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이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연이나 철광석 수입 같은 거.
3: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4: 박서경이 최학성에게 꼬박 인사한 뒤 시계가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간다.
2: 이제 쟤네들 목소리 좀 따야지 않겠어? 분석관들한테 승인받으려면 녹취 정도는 필요할 텐데 말이야.
4: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열어주자 박서경이 대외경제위 사무실로 들어온다.
5: 네, 안녕하셨습니까?
4: 박서경이 리명훈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정무택이 박서경을 주시한다.
5: 장성훈이 고발건에 대한 물품 대금 25만 불에 공안들 기름칠할 돈 만 불 플러스 해서 총 26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탁하신 정보 문건.
4: 리명훈이 서류 봉투를 받아서 정무택에게 건넨다.
6: 인사하시죠. 이쪽은 대외경제위 정무택 동무입니다.
5: 아, 예. 반갑습니다. 서울무역의 박서경입니다.
7: 정무택이요.
4: 박서경과 정무택이 악수를 한다.
6: 그럼 두 분이서 말씀 잘 나누시죠.
4: 리명훈이 일어나 나가자 박서경이 의아해한다. 정무택이 정보 문건을 보고 있다.
7: 남조선 김상태 의원이 두 집 살림을 한다.
8: 상대는 탤런트 안수신. 이거 뭐란 말이오?
5: 뭐긴 뭡니까? 글자 그대로지.
7: 사실이냐 말입니다.
5: 예전에 그랬다는데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뭐.
7: 안수진이가 놀랐구만 그래.
4: 정무택이 재킷을 벗는데 어깨에 권총집을 차고 있다.
7: 이것 말고는 야전규범 위성지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데 말입니다.
5: 그

0: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보사에서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게 한계입니다. 아이고 한만 봐주이소. 아이고 속이야.
1: 난 보위부 해외반탐수석으로 경제위에 파견근무를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리명훈 동지와는 서로 노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박선생은 어떤 노선이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거요?
0: 아니 당연이죠. 돈 벌라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2: 정무택이 박서경이 내민 라이터에 담뱃불을 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1: 기카만 붙여서 물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군사기밀을 내게 독점적으로 넘겨주시오.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탑시크릿일 경우 건당 30만 달러 이상 쳐줄 수 있습니다.
2: 박서경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0: 아이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 되노. 야 내가 군복 벗고 처자식 한번 먹여 살려보려고 지금 너희들 앞에서 구심거리고 있는데 내가 군에서 반공 교육만 20년 받은 사람이고 빨갱이라고 하면 체질적으로 기급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보고 간첩 노릇하라는 얘기 아이가?
2: 정무택이 한 걸음 다가선다.
1: 그 정색하지 마오. 사학과가 돈을 마다한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구만 그래. 물론 최종적으로는 당에서 판단할 일이 같지만 앞으로 박 선생이 하시는 모든 사업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0: 아이고 됐습니다. 됐어요. 내 더럽고 앵커봐서 안 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돈 벌 데가 없는 줄 아나.
2: 박서경이 가방만 챙겨 들고 나가려다가 꺼내놓았던 돈다발을 챙긴다.
0: 하여튼 조선 같지는 안 된다니까.
2: 박서경이 나가버리자 정무택이 입구에 서 있는 홍서를 흘낏 본다. 박서경이 밀레니엄 호텔 9층 복도를 걸어오다가 휴대전화를 받는다.
3: 박선생, 그 인사도 없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0: 장난하나?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3: 이거 박선생님 뿌리 많이 나셨구만. 식사나 하실까요?
0: 아, 식사요? 됐어 고마. 배 안 고파요.
3: 아직 밀레니엄 호텔에 묵고 계십니까?
0: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는데요? 인자 짐 싸서 집에 가려고요.
3: 그럼 집에 가시기 전에 배 하니까 30분 뒤에 스카이라운지 있는 중국 식당에서 뵐 것 같습니다.
2: 박서경이 휴대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쥔다.
4: 박서경이 정무택한테 화를 낸 것도 이게 심리적인 공작이었네요.
5: 맞아요. 박서경은 리명훈 일행과 그렇게 다시 만나고 정무택과는 좀 마찰이 있었지만 리명훈의 신뢰를 얻는 데는 성공하죠. 리명훈은 고려청자를 주면서 남한에서 현금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박서경은 고려청자가 가품이지만 진품으로 치면 5억 원 정도라는 감정을 받고요.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돈을 리명훈 에게 주고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 박서경은 북한에서 광고를 찍는 게 꿈인 광고 기획자 한창주에게 동업을 제안하고요. 리명훈에게 광고 기획안을 보여줍니다. 몇 달 뒤 박서경은 리명훈의 전화를 받고 최고 지도자 동지가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죠.
4: 야, 최고 지도자 동지가. 네. 그러면은 평양에 가나요?
5: 네. 네. 박서경은 전염병 조사차 피검사를 받다가 잠시 정신을 잃고 고요. 네. 안대가 씌워진 채 정무택 일행에게 끌려가면서 소매에 숨겨둔 자결용 독침을 꺼내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무택이 총을 겨누더니 박서경을 신문했을 때 녹음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소속은 공작관이고 평양에 온 거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답을 네네. 했는데 상부가 누구냐는 질문에 사업가한테 상부는 돈을 대는 전주라는 답이 나오면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박성혁은 리명훈을 만나고 회의실에 들어가요.
4: 화면 해설 영화 공작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6: 코트 벗으시죠.
2: 박서경이 코트를 벗는다. 리명훈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은색 징발에 내려놓고 물수건을 뜯는다. 박서경도 만년필을 꺼내 손목 시계 옆에 내려놓고 물수건을 뜯는다. 진위대 장교들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6: 장군님을 뵐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무엇보다 장군님 말씀을 절대 끊거나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오.
2: 대자가 들어온다.
7: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2: 진위대 장교들이 나가고 리명훈과 박서경이 돌아선다. 박서경이 긴장된 얼굴로 문쪽을 힐끗 본다.

0: 한쪽 벽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김정일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애완견 말티즈가 종종거리며 들어오고 그 뒤로 준이대 장교들을 거느린 김정일이 응접실로 들어온다. 박서경이 김정일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려 정면을 본다. 김정일은 키가 장교들의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정일이 테이블 상석에 와서 앉는다. 진위대 장교들이 각자의 경호 위치에 가선다. 리명훈과 박서경이 김정일에게 인사한다.
1: 앉으러.
0: 리명훈이 의자를 가리키자 박서경이 자리에 앉는다. 흰 장갑을 낀 여장교들이 쟁반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여장교들이 세 사람의 앞에 술잔과 간단한 안주를 세팅하고 양주병은 김정일의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돌아서서 응접실을 나간다. 김정일이 술병을 집어들고 잔에다 술을 따르더니 박서경에게 내민다.
1: 아,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이랬나?
2: 네,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0: 박서경이 리명훈을 슬쩍 보자 리명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정일이 자신이 따른 술을 마신 뒤 술병을 박서경에게 건넨다. 박서경이 김정일의 잔에 술을 따른다.
2: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땐 기쁜 마음으로 위원장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1: 그 참 호연적이 넘치는 멋진 대답이요.
0: 김정일은 술을 마시고 박서경은 가볍게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1: 기감은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0: 박서경과 리명훈이 서로 흘낏 본다.
2: 계약금으로 미화 60만 불, 본 계약은 최소 500만 불 보장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결단만 있다면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
1: 맨날 하는 결단 뭐 어렵겠어? 말해보시오.
3: 금액을 키우려면 남조선 대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남조선 대기업 상품을 저희 조선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2: 그를 위해선 저희가 북한 지역에 대한 답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0: 김정일의 표정이 굳어지며 박서경을 주시한다.
2: 이를 통해 남측 대기업의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서 광고로 진행된다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3: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박 선생께서 광고를 시작으로 한 다른 사업들도 구상하였습니다. 장군님, 저희의 가방을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0: 김정일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인다. 리명훈이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건축 도면을 꺼내더니 김정일의 앞에 펼쳐놓는다.
2: 금강산 관광지 호텔 구상도입니다. 호텔 건축부터 주변 조성까지 총액 1300만 불 제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수익은 위원장님과 공화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0: 리명훈이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김정일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끈다. 김정일이 잔에 남아있는 술을 한꺼번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4: 야, 이거 어떻게 고민 끝에 김정일이 허락을 내렸을까요?
5: 네. 그렇게 북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답사와 촬영이 시작되는데 핵시설이 있는 평양북도 영변은 접근이 쉽지가 않았어요. 박서경은 영변 근처에 아직 발굴이 안 된 고구려 릉을 발견해서 이득을 보자는 말로 정무택을 설득하고 영변으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네. 박서경은 리명훈에게 북한의 휘장을 받고 대외경제위 부장 김명수와 단둘이 릉을 답사하다가요 거리에 가득한 거지들과 시체들을 목격해요. 마음이 약해진 김명수가 북한 체제와 지도층에 대한 불만을 말해버리는데
4: 아이고, 예.
5: 네, 박서경은 휘장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죠.
4: 설마 이거 리명훈이 도청하고 있었던 걸까요?
5: 맞습니다. 답사를 그렇게 대충 끝내고 네네. 박서경은 고위층 파티에 참석하고 리명훈에게 김명수의 행방에 대해 묻는데요.
4: 네.
5: 리명훈은 박서경의 멱살을 잡더니 사업가인 거는 믿

0: 있지만 어떤 공작을 벌이는지 몰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합니다. 1997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최학성과 여당 의원들이 베이징에 도착하자 박서경은 이 이상한 상황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리명훈의 호텔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팩스를 해킹하는데요. 아래층 객실로 돌아온 박서경은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돼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지난번 총선 때와 같은 판문점 도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3: 아니요, 지난번 총선 때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허설 끝났으니까 본 공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4: 이번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비롯한 전 휴전선에 걸친 전시 상태에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2: 이보시오, 안기부 양반. 모든 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 지금 광고 사업으로 북남 관계에 온풍이 부는 마당에 휴전선 무력 시위라는 찬물을 끼얹으면은 광고부터 북남 관계에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은 모르시오. 적당함을 아셔야지.
3: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게 색깔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자,
4: 남북관계는 어차피 지난 40여 년간 늘 얼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얼음의 두께가 상당해졌는데 조금 더 얼어 있다고 해서
3: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항동지, 어차피 우린 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 사안을 올려서
6: 결론을 받읍시다.
7: 도청하던 박서경의 눈이 커진다.
8: 어쨌든 차장님께서는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실 의무가 있으시니 물어나 봐주시죠. 우선 저희는 이번 노고에 대해서 밀가루가 아닌 미국 달러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7: 최학성이 종이에 금액을 적는다.
5: 고생하십니다. 최장동씨, 제가 평양의 부부장실로 직통 전문을 보내겠습니다.
7: 리명우는 입을 꼭 다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무택이 팩스를 발송한다. 박서경의 팩스에서도 수신이 된다. 박서경이 팩스 용지를 집어든다. 결제 대금 400만 달러가 적혀있다.
9: 박근살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들은 잘 나누셨습니까?
7: 박 의원이 리명훈의 잔에 술을 따른다.
10: 자, 얼마 전에 북측 인사에게 들었는데 북에서도 김대중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11: 그 북측 인사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인데 그 무슨 소리요?
5: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12: 남측의 노련한 정치인을 상대하는 건 녹록치 않긴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남조선 정권에서 김대중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각인시켜 사상적으로 의구심을 갖는 인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에 반해 오히려 강력한 반공정책을 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11: 정동호, 혀 조심하라.
5: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도 외부의 적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텐데 친북 성향인 김대중이 당선되면 욕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 북과 남이 공동이익을 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11: 정 과장!
7: 정무택이 안주를 먹으며 희죽 웃는다. 최학성이 둘의 기싸움을 바라보는데 정무택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5: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중 후보는 키가 커서 친애하는 장군님께서 올려다보셔야 되지 않겠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디요.
7: 정무택이 얼른 전화기를 돌아본다.
1: 당에서 온 전화일 것 같은데 승인이 네. 떨어진 건가요?
0: 네.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한 박서경은 최학성에게 이번 공작을 무조건 마칠 거라고 화를 내고요. 네. 리명훈과 함께 김정일에게 가서 대남 도발은 김정일에겐 이득이 없고 부패한 남측 기득권과 북측의 강경파만 좋은 일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정무택과 북측 강경파가 무력 도발의 대가 400만 달러 중에 40만 달러를 몰래 빼돌린 일도 폭로를 하면서 네. 네, 김정일은 대남 도발 대신에 내부 반동군자들을 숙청해요.
1: 그렇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고요.
0: 네. 박서경은 리명훈의 집에 초대 받고 서로가 진심으로 친구가 된 걸 느끼면서 처음으로 술을 함께 마십니다. 리명훈이 선물한 넥타이 핀에는 호연직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죠. 얼마 뒤에 안기부는 총풍 작전을 덮어야 한다면서 언론사의 흑금성의 정체를 폭로하고 네, 정보를 알게 된 리명훈은 박서경의 거처로 찾아가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공작 마지막 내용입니다.
6: 아, 차장님.
7: 리명훈이 복사한 신문기사를 세면대에 내려놓는다. 대북공작원 흑금성, 안기부 지시 없이 방북해 김정일 만나라는 기사다. 리명훈이 박서경의 허리에 총구를 들이민다.
13: 흑금성.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우리를 속인 남조선 간첩이 광국 최고 존엄을 만났다.
7: 박서경이 안경을 벗고 리명훈을 똑바로 바라본다.
14: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13: 달라질 게 없다. 그 참 쉽구만.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14: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3: 설명 필요 없어. 어차피 당신은 나나 서로 조국을 위해 일한 거 아니겠어. 나도 사적인 감정은 없어.
7: 리명훈이 박서경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다.
13: 전역하시오. 그럼 내 박선생과 박선생 가족들의 안전은 책임지고 보자 하겠소.
7: 박서경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다가 거울에 비친 리명훈의 얼굴을 응시한다.
14: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제 가족들의 신변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7: 박서경이 두 눈을 꼭 감는다. 리명훈이 박서경이 머리에 총을 겨눈 채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총을 거둔다.
6: 남조선이란 나라 참 재밌는 나라요. 어떻게 정보국에서 자국의 비밀 공작원을 스스로 노출시킬 생각을 다 하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구만.
7: 리명훈이 들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쓸어버린다. 리명훈이 손목시계를 보고 가방을 집어든다.
6: 당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 시간이야. 이 신부찍이면 평양시를 빠져나갈 때 붙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최단시간에 국경을 넘으셔.
7: 리명훈이 박서경에게 신분증을 내민다. 그러고는 들고 온 가방을 건네고 총도 쥐어준다. 박서경이 불안한 눈빛으로 리명훈을 본다.
14: 그럼 처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전에서 외화벌이를 지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 설마 죽이기야 하소? 가오.
7: 깊은 밤 기차가 철교 위를 달려간다.
15: 중령소 보겠습니다.
7: 장교가 승객들을 검문한다.
15: 중령소 봅시다.
7: 검문 중인 기차칸에 박서경도 타고 있다.
15: 중령소 봅시다.
7: 박서경이 장교를 날카롭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내민다. 박서경의 사진이 붙어있는 당 중앙위원회 과장의 위조 신분증이다. 사진과 박서경의 얼굴을 확인한 장교가 얼른 거수경례한다.
16: 누추한 곳에 계실지 몰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7: 장교가 뒷자리로 이동한다. 박서경이 안도하며 리명훈을 떠올린다.
17: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2: 볼 사람이라면 언젠간 보게 되겠지.
1: 그렇게 리명훈의 도움으로 박서경은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0: 네.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새 조직이 되었고 책임자들도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박서경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공작을 했고 공작원이 되었는지 회의감을 느끼고요. 시간이 흘러 2005년이 되고 박서경과 한창준은 10년의 노력 끝에 북한 여자 가수 조명애를 섭외해서 가수 이유리와 같이 통신사 광고를 찍는 데 성공하죠.
1: 그리고 리명훈 어떻게 됐을까요?
0: 박서경은 북한 측 인사들 사이에서 리명훈을 광고 현장에서 보게 돼요. 네네. 사건 이후로 정무택 일행은 노동형을 받았지만 리명훈은 근신 처분 정도로 끝났던 건데요. 리명훈은 박서경이 선물했던 시계를 슬쩍 들어보이고 박서경은 넥타이 핀을 슬쩍 보여주고 이렇게 둘은 서로에게 가까이 걸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1: 이게 확실히 첩보 영화이긴 한데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총격전 없이.
0: 네.
1: 박서경은 어떻게 그 뒤로도 계속 대북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0: 맞아요. 그 실제 주인공 박채서 씨는 네. 1998년 대선 총풍 사건으로 정체가 발각되면서 버림을 받았지만 인맥이 남아있어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결국 2010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2016년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영화와 달리 북한을 출국한 직후에 공작원 관련 보도가 나와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시계가 8시 10분에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윤종빈 감독은 세월이 흘러도 남북관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묘사하려는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영화 공작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새소년의 여름깃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많이 해본 분들은 같은 언덕을 보면서 직감합니다. 저기만 넘으면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지가 있고 목을 축일 약수터가 있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일주일 중 가장 가파르게 느껴지는 수요일, 이때 우리는 경험 많은 등산가들의 직감을 닮아야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 가깝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말이죠. 기분 좋아질 뭔가가 기다릴 수도 있는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윤형주의 라라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개 껍질 묶어라는 곡목으로 알고 계신 노래죠. 등산 초보와 프로 등산가들은 생각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나를 덜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더 기운나게 하는 생각이 뭔지 아는 거죠. 지루한 수요일이 힘든 분들은 오늘 하루 보내면 이제 주말권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고요. 더위 때문에 지친 분들은 여름 휴가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개 껍질 묶고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 흥얼거리면서 지금 좀 힘들어도 좋은 날을 위해서 기분 좋게 이 언덕 넘어가 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 함께 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진섭의 로라 그리고 이상우가 부릅니다. 오사라.

변진섭의 로라 그리고 이상우의 오사라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로라와 사라 자매 같네요. 정영희님께서 한 주 동안 퇴직 휴가 중입니다. 언제 이리 세월이 흘러갔을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정영희님 퇴직 앞두고 계시나 봐요. 네, 재직 기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요? 바쁘고 또 보나마나 힘들게 지내셨을 테니 조금 쉬면서 제2의 인생 느긋하게 설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도원님 오랜만이네요. 허리 수술한다고 하셨었는데 수술이 잘 돼서 통증이 없네요. 우와 잘 됐습니다. 지금은 미용 국가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녀요. 라디오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인사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수술 잘 됐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용 공부 시작하셨군요. 네, 부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못 오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도원님.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소리새 그대 그리고나 이어서 배따라기입니다. 비와 찻잔 사이.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더한 우리 가요를 만나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친숙한 리듬의 우리 가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자님께서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노래, 윤신의 인생이란입니다. 가수 김종환이 만든 곡으로도 유명하죠. 2015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조용히 입소문을 통해 사랑받다가 트로트 오디션 붐이 일면서 인기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노랫말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살아온 이야기를 일상적 대화체로 풀어 쓴 가사가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죠. 윤신혜는 2022년에 독립영화 윤신혜가 사라졌다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는 가사는 잘 외우는데 짧은 대사 몇 마디를 외우지 못해서 혼났다며 연기는 너무 어렵다고 수줍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지만 내려와서는 이보다 더 소녀스러울 수 없는 윤신혜의 모습이 떠오르죠. 윤신혜와 김종환의 합작품 인생이란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조항조의 사랑꽃입니다. 사랑꽃. 이 노래는 주부들이 뽑은 베스트 명곡의 진성의 안동역에서와 함께 1위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드라마 기분 좋은 날의 OST인데요. 인생의 모진 바람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이에 대한 고마움을 사랑꽃에 비유한 곡이죠. 조항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가슴을 적시는 서정적 멜로디가 돋보입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윤신의 인생이란, 이어서 조항조입니다. 사랑꽃.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신 노래는 최진희의 노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곡입니다. 2014년에 나온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직관적인 노랫말로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최진희 특유의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흥을 돋우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가수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 덕분에 깊이와 품위까지 느껴집니다.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 곡과 함께 들을 노래는 트롯계의 신사 김정수의 곡 가슴이 떨려입니다. 당신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김정수의 또 다른 히트곡인데요. 중후한 매력에 경쾌하고 신나는 비트를 더해서 반전 매력을 선보인 템포 있는 성인가요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감정을 유쾌하고 활기찬 멜로디로 흥겹게 표현한 곡입니다. 김정수의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가 리드미컬하고 속도감 있는 반주와 시원하게 어우러져서 듣는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은 에너지와 활력 속으로 안내하는 곡이죠. 자, 그럼 기분 좋아지는 두 곡의 트로트 함께 듣겠습니다.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김정수가 부릅니다. 가슴이 떨려.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품격 있는 트로트 네 곡과 함께했습니다. 윤신의 인생이란, 조항주의 사랑꽃,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이어서 김정수의 가슴이 떨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안재규님 또 강혜영님께서 잘 듣고 계시다고 인사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두 분. 준비된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인순이가 피처링한 노래 조피디가 부릅니다. 친구요.

0: 알고리즘도 미처 배달해주지 못한 보물같은 노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 이제 각 잡고 일을 할 때 네. 책상 정리가 칼같이 되어 있어야 좀 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네. 막 어지러져 있고 네. 네, 그래야 이제 일이 잘 되는 타입인가요?
1: 아 정말 장소 뭐 지저분함 가리지 않고요. 네. 마감이 닥치면 어떤 곳에서도 쓰레기장에서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0: 마감이 그렇게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1: 네, 시간이 다가오면 네. 뭐.

0: 얼마나 정리가 안 돼 있는 책상이어도 집중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1: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마감 시간이 임박해야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미리미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0: 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몇 분 계시더라고요.
1: 평론가들 중에도 있겠죠?
0: 네. 마감 한 2, 3일 전에 미리 원고를 보내시고
1: 대단한 분들입니다.
0: 계획적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1: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 어떤 곡인가요?
0: 네, 오늘은 박효신의 데뷔 앨범인 해줄 수 없는 일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는데요.
1: 박효신 데뷔 앨범 가운데서요.
0: 네, 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박효신이 이제 1999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또 최고의 가수 자리를 지키고 있죠.
1: 뭐 보컬의 신이죠.
0: 네, 진짜 이렇게 노래의 신, 보컬의 신으로 불리는 이제 박효신이 사실 데뷔 전까지만 해도 노래 부르는 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1: 그거 싫어합니까?
0: 네. 싫어 아닐까요? 근데 친구가 이제 권유를 했다고 해요. 한 청소년 가요제에 나가봐라 해서 나갔는데 여기서 이기찬의 Please라는 곡을 불러서 무려 대상을 받았고요. 예. 또 이후로 또 여러 가요제에 참가를 해서 뭐 은상도 받고 대상도 받으면서 이제 점점 가수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1집을 만들었는데 1집에는 이제 박효신이 당시에 추구했던 그런 흑인 음악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R&B 발라드들로 묶어낸 11곡이 담겨 있고요. 이 앨범에 또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작곡한 신재홍 작곡가가 곡을 써준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동명의 곡이 또 타이틀곡이었죠. 예. 이 전형적인 좀 R&B 음악들이 앨범에서 눈에 띄는 가운데 이제 뭐 박효신이 직접 만들었던 스토킹이라는 곡처럼 좀 펑크나 힙합 장르가 섞인 그런 경쾌한 곡들도 이제 좀 골고루 담겨있는 재밌는 앨범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피아니스트라는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1: 피아니스트요?
0: 네. 이 음원 사이트에 피아니스트라는 곡에 달린 이제 청취자들의 댓글을 보면은 이 곡이 왜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의 반응과 함께 고등학생이 이런 스킬을 구사하면서 좀 감정 표현을 여기 깊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진짜 그 반응 그대로 이 곡을 들으면 아니 이렇게 좋은 곡이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피아니스트라는 곡은 좀 여름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곡의 시작하는 도입부가 이제 한 여름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여름 햇살에 낮에 잠이 들었다가 이제 밤에 깨어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그래서 여름밤에 좀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장담을 해봅니다.
1: 원타이틀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박효신의 또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 한 곡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박효신의 피아니스트,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니의 노래 듣겠습니다. 솔로.
1: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솔로 제니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한영의 조율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명상을 지도하는 한 스님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스님은 명상을 가르치시니까 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시겠지요. 그때마다 스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마음속을 살펴보시죠. 배경음악 삼아 추억의 노래들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세부엉의 노래입니다. 호수에 잠긴 달.

네, 오늘은 김영관 작가의 수필 만원 버스 예찬 중에서 한 부분 소개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뭉글거리는 8월 한낮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에 올랐다. 차 안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했고 승객은 나 말고 두 사람뿐이었다. 좌석에 느긋하게 앉아 스쳐 지나는 거리를 내다보는데 70년대 만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러시아어란 말이 유행했다.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는 만원 버스가 아니라 콩나물 시루였다. 마지막 승객이 간신히 한 발을 승강장 발판에 올리기가 무섭게 여자 차장은 몸으로 손님의 등을 떠밀며 오라이를 외쳤다.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아우성이 터졌고 신기하리만큼 그 아우성 뒤엔 다음 정류장에서 또 승객을 태울 공간이 생겨났다. 나는 되도록 내리기 쉬운 승강장 입구를 고수하려 애를 써왔지만 매번 역부족이었다. 키가 작았던 나는 손잡이도 놓친 채 거센 물결 위에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다. 나의 발이 학생의

발 위에 얹혀 안절부절 못하게 다반사였다. 비 오는 어느 날이었다. 재래시장 앞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고기 광주리를 들고 올라오며 얼굴 가득 울상을 지었다. 그때였다. 비린내 나는 광주리를 자신의 발 앞으로 당겨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남학생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땐 그랬다. 만원 버스에는 우더른에 대한 공경심과 살아가는 인정이 넘쳤다. 그뿐이 아니었다. 버스 뒷부분에서는 발랄한 학생들의 제잘거림도 있었다. 숙이 걔 이상해. 어제도 만나는 걸 봤는데 물으면 딱 잡아떼더라. 단발머리 여학생들은 발랄했다. 요번엔 수학에서 망쳤는데 방학 때 꼭 보충해야지. 짱구머리 남학생의 눈빛은 역시 맑고 빛났다. 그 옆엔 회화 책을 들고 있는 머리가 조금 긴 대학생도 있었다. 모두 아침에 만원 버스에서만 볼 수 있는 희망찬 모습들이었다. 문득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던 그때의 만원 버스가 그리웠다. 펄 시스터즈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교실.

6.25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60년대 우리 가요계에는 매력적인 저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일의 오기택, 배호, 박일남 같은 가수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가요인물열전 오늘의 주인공 역시 활동기간은 짧았지만 부드럽고 우수어린 저음으로 사랑받은 가수였습니다. 사막길, 추억 많은 나무리, 울며 헤진 부산항을 부른 가수 프랑크 백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프랑크 백 선생의 본명은 김원주. 1938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했고 부산에서 자라며 정식 음악 교육 한번 받은 적 없이 독학으로 노래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몰래 실력을 키우던 청년 김원주는 1960년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린 방송국 노래자랑에 출전해 당당히 1등을 차지합니다. 그 무대가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렸지요. 당시 미도파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였던 이인권 선생이 이 청년의 천부적인 저음에 매료돼 직접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영화 주제가 울며 헤진 부산항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합니다. 이 노래는 남인수 선생의 히트곡인 울며 헤진 부산항과 제목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노래였는데요. 남인수 선생의 곡이 일제강점기, 징용을 떠나던 시대의 비극을 담았다면 프랑크 백 선생의 노래는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바다로 떠나는 한 사내의 애절한 사연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럼 그 노래와 함께 프랑크 백 선생의 다른 곡들도 만나보시죠. 울며 헤진 부산항, 추억만 나무리, 청계천 비가, 그리고 밤의 탱고 네 곡입니다.

0: 아이가 가슴 달랜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비운의 가수라고 불리는 후랑크백 선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울며 헤진 부산항, 추억만 나물이, 청계천 비가,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밤의 탱고였습니다. 프랑크 백, 이 독특한 예명은 당시 일본 최고의 저음 가수였던 프랑크 나가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요계에는 프랑크 나가이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가수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이야 60년대 대표적인 저음 가수로 남일의 선생이 많이 거론되지만 그 시절에는 프랑크 백이 프랑크 나가이풍의 노래를 훨씬 잘 부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 발표한 사막길은 선생의 최고 히트곡이 됐는데 당시 학생들도 많이 따라 부를 만큼 큰 사랑을 받았지요. 사막길에 사나이가 맨발로 외로이 걷는 길은 험하고도 아득하다. 이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을 잃은 한 남자의 고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크 백 선생은 그리 길지 않은 활동 기간에도 100곡이 넘는 노래를 취입했습니다. 데뷔곡인 울며 헤진 부산항을 비롯해 수일과 순애, 심술각하 등 여러 편의 영화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지요. 1960년대 한국 영화계는 한 해 평균 200편에 가까운 작품이 쏟아지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문희의 영화부터 청춘, 멜로까지 다양한 장르가 등장했고 영화 주제가 역시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 되곤 했지요. 그런 황금시대에 여러 편의 영화 주제가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프랑크 백 선생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자, 그럼 프랑크 백 선생의 노래들 더 만나보시죠. 먼저 사막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일과 순애, 심술각하, 고향편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가요의 문열전 부산의 음유시인 가수 프랑크백 선생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고요.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네 곡 들으셨는데요. 사막길, 수일과 순회, 심술각하, 그리고 고향편지였습니다. 1960년대 부산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가요계와 대등하게 경쟁하던 대중음악의 또 다른 중심지였지요. 미도팔 레코드를 비롯한 부산의 레코드사들은 남인수, 백년설, 진송남, 남상규, 프랑크백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을 전속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프랑크백 선생은 자신의 음악적 고향 부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를 유독 많이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곡들로 울며해진 부산항, 로터리의 밤, 초량동 45번지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초량동 45번지는 1960년대 부산의 최고 유흥가 중 하나였던 초량동을 배경으로 했지요. 당시 초량동은 기차역에 있는 부산의 관문이자 미군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군사시설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술집과 클럽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프랑크백 선생은 거칠고 화려한 유흥가

뭔가 뒷골목의 피해를 매력적인 목소리로 잘 표현했습니다. 100여 곡의 노래를 남기며 화려한 무대 활동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선생의 말년은 외롭고 쓸쓸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가요계의 유행이 빠르게 바뀌면서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사라졌고 결국 1990년 부산의 구포다리 인근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가수 프랑크 백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초량동 45번지, 비오는 남산에서 그리운 고향 삼천, 어느 일요일 내 곡입니다.

해줄 사람 뒤에 두고 나는 갑니다. 울리는 백호동에 사랑 많은 무정트라 불 꺼진 거리 항구의 밤 초량동 45번지

들판에 고독한 맘 달랠 길 없네. 그 사람 어디 가고 적는 집은 어디 갔나. 울려만 주네 부산의 밤 초량동 45번지.

지같이가자고천만년변치말자맹세하듯님비오는남산길을둘이거닐며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5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전화 시내 통화 시간 해마다 길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내 통화 시간이 매년 길어지고 있는 반면 시외 전화는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 전화의 한 통화 평균 시간은 112초로 1982년 107초, 83년 110초에 이어 해마다 2~3초씩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균 통화 시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무려 2배가량 긴 시간이다. 반면 시내 전화의 경우 83년 2분 49초였던 것이 84년에는 2분 42초로 7초나 줄어들었다. 이는 시내 전화의 경우 통화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한 통화에 20원씩 요금이 매겨지는 데 따른 것이고, 반면 시외 전화는 기본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일정률의 요금이 가산되는 요금 체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네, 예전에 타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면은 시간을 살피면서 용건만 빨리 말하고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금 많이 나온다, 얼른 끊어. 이 말이 시외 통화의 단골 끝인사였지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떨어지는 동전을 겁내면서도 차마 끊지 못하고 연인과 계속 통화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시절의 마음이 가끔은 그리워집니다. 남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공중전화.

사랑의 공중전화, 남진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습관처럼 걱정을 하며 산다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무거워진다. 무겁게 살면 안 돼. 무거우면 가라앉아. 가볍게 살아. 네, 짧은 몇 마디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만이 해줄 수 있는 명쾌한 인생의 해답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까지 미리 짊어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우 영화의 분홍 러브레터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여러분은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한 작가가 걷기에 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은 걸으면서 햇빛과 바람 받기를 즐기는데 식물이 아니라 굳이 광합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으로 흐르는 여러 생각에 골똘해지는 일이 바로 내면의 광합성이라고 말이죠. 꼭 걷기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빛을 받은 잎사귀가 산소를 뿜어내듯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하죠.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그냥 좀 걷고 그냥 좀 여유를 부려봐도 좋겠습니다. 우중산책 신주희의 대금과 구주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신주희의 대김, 구주원의 피아노 연주로 우중산책 작곡 들려드렸습니다. 대금과 피아노가 함께한 잔잔한 여운, 빗속을 천천히 걷는 마음처럼 오늘 하루도 조금은 여유롭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나그네는 턱을 괴고 누워서 날이다 새도록 시를 짓고 있다. 비취새의 울음소리 한번 들리니 역창의 동쪽에서 울고 있구나.

조선시대 이경동의 시 사근역에서 였습니다. 사근역은 경상남도 거창에 있던 역 이름입니다. 이때 역이란 나라에서 운영하던 숙소로 암행어사가 말을 빌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는 사근역에 도착해서 날이 새도록 시를 지었죠. 피곤할수록 쉽게 잠이 들지 않아 붓을 잡았던 건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창문 밖 동쪽에서 비취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취새는 물총새를 뜻하는데 동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낯선 곳에서 잠 못 이룬 여행자의 시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관악 영상회상 가운데 상영산입니다. 허윤재 해금연주로 들으시죠.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관악 영산 회장 가운데 상영산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정악 특유의 깊고 느린 호흡이 담긴 음악이었는데요. 해금의 맑은 음색에 따라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최은호 명창의 소리로 듣는 금강산 타령. 흥겨운 장단과 시원한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금강산 풍경을 눈앞에 펼쳐놓는 듯한 민요입니다.

은호 명창의 소리로 들은 금강산 타령. 마치 금강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셨나요? 답답했던 마음까지 훌훌 털어내며 함께 즐기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놀이 함께 들으실 텐데요. 김성기가 작곡한 곡,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전통음악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지름시조 태백기를 전해드립니다. 3장으로 나뉘는 사설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로 도다 다 지도록 아니 돌아온다. 태백은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인데요. 위대한 시를 남긴 것만큼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시에선 이 술을 가지고 간다고 나가서 달이 두 번이나 뜨고 지도록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지림시주 태백이 이어지는 두 번째 장입니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 이러구나. 배가 보이길래 태백이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백이 술을 가지러 물길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 동자야, 달 밑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동자는 이를 보는 아이, 하마는 행여나 어찌하면 이란 뜻입니다. 200의 고사에는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름시주 태백이를 이동규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지름시주 태백이 이동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병진 작곡 낯선 풍경,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입니다.

유병진 작곡 낯선 풍경.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였는데요. 특정 악기를 중심에 두지 않고 모든 악기의 고유한 어법을 존중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국악 창작 그룹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처럼 일생을 여러 행복들로 채워가는 반복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김덕환 작곡 살랑살랑 바람이 분다. 2008년 창단된 퓨전 국악 밴드 퓨전 국악 아름드리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서양에서는 노래한다고 하지만요, 동양에서는 운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새 소리는요, 노래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라죠. 새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릴 때나 짝을 찾기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괜한 짜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요. 아이가 떼를 쓰는 건 배고프거나 졸려서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있는 여러 소리들, 진짜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내 생각 잠시 넣어두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에게 직접 묻거나 아니면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을 두는 건 어떨까요? 괜한 지레짐작으로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배호의 누가 울어? 이어서 서른도입니다. 원점.

배호의 누가 울어에 이어서 서른도의 원점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오필재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밭에 심어둔 옥수수는 안 크고 잡풀만 무성하게 올라왔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살면서 게으름을 학습하기는 처음이네요. 나름 한 번은 해봐야 하는 학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여기에 김은님께서 마음껏 게을러봐야 또 부지런해지죠. 내려놓기가 제일 힘들죠. 라는 답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부지런한 오필재님. 예, 다친 다리 때문에 잘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김은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껏 게을러봐야 예, 지난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친 다리 완치될 때까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살다 보면 게으를 때가 있는 겁니다. 답답하시더라도 게으름에 익숙해지시고 좀 즐기시고 나중에 완쾌되면 그때 부지런해지시면 되는 거죠. 오필재님 말씀도 고맙고 우리 현명한 답을 해주신 김은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두 분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건너가겠습니다. 김성재의 말하자면 그리고 빅마마가 피처링한 DJ DOC의 스트리트 라이프.

0: Hey yo, you wanna dance?
1: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파도 소리가 가득한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바쁜 일상 때문에 바다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 노래들, 그 중에서도 파도 소리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좋은 곡들을 골라왔습니다. 노래로나마 우리 같이 바닷가의 추억 쌓아가보죠. 먼저 들려드릴 곡은 우리들의 마음을 파도 소리로 가득 채워줄 노래, 조금은 쓸쓸한 분위기에 키보이스가 부른 정든배입니다. 도입부에 울려 퍼지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애절한 갈매기 울음소리가 노래 전체 분위기를 적막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드는 명곡이죠. 달 그림자에 어리면서 정든배는 떠나간다로 시작하는 서정적 가사에 항구의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절묘하게 담아낸 노래인데요. 키보이스의 또 다른 히트곡 해변으로 가요와는 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지만 시원한 파도 소리가 정겹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정든배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1988년에 나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입니다. 전주, 간주, 후주 모두의 파도 소리가 삽입된 이 곡은 들국화가 해산한 뒤에 최성원이 내놓은 첫 번째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죠. 성시경도 리메이크했고 또 인공위성, 태연 같은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로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곡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최성원이 훌쩍 떠난 여행 덕분이었습니다. 최성원이 우연히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배를 탔다가 지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 노래에 담겨 있죠. 가사를 보면 제주도를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를 대접했던 지인의 딸 이름이 푸르메였다고 해요. 최성원이 제주도를 떠나오면서 그 딸에게 노래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곡인 거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키보이스의 정든배, 이어서 최성원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파도가 등장하는 우리 가요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1996년에 발표된 코나의 노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답니다. 이 곡 역시 처음부터 우리를 시원한 파도 소리로 유혹하고요. 거기에 당대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이소라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시작부터 연타로 듣는 이를 KO시키는 노래입니다. 하와이의 바람이란 뜻의 코나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하와이언 리듬과 스타일로 여름을 아름답게 꿈꾸게 하는 곡을 만들어냈는데요. 팀 리드였던 배영준은 영화 블루벨벳의 삽입곡 가운데 로이 오비슨이 부른 In Dreams에서 이 노래의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에 이어드릴 곡은 포지션의 서머타임입니다. 그룹 포지션이 2000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I Love You 후속곡으로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이어갔던 노래죠. 노래는 이국적인 라틴풍의 비트와 경쾌한 리듬 위에서 헤어진 연인과의 뜨거웠던 여름날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감미로우면서도 시원하게 뻗는 임지옥의 보컬이 신나는 템포와 완벽히 어우러지면서 매년 여름만 되면 꾸준히 사랑받는 일종의 여름 연금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전반적으로 파도 소리가 깔리면서 마냥 뜨겁지만 않은 그런 여름을 느끼게 해주죠. 자, 그럼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어서 포지션이 부릅니다. 서머타임.

Belgica.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요, 파도 소리로 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노래들을 띄워드렸습니다. 키보이스의 정든배를 시작으로 최성훈의 제주도의 푸른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포지션의 썸머타임까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픽하이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Fly!

0: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미니홈피 옛날에 저 해보셨죠?
1: 그럼요.
0: 예. 그러면 과거에 미니홈피에 써놨던 감성글기라든지 아니면 SNS에 올렸던 글을 뒤늦게 이제 보고 다시 네. 보고서 혼자 이불킥 해본 경험 있어요?
1: 그럼요.
0: 아무래도 여지없이 있으시군요. 네. 우리 신세미 평론가도
1: 지금은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지만 네. 이 어렸을 때는 어떤 글이든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괜히 미니홈피에 일기도 써보고 SNS에 글도 올려보고 이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아, 못 봐주겠다. 다 지웠습니다.
0: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네. 저도 때로는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1: 맞아요. 네,
0: 요즘에 비해서 그때만 했어도 참 순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게 검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0: 그렇죠. 예.
1: 그걸 써도 뭐 크게 조롱을 당하거나 맞아요. 놀림을 당하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0: 요즘엔 말 한마디 잘못 쓰고 잘못 올렸다가는 그냥 어우 너무 무섭습니다.
1: 네, 요즘 아마 그런 걸 올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약간 뭐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실수하기를 바라는 세상 같아요.
1: 맞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0: 너무 각박해졌어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밴드 브리즈의 2집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0: 네.
1: 이 브리즈는 4인조로 구성된 록밴드인데요. 미국의 밴드인 너바나가 유행을 이끌었던 그런 그런지 록 음악의 계보를 따르는 조금 암울하고 어둡기도 한데 그렇다고 좀 뭐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느낌은 아니고 약간 강렬함도 있고 낭만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을 했던 팀이고요. 사실 이런 음악을 장르 이름으로 구분을 할 때는 이제 그런지라는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음악이다라고 해서 포스트 그런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밴드 브리즈는 국내에서 이 포스트 그런지 음악의 좀 선두주자격에 있는 그런 팀이고요.
0: 네.
1: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음악을 좀 주로 했던 팀이기도 하지만 이 팀의 브리즈라는 이름이 산들바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전 매력도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이 집에서 타이틀곡이었던 뭐라 할까라는 곡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얻었었고요. 이 곡이 많은 밴드들이 이제 스쿨 밴드들이 카피했던 곡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은 남성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한데요.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타이틀곡 뭐라 할까 바로 다음 트랙인 수록곡 브리즈라는 곡입니다. 이 타이틀곡은 조금 우수에 찬 그런 록스타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에 좀 전형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0: 네.
1: 이 수록곡인 브리즈라는 곡은 이 산들바람을 뜻하는 이 밴드의 이름을 따라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의 가사도 뭐 이 친절한 바람처럼 너가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편안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자에 앉아서 바람을 느끼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는 그런 행인처럼 약간 이 앨범에서 좀 쉴 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0: 밴드 이름, 곡 이름부터가 선선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브리즈의 브리즈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브리지의 브리지,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사연 없이 신청곡만 남기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 김병국님 사연입니다. 본가에 있는 선풍기 청소하면서 들어요. 시장에 있던 옛날 선풍기인데 조립하느라 땀이 나네요. 이 선풍기 할머니께서 장사하시면서 쓰던 건데 할머니께서 60년 넘게 희로애락을 보내신 시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동안 저와 동생 등교길에 용돈도 챙겨주시고 자주 사다 주신 탕수육이 생각나네요. 맛있고 감사했습니다. 옛날 선풍기라 확실히 소음이 심하긴 하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병국님. 60년을 함께 하셨던 할머니, 이젠 시장에서 일하시는 건 퇴직을 하신 건가요? 우리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분도 나누시면서 편하게 생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렇게 김병국님이 할머니의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시는 마음도 참 따뜻하고 예쁘십니다. 오래된 선풍기지만 잘 돌아가긴 하겠죠? 네. 소음이 있어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직 선풍기를 안 꺼내놨네요. 꺼내놔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꺼내고 또 닦고 먼지 좀 털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아예 안 꺼내놓고 있습니다. 김병국님 사연 전해드린 김에 저도 꺼내놔야 되겠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임재범의 고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당시 나는 독일을 여행 중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 갔던 것이다. 황제의 대관식을 본 뒤 부대로 돌아가던 중 겨울이 시작되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는 내 주의를 끌만한 대화 상대도 없었고 어떤 근심이나 정념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벽난로 방에 홀로 틀어박혀 더없이 편안하게 사색에 잠겨 있었다.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풀어내는 이 문장들은 소위 말하는 딱딱한 논문체와는 거리가 멀다. 해설서에서 받은 인상과도 꽤 다르지 않은가? 다시 해설서로 돌아가 보자. 그 유명한 문구에 대해서도 해설서는 이렇게만 적고 지나간다. 제4부는 형이상학이다. 여기서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원리가 도출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원리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원리라고 부르는지 알기 어렵다. 사실 이 문장을 철학의 원리로 정한 것은 데카르트 자신이다. 다른 학자들이 동의해 준 게 아니다. 그렇다면 방법서설의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감각은 때로 우리를 기만함으로 나는 감각이 우리 마음에 그려내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려 했다. 지금까지 내 정신에 들어온 모든 것은 꿈속의 환영과 같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이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페이론자의 그 어떤 터무니없는 가정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한 것임을 인정했기에 나는 이 진리를 내가 찾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세계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이 맥락을 따라가면 문장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처럼 해설서를 읽느니 원전을 읽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해설서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철학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대신 요약본부터 찾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고전을 읽을 땐 그 내용에 대하여 직접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예로 들어보자. 데카르트는 이 문장을 진리라고 말했지만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가? 그의 주장에 그대로 동의해도 좋을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은 없는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따져본다. 다시 말해, 고전을 가지고 놀아보는 것이다. 데카르트라는 이름 때문에

죽음을 의식할 나이에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반드시 떠올리게 된다. 데카르트의 사고가 완전하지 않았듯 우리도 끝까지 답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생각해본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상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내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 생각해본다. 책을 많이 읽어 박식해지는 것만으로는 독학이라 할 수 없다. 책을 읽기만 한다면 그건 단순한 독서에 그친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글만 봐도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독학이 된다. 완독할 필요는 없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다. 앞에서 인용한 몇 줄만 읽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충분하다.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을 전부 완독하려 들다가는 절반도 읽지 못한 채 삶이 끝나버릴 것이다. 옛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답을 알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 끝내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고전을 읽는다는 건 과거에 살았던 지성의 거인들과 함께 노는 일이다. 널리 알려진 명문구들이 그 놀이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기압을 나타낼 때 쓰는 헥토파스칼의 주인공 블레즈 파스칼을 떠올려보자. 그의 책 팡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문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문장을 찾아낸 뒤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남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부다의 말로 알려진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마찬가지다. 조금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표현이다. 오늘날 명언으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실제로 역사 속 인물이 그대로 했던 말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고전은 정답을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훌륭한 재료다. 그 점에서 고전은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다. 밑줄이 없다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책에 밑줄을 긋는 건 뇌에 밑줄을 긋는 일이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 그러므로 독학을 위한 책은 반드시 내 돈으로 산 내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와 효용이 있다.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표시한다. 저자의 핵심 주장과 요지를 강조한다. 의문이 드는 지점이나 문제의식을 표시한다.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책을 읽고 모조리 기억할 수 있다면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책에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뇌에 밑줄을 긋는 셈이다. 밑줄을 그음으로써 그 문장은 뇌에 깊이 각인되고 기억에 남는다. 밑줄은 선명하게 그어야 한다. HB 연필로 흐리멍덩하게 긋지 말고 3B 정도의 진한 연필로 확실하게 긋는다. 팁을 주자면 밑줄의 모양을 구분해 두

0: 보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편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점서는 논지의 핵심 혹은 저자의 주장, 물결표, 의심스러운 점 혹은 나중에 검증이 필요한 점. 세로선,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장의 왼쪽에 길게 긋는 선.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단이나 예증이 이어질 때 효과적이다. 아, 직선 대신 아치형으로 그리거나 괄호로 묶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런 표시들의 의미를 통일해 두지 않으면 다시 읽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므로 그 점에 유의한다. 이 밖에도 특수한 경우에만 긋는 밑줄이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중에 대강 훑어보기만 해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요약 밑줄이다. 요약 밑줄은 논리 전개가 분명하고 구조가 중요한 책에만 그어야 한다. 또한 일반 밑줄과 섞이지 않도록 색을 구분하거나 두께가 다른 필기구를 쓴다. 주요 키워드나 저자 특유의 용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밑줄만으로 충분하다. 종류가 많아지면 관리가 번거로워진다. 지금 말한 서너 종류면 충분하다. 읽으면서 긋지 말고 다 읽고 긋는다. 밑줄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이것이다. 읽고 난 뒤에 선 긋기. 흔히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논지가 정리된 몇 페이지를 먼저 읽고 나서 긋는 게 정석이다. 책 한 권을 완독하고 긋는 게 아니다.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되는 절이나 장을 다 읽은 뒤에 긋는 것이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밑줄을 긋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소위 지식인 중에는 박학다식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많이 하는 건 유별나게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기 때문이다.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으면 저절로 기억하게 된다.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굳이 노트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뭔가 적어둘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책의 여백에 적어둔다. 책의 여백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각을 남기라는 뜻이다. 메모는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메모는 감상문과 다르다. 느낌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가령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저자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의 제목과 해당 페이지 정도를 적는다. 이때 참조하라는 뜻으로 CF를 쓰기도 하지만 굳이 있어 보이려고 서양식 표기를 흉내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연결이다. 메모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짧은 토막글, 단어, 핵심 구절이면 된다. 다만 명심할 점이 있다. 무엇을 적든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대충 적었다간 나중에 다시 펼쳤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읽어왔다. 정석 중에 정석이다. 그러니 이런 방식은 특별한 요령도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베르디아예프의 고독과 사랑과 사회를 읽고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다. 과학적 철학은 철학의 부정이며 철학이 지닌 우월성의 부인이다. 감정적 인식의 승인, 가치감정에 의한 공감과 사랑에 의한 인식의 승인은 결코 이성의 부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백에 이렇게 메모해 두었다. 감정이 전부다. 괴테 베르테르. 당시 나는 괴테도 읽고 있었는데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독일어 그대로 적어둔 것이다. 이 메모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저 연상되어 나왔을 뿐이다. 여백 메모는 이런 식이면 충분하다. 쓰는 행위 자체가 기억력을 강화하고 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메모는 정리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책을 사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 아무리 인상 깊은 책이라도 밑줄을 긋지 않고 읽으면 시간이 지나 내용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 내용을 떠올리기 쉬워진다. 밑줄을 그으면 페이지에 작은 흔적이 생긴다. 그 자그마한 차이가 시각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를테면 그 문장이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었는지 왼쪽 페이지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떠오른다. 문장을 넘어서 읽던 장면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전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흔들림 때문에 줄이 삐뚤어지면 그 어긋난 선조차 기억의 일부가 된다. 나중에 삐뚤어진 밑줄을 다시 보면 아, 이동 중에 읽던 부분이었지 하고 당시의 상황까지 떠오른다. 간혹 필기 도구가 없어 밑줄을 긋지 못할 땐 페이지 귀퉁이를 접어두었다가 나중에 표시하면 된다. 위쪽 문장이면 위쪽 귀퉁이를, 아래쪽 문장이면 아래쪽 귀퉁이를 접는다. 페이지 전체가 중요하다면 아예 세로로 반 접어둔다. 밑줄을 그으며 읽어야 비로소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니 도서관 책으로는 내 공부를 할 수 없다. 컴퓨터 화면으로 읽는 글도 마찬가지다. 좀처럼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이미 절판된 책을 찾거나 다음에 살 책을 미리 훑어보는 장소로 쓰는 것이 맞다. 일종의 견본 전시장인 셈이다. 읽을 책은 내 손으로 직접 고른다. 휴대전화나 자동차에는 거리낌 없이 돈을 쓰면서 책값만 아껴 공부하겠다는 건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필요한 책을 바로 살 수 없는 환경은 독학에 치명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책은 직접 페이지를 넘겨가며 군데군데 읽어볼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알 수 있다. 제목이나 소개 문구만 읽어보고 주문하는 건 무모하며 대개는 돈 낭비로 끝난다. 주변에 잡지나 편향된 베스트셀러만 진열된 서점밖에 없거나 문화적으로 빈곤한 환경에 사는 것 또한 독학에 불리하다. 이는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컴퓨터를 이용해 공부한다라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컴퓨터는 책을 대신할 수 없다.
1: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우린 너 해칠 생각 없거든? 그 부품만...
1: 오차!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이거 부숴버릴
0: 거야. 아, 안 돼! 그 부품만 넘겨줘. 그럼 갈게.
1: 싫은데? 니들한테 넘기느니 그냥 박살내버릴 거야.
0: 아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 니들은 적이니까. 남은 다 적이야.
0: 그래. 그럼 이 기계 내려놓을 테니까 휴전하자.
1: 응. 휴전?
0: 우린 너랑 싸울 생각 일도 없어. 그냥 정수기계. 그러니까 마실 물이 필요할 뿐이라고.
1: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0: 거봐, 그 부품이 있어야 우리 다 살 수 있어. 사실 싸우자고 들면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알지?
1: 맞아.
0: 우린 둘이고 넌 하나잖아. 그런데도 휴전을 제안하는 건 같이 살자는 거야. 일단 그 대걸레 자루부터 놓으면 안 될까? 야, 여기 완전 한증막이다. 너 안 덥니? 밖에서 얘기하자. 나와.

0: 마셔. 왜 안 마셔? 아, 독이라도 탔을까봐? 알았어. 내가 먼저 마실게. 됐지? 이제 마셔. 목 말랐나 봐. 하나 더 줘? 카트에서 생수랑 먹을 것 좀 꺼내줘.
1: 알았어. 이거 먹어.
0: 배 엄청 고팠구나. 물도 마셔. 우린 자매야. 난 루미래. 얘는 루미야. 응. 넌 이름이 뭐야?
2: 알리나. 알리나 한 19살. 어?
0: 나랑 같네? 근데 너 한국 사람 아니지?
2: 러시아계 고려인이야. 고려인이랑 러시아인의 후손.
0: 어쩐지.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겼다 했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2: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세상 망하고 다 죽고 남쪽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 가고 있었어. 가족 찾으러.
0: 혼자?
2: 응.
0: 가만? 이 지도상에서 고려인 마을이 어디쯤이야?
2: 여기.
0: 어? 아... 할머니 댁이랑 가는 길이 겹치는데?
1: 그러네.
0: 우린 여기 갈 거거든. 그럼 이쯤에서 길이 갈라지니까 그때까지 같이 다니면 되겠다. 너도 혼자보단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좋지 않니? 너 이 정수기계 필요하지 않아? 본체도 없이 네가 가진 부품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짝에 쓸모 없다고.
2: 그럼 헤어지고 나면

0: 이 정수기겐 누가 써?
1: 그야 헤어질 때까지 생각해보지 뭐.
0: 알았어.
1: 그래 좋아. 난 정수기계 분해해서 동생이랑 절반씩 나눠 가질게. 부품은 네가 가져. 됐지? 이제 일어나자. 이 가게 2층에 집이 있거든. 해 떨어질 때까지 거기 가서 눈 좀 붙이자. 괜찮지?
0: 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지?
1: 그래. 뭐 어차피 여기서 도망쳐봤자 또 만나게 될 테니까. 다녀와. 류미야.
0: 어?
1: 이따가 올라가면 일단 잠든 척해. 그랬다가 쟤 잠들고 나면 부품 훔쳐서 떠나자.
0: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야?
1: 아, 그야 부품 망가질까 봐 던진 떡밥이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쟤랑 같이 다녀.
0: 맞아.
1: 조심해. 쟤 딱 봐도 보통 내기 아니야. 눈빛이 살벌하잖아.

0: 미아는 이쪽에서 자고 알리나는 저기 창가에서 자면 되겠다.
1: 싫은데?
0: 왜?
1: 나 잠든 사이에 니들 부품 훔쳐가려는 거잖아.
0: 아니야.
1: 담보가 필요해.
0: 담보?
1: 자는 동안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걸 나한테 묶어두고 잘 거야.
0: 정수기계는 안 돼. 네가 부품이랑 같이 챙겨서 도망갈 거잖아.
1: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0: 다른 거 뭐?
2: 야, 뭐야!
1: 알리나는 순식간에 내게 수갑을 채웠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수갑의 한쪽은 내 손목에, 다른 쪽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0: 뭐 하는 짓이야?
1: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걸 나한테 묶을 거라고 했잖아.
2: 언니.
1: 뭘 그렇게 봐?
0: 제법인데.
1: 뭘 이 정도 가지고?
0: 아, 좋아. 도망칠 염려는 없겠네. 잠이나 자.

0: 그날부터 우리는 알리나와 함께 움직였다. 알리나는 우리보다 고속도로 생활에 훨씬 더 능숙했다. 곰팡이, 죄다 썩었어.
1: 날이 더워서 성한 게 하나도 없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2: 그니까.
1: 뭐야 그게?
3: 랜턴. 카트에 매달아서 조명등처럼 쓰려고. 배터리랑 테이프도 있어. 내가 달아줄게.
0: 어디서 찾았어?
3: 저쪽 봉고차에서.
1: 이건 다 뭐야?
3: 그건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버너 있으니까 이걸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뭘 멍하니 있어. 물 올려.

0: 근데 이 수감 말이야, 언제까지 채우고 잘 거야?
1: 헤어질 때까지?
2: 뭐? 야!
1: 야라니, 이름 불러.
2: 아니 지금 이름 부르게 생겼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1: 같이 다니자고 제안한 건 너야. 짜증내고 난리야.
2: 아, 짜증이 아니라.
0: 언니 그만하고 라면 먹어.
2: 아직도 우리 못 믿겠어? 아직도 저기야?
1: 아 시끄러 진짜.
2: 아, 왜 도망가? 말하고 있잖아. 야!
0: 언니 왜 그래?
2: 너무 무례하잖아. 배려도 존중도 없고.
0: 난 수갑 차고 자는 거 익숙해져서 괜찮아.
2: 아, 뭐가 괜찮아?
0: 언니 알리나랑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해진 거 알아?
2: 내가 뭘?
0: 걸핏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2: 그놈의 정숙이기 때문이야.
0: 알리나랑 너무 오래 같이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2: 하긴 처음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 방심하기만 기다려서 부품 들고 틀 생각이었는데 틈을 안 주네.
0: 수감 열쇠만 찾으면 되는데.
2: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없어. 아주 아주 깊은 곳에 숨긴 것 같아. 쟤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 한 애야. 무서우느라고.
0: 응? 난 언니가 제일 냉철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2: 아니 뭘 해도 제 손바닥에서 노는 느낌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알리나의 예상 범위에 있다는 느낌.
0: 그래도 같이 지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랜턴도 달아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2: 그래도 조심해.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지.

0: 여기 빛이다. 옛날 왕들의 무덤들이 있어.
1: 중학교 때 수학여행 왔었는데.
2: 일단 건물부터 찾자. 한낮이라서 잠부터 자둬야 될 것 같아. 사람?
0: 언니, 저거 사람 맞지?
1: 그러네. 근데 왜 길바닥에 엎드려 있지? 죽었나?
2: 죽었을 거야. 이렇게 뜨거운데 살아있으면 잠시도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을 거니까.
0: 확인해보자.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
2: 나도 꼼짝도 안 하잖아.
1: 어쩌다 길에서 죽었을까? 굶어 죽었나? 아님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0: 그보다 저런 시체가 거리에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태우거나 묻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뒀다가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
1: 그러니까 놔둬야지. 손대지 말고.
0: 아니야. 치워주자.
1: 가만 있어. 야! 어디가! 뮤미야!
0: 나는 시체에게 다가갔다. 어떤 본능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벙커 시절 숨겨진 지하 창고를 발견했을 때처럼 이상한 감각이 나를 이끌었다. 저기요. 여보세요? 뒤집어야 되나? 어떻게 뒤집어? 삽! 삽을 집어넣고 지렛대처럼 뒤집으면 되겠다. 나는 철물점에서 삽을 가져와 시체의 배 밑으로 집어넣었다. 미안해요. 좀만 참으세요. 하나, 둘.
3: 시체가 움직여!
1: 살아있어?
2: 일어서는데?
0: 예.
2: 왜? 아는 애야?
1: 영주. 문영주 같은데?
0: 맞아. 영주다. 문영주.
1: 그치? 영주 맞지? 영주야. 나 미래 누나야. 알아보겠어?
0: 난 미야. 류미야.
1: 거기 끄덕였어. 영주 맞아.
0: 근데 말을 안 해. 야, 너 왜 여기 누워있었어?
2: 정신이 없나 본데. 저기 정형외과 있다.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자.

0: 온몸에 물집투성이야. 영조야, 이거 화상연고거든? 발라줄게. 너 얼굴이랑 팔이랑 온몸이 햇볕에 다 익었어. 따가워도 좀 참아.
1: 가만히 있는데? 영조야, 괜찮아? 정신 들어?
2: 아는 애야?
1: 소꿉친구였어. 어릴 적에 같은 아파트 살았고 셋이 남매처럼 자랐어. 친구라기보다는 가족 같았지. 근데 왜 말을 못하지? 더위 먹었나?
2: 아니, 저건 꺾인 거야.
0: 뭐가?
2: 살아갈 의지.
0: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단정해.
2: 난 많이 봤거든, 저런 애들.
0: 꺾였다고? 얼굴은 어릴 때 그대로인데.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겼었거든.
1: 근데 너무 말랐어. 눈 밑에 그늘도 생기고 병든 짐승 같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영조야, 무슨 말 좀 해봐.
2: 근데 너네 쟤 데려갈 생각은 아니지?
0: 글쎄, 여기 혼자 두면 죽을 것 같은데.
2: 그걸 왜 네가 걱정해?
0: 친구니까.
2: 지금도? 류미래, 세상 망했어. 친구, 가족, 그런 거 다 끝난 거야.
0: 난 아니야.
2: 뭐?
0: 난 아직 아니라고.
2: 좋아, 그럼 선택해. 쟤인지 나인지.
0: 뭐?
2: 쟤 데려가면 난 여기서 빠질 거야. 어, 나 없이는 정수기계 못 돌리는 거 알고 있지?
0: 지금 사람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2: 아니,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0: 진짜 네가 사람이냐?
2: 사람이길 포기했기에 살아남은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1: 알리나 말이 틀린 건 없었다. 영조랑 같이 다닐 경우 우린 더 위험해진다. 정수기계도 잃고 꽤 도움되는 일행도 잃게 된다. 게다가 영조의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3: 나도 데려가줘. 나도 같이 가고 싶어.
1: 야, 너 말할 수 있잖아.
0: 근데 왜 아깐?
3: 나 버리지 마. 같이 가줘, 누나.

0: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1: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린
2: 해외로 전지훈련을 간다더니. 아니 왜?
0: 아직도 내가 너의 브라더로 보이느냐?
3: 신뢰화랑 붕어조 김유신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고구려려. 김유신, 너에겐 너도 모르는 너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음 시간에!

와이파 한국인 89번째. 풍월주 김유신 25번째.

0: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고 있다니. 아, 그럼 이 김유신이 김유신이 아니란 말이냐?
1: 고구려의 비밀 요원, 백석의 자백을 믿지 못하는 김유신.
2: 출생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주면 날 다시 고구려로 보내주겠느냐?
0: 어, 그래, 물론이지.
2: 오래전, 그렇다고 뭐 옛날 옛적은 아니고, 너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고구려에선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했어.
0: 너와 내가 태어나기 전이면
2: 넉넉잡고 20년 전 고구려의 강이 거꾸로 흐르며 요동을 쳤지.
0: 강이 거꾸로 흘렀다고? 야, 너 그걸 지금 자백이라고 하는 거야?
2: 그러니 거꾸로 흐르는 강을 눈으로 확인한 고구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날 이후로 민심은 흉흉해지고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했어. 과거로

0: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이 거꾸로 흐르는 원인을 꼭 밝혀라.
1: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다고 평가받는 고구려의 영양만점 왕, 영양왕. 이걸 애드립이라고 하나?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구려의 국왕이 보장왕이라는 설도 있지만 재위기간을 놓고 계산했을 때 영양왕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0: 난 고구려 백성들에게 가장 영양가 있는 고단백의 고칼슘... 이걸 애드립이라고 하냐?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싶다.
1: 민심의 안정을 국왕의 첫 번째 의무로 생각했던 영양왕은 기이한 현상으로 민심이 어지러워지자.
0: 아, 첨쟁이?
2: 전문가들이 전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하.
0: 아니, 그렇다고 역술인에게 강이 거꾸로 흐르는 원인을 물어보라고?
2: 상황이 위급하니 부닥거리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제가 점쟁이를 한 명 아는데요, 전하. 이 점쟁이가 얼마나 용하게요?
0: 아니, 얼마나 용하길래?

0: 부르셨습니까? 꽃보다 남자 추남입니다.
1: 당시 고구려에서 인생상담가로 최고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꽃보다 남자 역술인 추남. 일명 춘남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거 보니까 계절마다 이름이 바뀌었나 보다.
2: 그 용한 거 아무튼 그 얘기는 들었겠지?
0: 아, 그럼요. 안 그래도 오는 길에 강물이 뒤집어져서 요동치는 걸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2: 그래. 아니, 강물이 중2병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거꾸로 흐르는지 어떻게 그 이유를 좀 알겠느냐?
0: 잠깐만요. 어? I love so much. 잠시 신과 토킹 시간을 가져야 돼서.
2: 그래. 가져.
0: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아브라카타브라 살라카돌라 메치카블라 비비디 바비디 부어!

0: 아우치! 그래. 나왔냐? 나왔냐? 청개가 뭐라고 나왔느냐?
1: 전화.
0: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나는 무슨 말이든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
1: 제가 하필 쉽구금 해시태그가 붙은 청개가 나왔어.
0: 괜찮아. 야, 여기 저 신하들 얼굴 좀 봐봐. 여기 다 내일 모레가 90일이야. 쉽구금 가지고. 괜찮아.
1: 그렇네.
0: 봤지? 얘기해.
1: 그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소인의 목숨이 남았나겠는지.
0: 도대체 점괘가 뭐라고 나왔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느냐?
1: 귀 좀 잠깐.
0: 그래.

0: 그날 밤 왕비의 침실을 찾는 영양왕.
1: 그러니까 점괘가 뭐라고 나왔길래 대신들이 그렇게 쉬쉬하는지 뭐라고 나왔어요?
2: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1: 추남 그 점쟁이가 진짜 용하대요. 로맨스 미스터리 그쪽 전문인데 특히 바람나서 집 나간 배우자 찾는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소문이 그냥. 아니 일단 거꾸로 흐르는 강 이유가 뭐래요? 응?
2: 굉장히 용하구나. 그래서 궁금해?
1: 아니 다들 쉬쉬하고 말을 안 해주니까 아주 궁금해 죽겠어.
2: 추남이 내놓은 점괘가
3: 유유히 잘 흐르던 강물이 하루아침에 역류를 하는 이유는?
2: 이유는?
3: 마마! 왕비 마마 때문입니다.
2: 때문입니다. 이렇게.
1: 왕비? 나?
3: 마마께서 음양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2: 때문입니다. 이렇게.
1: 내가 음양을 뭘 어떻게 다고요?
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당신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거야.
1: 어머나 기가 막혀.
2: 뭐가?
1: 아니 세상에 나만큼 절개 있고 지조 있고 참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유빛깔 이자영 씨도 나한테는 안 돼.
2: 그건 인정. 근데 아까 그랬잖아. 당신 입으로다가 그 추남이 아주 용하다며.
1: 어머 설마.
2: 응?
1: 어머 설마 당신 나 의심해?
2: 아니
1: 한나라의 국왕이 일개 점쟁이의 말을 믿고 자기 아내인 왕비를 사생활이 추잡한 여자로.
2: 오버하지 마. 내 아내니까 하는 소리야. 합리적인 의심.
1: 아이고 그래. 분하고 그래서 나 못살겠네.
2: 뚝뚝뚝.
0: 결국
1: 됐어. 나 진정했고 우리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2: 어?
1: 추남인지 뭔지가 정말 얼마나 용한 점쟁인지 테스트 해보면 알겠네.

0: 세가를 물려라.
1: 이 작고 가여운 귀염 뽀짝한 쥐한테 채가를 물리란 말씀이세요?
0: 에이, 그 작고 가엽고 귀염 뽀짝한 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채가를 물려 상자 안에 넣은 다음 검은 보자기에 꽁꽁 싸거라.
1: 알겠어요.
2: 사상 최초로, 분명히 사상 최초일 것이다. 자, 사상 최초로 쥐에게 채갈을 물리는 결단을 내리는 고구려의 수뇌부.
3: 추남은 들어라.
4: 이럴 수가.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전하? 약속대로라면 전 어제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3: 그래. 오늘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면은 그때 내가 약속한 대로 집으로 보내줄게.
4: 테스트라고 하셨습니까?
3: 테스트.
5: 올려라.
2: 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테이블 위에 뭔가를 싼 검은 보자기가 올려지고,
5: 검은 보자기가 싸고 있는 상자 안에 헤이,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알겠느냐?
4: 그것만 맞추면 되겠느냐?
3: 그거 노래하지 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쟤 열심히 연습한 거야잖아. 그래, 어떻게 안에 뭐가 들었느냐?
4: 이 안에는 쥐가 들어 있습니다.
0: 아니.
3: 아니 그러면은 몇 마리?
6: 쥐가

0: 일곱 마리.
1: 일곱?
0: 가 아니고.
2: 아니고.
3: 아니야, 야야야, 뭐 가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야. 자, 상자 안에 든 쥐가 모두 몇 마리?
0: 여덟 마리입니다, 전하.
3: 아, 여덟. 야, 오픈해, 열어.
1: 예, 전하.
4: 검은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자, 어머나, 그 안에는
1: 꼴랑 쥐 한 마리.
0: God bless you. 그럴 리가 없어.
3: 아니, 네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오냐?
0: Yes. 전하, 그럴 리가 없는데.
3: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아니, 감히 국왕 앞에서 거짓을 짓거리다니. 그 국왕맨, 그 당장 저놈을 끌고 나가.
0: 억울합니다, 전하. 제 목숨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1: 어명을 받들어라.
4: 그러나 급기야 출구를 찾아서 달아나는 추남. 바로 그때
3: 고구려 최고의 점쟁이라고 하더니 제 제삿날은 몰랐던 모양이로구나.
4: 고구려의 영양왕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추남.
5: 이게 무슨 드라마야? 내 출생의 비밀을 말해준다며.
2: 말하고 있잖아.
5: 나의 출생과 고구려 점쟁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2: 궁금해?
5: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말해.
2: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0: 100만점 영양왕 운양 출신 박영재.
1: 자영 씨 진심은 아니에요, 알죠? 김자연.
2: 우유 빛깔 이자영 화이팅. 허예은.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도초도를 찾아갑니다. 도초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유배지였던 곳인데요. 유배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쌀 농사를 짓는 넓은 평야가 있고요. 시금치, 고구마와 함께 소금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초도를 찾아가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한 흑산도행 여객선이 비금도에 도착을 하면은 도초도에서 작은 나룻배 한 척이 왔는데요. 이 나룻배를 타야만 도초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풍경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96년에 비금도와 도초도를 잇는 선암문 대교가 개통되었고요. 도초도에도 따로 여객선 터미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초도는 한적한 곳에서 3-4일 정도 푹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섬입니다. 도초도에서 쉬는 동안 바닷가도 거닐고 돌담이 있는 마을길도 거닐고 마을 사람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도초도의 관광 명소를 하나 꼽으라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심옥해수욕장을 들 수 있습니다. 심옥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는 약 2.5km인데요. 수심이 얕아서 여름철에는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도초도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비금도와 도초도를 잇는 힐링 자전거길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비금도 가산 선착장에서 선암문 대교를 지나 도초도 심옥 해수욕장까지 가는 데는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도초도에는 울긋불긋한 또는 청초한 색깔의 초여름 꽃들이 한창입니다. 그 꽃의 이름은 수국꽃입니다. 도초도의 수국꽃은 해마다 6월 초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수국꽃이 가장 보기 좋은 6월 중순과 하순 무렵에는 소박한 규모의 수국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섬 수국축제는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2026 섬 수국축제의 주 행사장은 신안군 도초면 진암리에 있는 수국공원인데요. 현재 수국공원이 있는 자리는 지난 2005년에 폐교된 도초 서초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도초 서초등학교가 폐교되자 학교 건물이 있던 자리는 전통정원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학교 뒷동산에다 수국을 심은 후에는 탐방로를 조성해서 지금과 같은 멋진 수국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도초도에서 수국공원 못지않게 이름이 난 명소는 일명 팽나무 십리길이라고 불리는 산책로입니다. 월포천 제방을 따라 3.2km쯤 이어져 있는 팽나무 십리길은 전국에서 기증을 받은 716그루의 팽나무로 조성한 명품 산책로인데요. 해마다 6월 중순이 되면 팽나무 아래에 예쁜 수국꽃들이 빈틈없이 피어나서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도초도를 대표하는 별미는 간제미 무침입니다. 홍어와 사촌지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이 좋은 간제미는 도초도와 비금도 일대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인데요. 혹시 도초도에 가시거든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이 간제미 무침을 꼭 한번 찾아서라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도초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현주 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출산 후 몸의 기능뿐 아니라 육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의 건강도 살피고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후조리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면 산후재활은 출산 후 남아있기 쉬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산후재활은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김현철의 그런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한 것도 몸의 회복을 위한 방법인 거죠. 산후조리라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요. 산후조리와 함께 산후 재활에 대한 인식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산후조리는요, 출산 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꼭 필요하죠?
1: 네, 맞습니다.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성의 몸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 동안에 뭐 호르몬, 근육, 관절, 뭐 척추, 복부, 그리고 뭐 심폐기능까지 모두 변화하게 되고요.
0: 네.
1: 따라서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출산 직후 초기에는 자궁 회복, 뭐 출혈 감소, 체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산후조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산후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산후조리와 별개로 산후 재활도 강조가 되던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산후조리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면은
0: 네.
1: 산후 재활은 뭐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변화라든지 아니면 몸의 기능의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 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예를 들면은 뭐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0: 네.
1: 뭐 복부 근육이 벌어지거나 뭐 척추나 골반의 정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실금, 골반 통증, 뭐 허리 통증 또는 육아 중에 손목 통증, 뭐 자세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산후 재활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뭐 운동 치료, 자세 교육, 뭐 근육 재훈련 등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출산 후에 골반통이나 요실금이 생겼다는 말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는 잘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1: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도 실제로는 몸의 지지 구조나 근육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는 골반 근육, 또 복부의 저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뭐 인대, 관절 같은 곳에 상당한 부담과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출산 후에 통증이 없더라도 근력 저하나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통증이나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몸의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뭐 골반 근육, 심부 근육, 인대, 관절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출산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변화들로는 골반 근육의 약화, 또 복부 근육의 벌어짐, 또 허리 골반의 불안정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세의 변화나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반이나 꼬리뼈 부위의 통증, 또 손목, 어깨, 경추 부위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체력 저하나 뭐 피로감, 보행이나 균형 기능의 저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일단 골반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골반과 관련해서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골반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0: 네.
1: 골반 적은, 그러니까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과 골반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들이 출산할 때는 늘어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골반 통증이나 치골 통증, 꼬리뼈 통증, 또 요실금, 또는 뭐 성기능의 불편감이라든지 골반의 불안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육아 과정이나 수유 과정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산후 재활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1: 네, 사실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후 회복을 단순한 휴식과 자연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능 회복이나 삶의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1: 골반 근육의 기능 평가나 복부 근육의 벌어짐에 대한 평가, 통증 평가, 뭐 운동 기능 평가 등을 포함한 재활의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차츰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그런 기준이 이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모들조차 좀 이런 불편감, 그르르니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네, 실제로 이전에 많은 산모님들은 출산하면 원래 허리가 아픈 거고 뭐 요실금은 어쩔 수 없고 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뭐 아이 낳으면 뭐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0: 그러니까요.
1: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이런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단순히 이렇게 참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제때 평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산후재활이라는 이름도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면서요?
1: 네. 국내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북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0: 네. 그러니까 산후 재활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제 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모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호흡과 코어 근육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0: 네. 산후조리는 출산 후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산후재활은 어떤가요?
1: 산후재활이라는 개념도 출산 직후부터 아니면 어쩌면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기간 동안에는 뭐 횡경막 호흡이나 복식 호흡 같은 호흡을 익혀서 긴장을 조절하고 출산 후에 뭐 코어 회복이나 골반 근육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세나 움직임 교육, 뭐 골반 근육에 대한 인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출산 후에 골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출산 직후에는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뭐 호흡 조절, 자세 교육, 뭐 통증 관리, 가벼운 움직임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나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0: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랄까요?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몸을 다시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자세로 아기 앉기, 뭐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동작에 대한 교육, 뭐 골반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훈련, 뭐 호흡과 뭐 코어 협응 훈련, 뭐 단계적 근력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출산 후에 꼭 필요한 훈련들인데 이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모들부터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1: 네, 그게 매우 중요하죠. 출산 후에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자신에게 생긴 어떤 통증 신호 같은 손상에 대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회복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중요한 거는 이제 참는 거, 아프다고 참는 게 회복이 아니고 아픈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능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0: 그럼 산후재활의 단계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치료 과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1: 네, 물론입니다. 뭐 자연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뭐 다태아 임신이었는지 뭐 통증이 현재 있는지 또는 근육 손상이 뭐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그 회복 속도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복부 근육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또

0: 기존에 척추질환이나 관절질환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육아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나 피로 상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뭐 자연 분만이나 뭐 제왕절개인지 다태아인지 여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다태아를 산모했을 경우에는 골반 근육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네. 복부 근육의 손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초음파라든지 다른 의료 장비들을 이용해서 손상의 회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평가해주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운동의 강도를 달라지게 해야 될 거고요.
1: 네.
0: 제왕절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술 부위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회복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재활의 강도를 달리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산후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 후에 일상 복귀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산후재활은 단순히 이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산모의 장기적인 건강하고 또 출산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1: 네.
0: 만성적인 뭐 요통이나 골반통, 뭐 요실금, 또는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 뭐 운동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 네. 육아가 생각보다 몸에 또 부담이 큰 과정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통증과 피로가 누적되기가 쉽고 뭐 수면 부족, 통증, 또 엄마로서 역할 변화, 뭐 육아에 대한 부담감, 또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면.
1: 네.
0: 산후 우울감이나 뭐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측면에서 산후재활은 일상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관절과 근육도 그렇고요. 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출산 후에 그리고 또 육아 중에 발생하는 통증 또 이제 기능의 소실을 엄마니까 당연히 뭐 견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1: 네.
0: 이게 만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이 높아지니까
1: 네.
0: 반복적인 육아나 수유의 동작들은 또 손목이나 어깨, 뭐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빨리 관리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증상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일 필요도 있는 거죠?
0: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것이 좀 지속되거나
1: 네.
0: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 뭐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뭐 심한 허리 통증이나 뭐 보행할 때 불편감 등이 있으면은
1: 네.
0: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평가해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은
1: 네.
0: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장기적인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아직 산후 재활에 익숙치 않은 산모들도 많을 텐데요. 산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증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든지,
1: 네.
0: 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든지, 또는 복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든지. 또는 뭐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어딘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1: 네.
0: 이제 육아를 시작했을 때 손목이나 어깨 통증, 뭐 자세의 불균형,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뭐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산후 재활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피로나 통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기능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후 재활이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산후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건가요?
0: 물론 이제 초기 회복 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1: 네.
0: 출산 직후부터 뭐 한 6개월 사이에는 몸이 이제 회복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이때 적절한 교육과 재활 의료적인 접근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등으로 바빠서 재활을 할 시기를 놓쳤거나
1: 네.
0: 좀 늦었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출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뭐 통증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 평가하고
1: 네.
0: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능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산후 재활에서 초기 개입은 중요하지만 뭐 이미 늦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기능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재활에선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산후조리는 그나마 했는데

0: 이런 기능 회복, 그러니까 산후 재활에 미처 신경을 못 썼다면 나이 들수록 또 둘째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1: 그렇죠. 첫째 출산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나 네. 그때 기능 손상은 당연히 둘째 출산에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0: 네.
1: 뭐 둘째, 셋째를 낳더라도 다시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초기에 산후재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 산후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산후재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상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코어 근육이라든지 뭐 복부 심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요성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0: 네.
1: 뭐 운동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에 대한 훈련들을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것도 예, 산후재활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0: 네.
1: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임신 전부터 몸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출산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출산 후에도 예, 뭐 산후재활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0: 네.
1: 뭐 몸에 기능이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재활의학적인 접근을 관리를 받으시면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임신 전부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1: 임신 전부터 하는 관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골반 근육이라든지 심부 근육, 코어 근육들에 대한 훈련 또는 이제 호흡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골반 근육과 코어 근육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빠른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건가요?
1: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중심부를 딱 잡아주는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 또 골반의 근육, 또 척추의 기립 근육, 그리고 우리 횡경막 근육 이것을 말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탄탄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척추나 골반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우리 몸이 딱 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근육들을 얘기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특히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방 건강과 유방암이 위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네. 국내 유방암 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3만 명 이상 새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인 거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그런지 작은 때 발견되는 게 되게 많이 늘고 있어서 연기나 일기처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제 주변에도 유방암인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력이 없음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젊은 층의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생기는 게 분명히 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서구랑 비교를 했을 때 피크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서양보다 한 10세가량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젊은 층에서만 유방암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젊은 환자들도 함께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는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0: 검진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작은 유방암이나 뭐 상피니암 같은 거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생활 환경의 변화도 함께 작용한다고 저희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서구화된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발병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생활, 뭐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요인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초경은 빨라지고 출산은 좀 늦어지거나 좀 횟수가 줄어들고 모유수유하는 기간도 좀 줄고 이런 변화들도 아마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여성임에도 유방 건강에 무심한 분들도 많고요. 잘 몰라서 소홀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맞아요. 이게 유방이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건강의 관점에서 그닥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이나 모유수유 시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유방을 외형적인 뭐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멍울이 갑자기 만져지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이제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좀 관심이 중요한 건데요.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가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자가검진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0: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근데 유방암을 자가검진이 예방을 해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가검진을 하다 보면 내 유방의 상태를 평소에 알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규칙적으로 만져보고 평소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종양을 더 작은 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뭔가 만져지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만져지는 혹의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이제 양손 꺾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뭐 낭종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유방외과 한번 가서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가검진이 내 유방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자가검진이 필요할 텐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자가검진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33 법칙이라는 걸 좀 종종 인용하긴 하는데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월 생리가 끝난 3일 뒤 정도에 가슴이 가장 부드럽거든요. 그때 손가락 3개를 펴서 확인한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폐경후 여성이라면 그냥 특정 날짜 매달 정해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안내되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똑같은 방법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느낌으로 만져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이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0: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새로 만져지는 멍울인 것 같고요. 혹이 뭔가 만져진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알고 있는 멍울이 있다면 이게 크기가 변하는지 피부가 그 근처에 바뀌진 않는지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빨개진 않는지 그다음에 뭐 유두 쪽에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나온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유방암을 흔히 말하는 초기에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0: 네, 유방암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0기나 1기가

0: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제 재발 없이 치료 잘 받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 네.
0: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조기에 발견해서 표준 치료를 받으면 완치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모두 유방 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요?
0: 맞아요. 유방암이라고 해서 모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1: 네.
0: 종양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1: 네.
0: 이제 내 가슴의 크기 그리고 그 크기 대비 종양 크기
1: 네.
0: 환자분의 선호도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70% 정도로 더 높고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1: 네. 종양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유방 절제술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수술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0: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암 수술이라고 하면 넓게 제거할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0: 유방암 수술이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되 불필요하게 많이 절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1: 네.
0: 부분 절제술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 그래서 암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1: 네.
0: 동시에 이제 유방 모양이라든지 뭐 나중에 삶의 질, 팔 부종 같은 합병증도 다 고려해가지고
1: 네.
0: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병기로 볼 때 초기여도 위치라든지 환자에 따라서는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암이 유방 안에 넓게 퍼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내 가슴 크기에 비해 암 크기가 좀 넓은 경우가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0: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중에 유관 즉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길을 유관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길 안에만 암세포가 있는 걸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1: 아.
0: 오히려 이건 연기 유방암이라서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는데
1: 네.
0: 이게 유관이 우리 가슴 안에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1: 네.
0: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병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1: 네.
0: 유방 상태, 환자 상태 이런 걸 종합해서 좀 결정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1: 네. 뭐 요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초기여도 유두 쪽에 발생한 암인지 또 림프절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 같아요.
1: 네.
0: 이제 같은 초기 유방암이어도 암의 위치, 뭐 유두와의 거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범위랑 수술의 이제 위치, 뭐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헐투라든지 암의 특성에 따라 이제 쓰는 약들이 바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1: 네.
0: 또 이 외에도 환자분의 나이나 전신 상태를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1: 네.
0: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는 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범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여부,
1: 네.
0: 항호르몬제 종류 이런 기간도 종류와 기간 이런 것도 다 달라집니다.
1: 네.
0: 그래서 같은 초기 유방암이라도 치료는 좀 개인 맞춤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네. 검사도 궁금합니다. 이제 젊을 때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모두 받는 게 좋고 노년기에는 초음파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0: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는 어느 하나가 더 좋다기보다는 좀 서로 보완적인 검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유방 촬영술이긴 맞거든요. 그래서 미세 석회화라든지 유방 촬영에서만 잘 보이는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초음파로 그걸 대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밀 유방이 좀 높은 편이어서
1: 네.
0: 혹 같은 거나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멍울 이런 덩어리 같은 거는 초음파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젊은 여성이나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좀 추가해서 같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1: 네. 치밀 유방, 미세 석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소견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치밀 유방은 이제 유방 안에 지방보다 유선 조직이 많다는 뜻이에요.
1: 네.
0: 이게 나쁜 거는 전혀 아닌데 유방 촬영을 하면은 이제 유방 조직이 하얗게 보이고 혹이 생기면 혹도 하얗게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작은 병변일 경우 치밀 유방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혹을 더 찾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석회암은 유방 안에 아주 작은 칼슘 침착이 보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1: 네.
0: 대부분은 사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석회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네. 이제 석회암 하면 암을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또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아도 느닷없이 유방암 4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 회의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검진이 이제 유방암을 100% 차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1: 네.
0: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는 하고요. 또 무엇보다 검진은 잘했는데 빠르게 자라는 암, 그다음에 검사 사이사이에 생기는 암도 또 있고 영상이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보여서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 네.
0: 검진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이제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제 검진을 바라볼 때 이게 완벽한 방패는 아닌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방 건강과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여성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더라시게 얘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보다 친구 얘기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0: 진료실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그러시군요.
0: 이게 유방암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1: 네.
0: 주변에 유방암을 겪은 누군가가 한두 번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뭐 나는 어떻게 했다더라 너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1: 네.
0: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초기 유방암 같은 크기여도 뭐 치료 방향이 내 나이, 내 상태, 뭐 유방암 종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제 친구나 지인의 경험 그대로 나한테 맞는 건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1: 네.
0: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주변 이야기는 이제 내가 힘을 얻는데 참고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1: 네.
0: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1: 네. 그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일단은 뭔가 유방의 변화가 느껴져서 오실 텐데요.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0: 일단 아무래도 제일 흔한 거는 멍울이 만져진다.
1: 아.
0: 없던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1: 네.
0: 그다음에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1: 네.
0: 더 이제 추가 검사했고 조직검사를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거겠죠?
0: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 걱정하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멍울이 이제 크게 만져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유방에 생기는 멍울이 모두 암은 아니고
1: 네.
0: 실제로는 양성 혹이 훨씬 많거든요. 그 착한
1: 네.
0: 혹인 거죠. 그리고 뭐 유방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1: 네.
0: 변화가 있으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암이 의심될 때 진행이 되는 검사는 건강검진에서의 유방 촬영과 초음파 외에도 여러 가지인가요?
0: 건강검진의 기본이 일단 유방 촬영술입니다.
1: 네.
0: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밀 유방이 있거나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를 함께 권하게 되는데
1: 네.
0: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에 이제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검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검사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왜냐면 혹시라도 가슴에 변화가 있을 때
1: 네.
0: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한테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직 검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암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유방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퍼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1: 네.
0: 오히려 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이제 또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또 수술과 약물 치료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0: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직 검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1: 네. 뭐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랄까요? 좀 오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는 가족력이 없으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유방암 진단받는 현재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이 가족력과 유방암을 이제 연관짓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좀 오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외에도 뭐 가슴이 큰 사람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0: 이게 가슴 크기 자체가 유방암 위험을 결정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위험은 뭐 나이, 호르몬 노출기가 유전적 요인, 뭐 비만, 음주, 술력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술도 이 행위 자체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진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할 때 검사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진할 때 의료진한테 미리 상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또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은 임신이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0: 이게 이제 과거에는 유방암 치료의 임신을 엄청 많이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적절한 치료를 잘 마쳤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안정적인 시기에 계획한 임신은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 치료를 언제 중단할지 그다음에 난소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 임신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방암 치료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1: 그러시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0: 이게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 중에 특히 자궁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그 약에 에스트로겐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스테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약제를 병용을 했을 때 유방암 위험을 좀 높인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같은 이 정기 검진을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면 매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잘 챙기라고 권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끊고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위험도 다시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복용했다는 게 내 유방암 지금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엄청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유방 건강, 유방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교수님은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0: 이게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병 자체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단어들도 생소하고 어렵고 인터넷 찾다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보고 아 나도 거기 해당되나 불안해하고 또 이게 유방이라는 부위 자체가 조금만 민감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써게 됐고. 이게 쉽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이제 임신과 수유 과정을 겪으면서 유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게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봐야 하는 변화인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책을 썼고 뭐 제목처럼 불안해진 다음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기본서처럼 읽으면서 내 유방, 내 가슴이 어떤 장기인지 네. 살면서 어떤 변화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좀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방 건강 또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0: 유방암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흔한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예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유방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관심 가져주고 또 변화가 생겼을 때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1: 네.
0: 잠깐이라도 전문의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늦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방 건강, 특히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을 확인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나라의 힘으로도 개인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임금이란 말을 달리 표현해서 나라의 임자라는 뜻으로 나라님 또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라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는 것이 맞을까요? 넣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 님은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

0: 더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을 수 없고 사이시옷이 없는 나라님이 맞는 표기 형태입니다. 우리말에서 님은 전미사나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미사로 쓰일 때는 나라님의 경우처럼 높임의 뜻을 더해서 회장님, 원장님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달님, 별님처럼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과 같이 예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홍길동님처럼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냅니다. 의존명사기 때문에 전미사와는 달리 앞의 말과 띄어서 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사회와 연결이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정부가 장애인의 일과 삶을 이해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떤지,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기업체 3만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를